0: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원충민이 주서성을 사장으로 삼자 주서성은 혁명사장이 되었다. 곧 주서성은 딸을 원충민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 사돈을 맺었다. 뒷이어 원충민은 사람을 보내 무한정부와 손을 잡았고 정식으로 주서성을 25군 군장 겸 귀주성 추석으로 임명했다. 왕가렬도 부군장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3년 뒤 주서성은 장계석이 보낸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순서대로라면 왕가렬이 귀두성 추석과 군장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런데 의형제 가운데 모광상이 그 자리를 발빠르게 가로챘다. 왕가렬은 분통이 터졌지만은 별 수가 없었다.

0: 몇 해 뒤 그는 명령을 받들고 남경에 가서 국민당 대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때 고위급 관리 한 사람이 요새 모광상이 아래오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으니 왕가를 들어 그 자리를 맡는 것이 어떻겠냐고 운을 떼었다. 왕가래는 귀가 솔깃하여 한껏 재주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앞가림도 없이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위원장 앞에서 마음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맹세를 했다. 왕가래리 귀향으로 돌아와 보니 신문에는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식이 실려져 있었다. 왕가래리 귀조의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흠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의사가 제병을 못 고치는 격이랄까. 왕가래는 중대한 문제, 특히 자신의 성패가 달린 결정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는 항상 머뭇거리야 돼.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면 언제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분명 전생 배필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관리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벼슬아치 일을 숱하게 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터인지라 거래를 할 때 거침이 없었다. 더욱이 예책도 꽤 읽은 탓에 권력을 움직이고 구멍수를 보는 재간이 기가 막히었다. 왕가렐이 큰일을 하는데 현명하게 내조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 기난 고비에 집이 없다고 하니
1: 마님이 왜 아직도 오지 않겠냐?
0: 그는 저택 앞을 서성거리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소리를 질렀다. 마님께서 이번 밤만 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호위병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이번 밤? 그는 못마땅하여 곧장 수의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1: 적분이요?
0: 왕가렐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1: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거요? 응?
0: 간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불쾌감이 력연한 투로 되물었다. 이제 막 놀기 시작했는데 불이라도 난 것처럼 왜 이래요? 이란, 오늘은 그에게 중대한 일을 자문해야 하는데 이런 불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다니.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다.
1: 숙분이 화내지 말고 듣소. 오늘 정말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러. 그러니 어서 빨리.
0: 왕가렐은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저택 앞을 거닐기 시작했다. 의논할 사람이 늦는다며 그동안 혼자 생각을 하면서 헝클어진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귀주에 들어온 주왕홍구를 막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쉽게 판단이 섰다. 주왕홍군이 오기 전에 선봉대로 임필씨와 소극, 왕진이 이끄는 육군단이 이미 지난 10월 귀조에 들어왔다. 그때 왕가렐은 부대를 거느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실컷 쓴맛을 부었던 것이다. 8, 9천 명쯤 되는 그 부대도 막아내기가 아주 껄끄러웠는데 지금 주왕홍군 4만에서 5만 명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게다가 귀조에서는 내란이 일어나 두 해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얼마 전에야 끝이 났다. 유국제가 반강을 따라 늘어선 8개 지역을 다스리고 후지담이 적수, 인회, 습소 등 현을 장제진은 정안하 연안에 있는 여러 현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들이 모두 왕가래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가 진짜 지휘할 수 있는 군대는 4-2개, 15개로 다 합해야 15개 탄이었다. 이 병력으로 어찌 주왕홍군을 막아낸단 말인가? 이제껏 고생스럽게 다스려오던 귀조 땅을 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이 준 것처럼 홍군을 막아내는 일보다 장계석을 조심하는 일이 더 까다로웠다. 장위원장의 주왕군이 홍군을 뒤쫓아 귀주로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주왕군이 귀조에 들어오는 날이 왕가렐이 망하는 날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 어찌나 날카롭고 정확한지

0: 안모가 빼돌려 장계석한테 척 갖다 바친 것이다. 장계석이 어찌 이 일을 잊겠는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 오늘 새삼스레 떠올랐다.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왕가리는 불에 댄 듯 벌레 물린 듯 속이 따끔거리었다. 문 밖에서 빵빵 경적 소리가 울렸다. 호위병이 재빨리 나가 문을 열었다. 왕가렐의 아내가 몸에 꼭 맞는 중국식 검은 원피스를 입고 문으로 사뿐 들어섰다. 원피스 앞서편은 모란 꽃이 수놓여 귀티가 흘렀다. 왕가렐의 아내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걸음걸이나 눈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장군의 아내다운 도구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아편 때문에 얼굴이 벌써 노릇구레한 빛이 돌아 그걸 감추느라 화장이 무척 두터웠다. 그녀는 아까 남편의 재촉이 어지간히 못마땅했는지 왕가렐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또각또각 구두소리만 길게 폭도를 울렸다. 왕가렐은 머쓱해서 뒤따라 들어섰다. 그는 팽팽한 분위기를 부려보려고 얼른 뒤따라오는 호위병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1: 마나님이 먼저 쉬실 수 있게 담배 등잔을 켜라. 넷.
0: 호위병은 박달나무를 깎아 만든 자줏빛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뛰어갔다. 그러고는 반짝반짝 연이 나게 닦은 담배 등잔에 불을 날았다. 화가 좀 풀렸는지 왕가렐의 아내는 담배 등잔 곁에 가서 누웠다. 왕가렐도 곁에 얼굴을 마주하고 누웠다. 피우기 좋게끔 담뱃대를 들고 몇 모금 빨아주려 하자 아내는 획 가로채며 뻘통해서 말했다.
2: 누가 빨아달래요?
0: 그는 좀 누렇게 된 손가락으로 익숙하게 담뱃대를 눌렀다. 그리고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취 담배통에서 앞편 동이를 꺼내 요리 등에 대우기 시작을 했다.
2: 무슨 중년 일이길래 그렇게 급하게 날 찾았어요?
0: 딱딱한 분위기가 풀린 듯하자 왕가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아, 저기 홍군이 왔소.
2: 홍군이라면 진작에 오지 않았어요?
1: 아니, 그건 소국과 왕진이 이끄는 부대지. 이번에는 주덕과 모태동이 거느린 주왕홍군이 5만에서 6만 명이나 온다니까.
0: 담뱃대가 불 위에서 잠깐 놀더니 한참 멎어 있었다. 그러더니 가느다란 손이 다시 재치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 그럼 목숨 걸고 싸우는 수밖에 더 있나요?
0: 왕가렐의 아내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2: 그 사람들 오면은 우리 살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1: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호되게 총치는 수밖에 없지.
0: 왕가렐은 조심스레 아내의 눈치를 살피었다.
1: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소. 친구들이 그러는데 장계석의 조항군이 뒤따라 들어와서 일석이조를 노릴 확률이 크다는걸.
2: 뭐라고요? 일석이조라니?
1: 말하자면 이참에 공산당만 치는 게 아니라 나도 없애버린다는 거지.
0: 불에 땅콩만한 갈색 담배 거품이 일다가 다시 꺼져버리었다.
2: 그래요. 그럴 가능성도 많지요.
0: 그네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설마 장계석이 그렇게까지. 왕강이는 기어드는 소리로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2: 설마라니요?
1: 뭐 한때는 장계석도 나를 푹 좋아했으니까.
0: 귀주성 주석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모광상이 아니라 왕가리라고 했지. 또 그동안 아래오로 우리가 보낸 물건이 좀 많소?
2: 여보,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0: 아내가 웃으며 대꾸했다. 당신이 추진한 반장 동맹을 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역한무가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걸 장계석이 잊을 리가 있을까요? 왕가렐은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려다가 불에 댄 듯 손을 움츠려뜨리었다. 넓죽한 얼굴이 흉하게

0: 일그러지하다. 그럼 나도 이제는 끝장이군. 그는 금붕어처럼 눈을 슴뻑거리며 울먹거리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아내가 고운 미간을 몇 번 찌푸리며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담배통에서 금이며 옥이 마디마디에 박혀 화려하기를 잃을 데 없는 담뱃대를 꺼내들었다. 그는 아편 거품을 담배꼭지에 꽉 끼우고는 등불에 대고 꾸르륵 꾸르륵 빨아댔다. 그러더니 담뱃대를 담배 쟁반에 던지고는 물을 한 모금 마시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왕가렐의 아내는 정신이 나는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을 반짝이며 남편에게 말했다. 방법이라니. 왕가렐도 눈이 반짝였다. 장계석을 찾아가야겠어요. 그네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있게 말했다. 오해는 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잖아요. 장계석을 찾아가다니. 왕가렐은 망설이다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간단 말이지? 누구라니요? 당연히 저지요. 왕가렐은 배장 시절부터 옆자리를 지켜온 아내를 무언간에 쳐다보았다. 사랑인지 감격인지 탄복인지 아니면 이 감정들이 한테 어우러져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아내를 꼭 껴안아주고 싶었다. 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호위병이 들어섰다. 백사장과 혁사장이 아래층에서 기다린다고 하였다.
1: 어허, 어서, 어서 모셔오게.
0: 왕가렐이 들떠서 말했다. 두 사장은 모두 왕가렐이 뽑아 쓴 신복이자 가까운 친구였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일러서 왕가렐의 손발이라고 하였다. 왕가렐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15개 탄이 바로 이 두 사장이 이끄는 부대였다. 백사장은 왕가렐과는 의형제 사이로서 허옇고 멀숙한 얼굴에 키가 크고 제법 영리한 사람이었다. 고등군사학교를 나온 사람인지라 왕가렐의 진앙이나 다름이 없었다. 혁사장은 작달막한 키에 분도분한 얼굴인데다가 배가 쑥 나와 막대먹은 사람처럼 보이었다. 군인 출신으로 백사장처럼 총명하지는 않았지만 왕가렐한테는 더없이 충성스럽고 고분고분하였다. 소문에는 왕가렐과 먼 친척벌이라고 했다. 이윽고 두 사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왕가렐과 아내가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두 사장이 말리하다.
1: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2: 예, 형수님, 그냥 누워서 피우세요.
0: 두 사람은 스스럼 없이 등나무 의자를 침대 가까이에 당겨다 앉았다.
1: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0: 백사장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1: 형님이나 우리나 이번에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고 뭐고 다 날아갈 수 있어요.
0: 왕가렐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1: 지금 공산군도 주한군도 우리 귀주로 오려고 합니다. 마치 앞에서는 늑대가 달려들고 뒤에서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격이죠. 모두 우리가 여태 쌓아놓은 걸 빼앗으러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활한 장계석을 경계하자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0: 왕가렐은 잇따라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두 손을 벌리며 한숨을 쉬었다.
1: 아, 그렇기는 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 주한군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겠다고 하니 막을 수는 없지만은 조심은 해야지요.
0: 백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조항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찌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주황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서에서 계주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장편 소설 대장정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과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년이라면 바로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기도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병 보시는 데는 확실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백가에 오시게 되면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 일백가하고 가수련이 있는 셈이 되지요. 바로 도강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도강중년이라는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년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십 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도 알아주는 40여 년간이 이러 경험을 갖고 있는

0: 혈관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장춘 중일에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쌓으신 리명길 이사 선생님 역에서 병보시게 되었는데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는 전제지만 해도 역에 찾아서 병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효과성으로 보게 되며, 주약에는 위장도 그리고 뭐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설사를 사서 하거나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깨지 못하고 얼리 밀어서 혹은 또 위산이 역류하면서 늘 시큰트림이 나고 이런 분들, 변은 어떤 분은 닷새여새 하루 어쩌다 한번 그 해결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찾아와서 보시고 좋은 해결을 가두셨다는 리명길 이사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또 3층에 찾아오게 되면 척추치료이기라고 있습니다. 척추치료이기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서 발명한 우수한 경추, 흉추, 요추를 포함해서 모든 그 척추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아주 준악하게 100분지 90 그 이상 정도로서 완전한 해결을 가져오는 좋은 안전한 의료 척추 치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영길시 흠과 구강이라는 치과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와서 치과를 하시고 구강 안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어느 분이든지 와 이렇게 좋은 치과병원이 우리 코앞에 와 있을 줄은 몰랐다고 금방 여기에서 틀니를 맞추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좋은 치료과를 거두셔서 이전에 씹지 못하던 고기를 씹거나 이전에 먹지 못하는 찰떡 같은 거 씹어도 입금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치료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여기 또 2층에 오시게 되면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피부과 원장 선생님 계시는데, 그 간판을 보니, 제가 지나가면 간판을 보니까 거기에 피부병원이라고 그렇게 단순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피부는 단독으로서 자기 병원을 꾸린 그 셈이 됩니다. 이래서 2층에 최기명 원장, 최기명 주임 선생님, 이분은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명예에 속합니다. 일체 피부 문제에는 지금 예세가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 문제 때 가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상 포진이 있거나 혹은 또 백전풍이 있거나 소보짐이 있거나 이래서 힘든 분들이 지금 찾아와서 병 보시고 너무 완미한 효과를 거두셨다고 치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최기명 주임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붙이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게 없고 직접적으로 당약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기본으로 지금까지 치료한 데 얘기하면 20년 재발하지 않았다는 분들, 30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 이만하면 완치된 겁니다. 피부 이 문제는 일단 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재발하게 되는데, 최기명 주임은 이런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해 주는데요. 최기명 주임은 화목 토, 이 시간에 나온다. 화, 목, 토. 그리고 여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조일만 그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제때 찾아보셔서 완치 효과를 거둘 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저기 집사단이가 지금 예, 이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아, 예.
2: 네, 요, 네, 대전에 예, 한번 부위 한번 왔었습니다.
0: 예.
2: 예, 그런 후에 예, 이, 한짝 파리하고 한짝 다리를 쓰는데 많이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혈압이가 예, 그냥 온정 아예 되고, 그리고 예, 조금 그런 거 숨이 차서 미나 꼼짝 못하고.
0: 심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있습니다. 예. 심장 이상이 숨이 찹니다.
2: 예, 그리고 잠은 이내 못 자고 있죠.
0: 예.

0: 예, 잠들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쨌든 맥이 항상 그러고 이 손발도 다 차갖고 있죠. 냉하고 예, 한창 맥이 없어서 한때나가 활동도 못합니다. 그날.
1: 예, 음양조절이 잘 되지 않고 수면장애가 심각합니다. 예.
0: 예. 그래서 지금 이 소문 들 곳에 내 이 조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가서 받았는데 적감 치료를 또 해보니까는 효과, 적감 치료에 봐서 효과가 예, 나는 게가 잠부터 잘 자고 그다음 뭐 인각이 되게 되면 이 저 이 머리가 예, 이게 조금 참 아프다고 그게 이렇고 혈압이 벌써 온정됐대요.
1: 그 문제 해결이죠. 예예. 예. 예.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도 조절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점차.
0: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확실히 예, 약이 효과 있고 효과도 빠르고 하니까 예, 두 번째 치료가 지금 받았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은 요 시간에 나가 원래 나가 활동 못하던 게 지금 나가서 한 20, 30분씩 걸습니다.
1: 예, 그만은 꼭 걸어야 되는데 그거 걷지 못했으니까 이왕에는 점점 병은 병대로 사람이 힘들 때는 힘들어지는 거죠. 조일만 선생 잘 찾았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걷어도 당기고 시장도 갔다 왔다며 예, 지금 저기 아침에 가서도 아침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한짝 풀이랑 원래 다 이렇게 물건 들지 못하고 좀 물건도 들고 댕깁니다.
1: 대단하죠. 예, 그렇죠. 예,
0: 야, 근데 이런 효과 좋고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좀 바짝 치료하려고 오늘 또 예약해 오늘 가려고 그랬나.
1: 그렇게 하셔.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이모가 어제는 조일만 선생님이 예, 중풍후유증을 치료해서 어제는 예, 세 번째 치료 받는데 오늘까지 세 번째 치료 받는데 두 번 받은 게 주문 개지지 흘리고 밥 흘리고 이래던 게 어제는 많이 나서 말 언행 행동도 예, 아, 그렇게 불편하던 게 영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에, 예, 그 집에 아주머니를 또 데리고 온 일이는 가시겠다는 거. 오늘은 늦지 해서 예, 절만 선생님 일이 또.
1: 네, 됩니다. 먼저. 예, 예, 예.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예, 예.
3: 예, 그래.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야 윗병을 철저히 해결했어.
1: 그래요?
4: 야,
1: 예, 예.
4: 윗병이 아파서 나는 한 십몇 년 동안 위약을 다 먹고도 치료를 받 어떤 위에다가 신고를 다 해봤어. 어쨌든 무슨 음식물만 먹으면 면치 끝에 딱딱이 내려야 간단 말이야.
1: 예, 예.
4: 그래서 그에 대한 약은 무슨 얼마나 몇 배까지 먹은지 모르는데 아무도 해보고 그래 알려진 게 설마 선생님 치료를 받고 야 이 설마 선생님 좀만 내고 제대로 딱딱이 보낸단 말인데
1: 40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고 북경이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수 경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4: 그렇지만 그래 유명하다 해서 내 가슴 벽이 진짜 유명한다 이선생. 그래서 위에 어떻게 아프겠다는 아픈 증상까지 다 짚어냅니다.
1: 민발을 딱 짚어내니까 환자가 절반 벌써 거기에서 네, 해결되는 거죠.
4: 위에 내가 어떤 점약을 몇 번 갖다 어떤 몇 번 갖다 먹어. 그리고 어떤 철저히 위병이 이러면서 위가 나면 쓰리고 아프고 또 위가 잘못 먹고 맑은 거 하고 찬 거는 금방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받고 몇 번 것도 먹어주고 또 사람 써서 김치를 먹었는데 김치를 믿는 마음 요즘은 김치도 막 먹고 맑은 것도 안 먹고 이러면서 야 무슨 약 중약을 다른 약 그리 써다야 되는 이제 중약을 먹고 이렇게 효과죠. 쓰리다 하면 밤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지 하고 좀 오메라소를 앉아서 먹어야지. 아이고 머리 아팠어.
1: 예예.
4: 참지 못한 지금은 오메라소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핵심은 이거 중약만 먹었는데 지금 위가 너무 좋아서 밥을 영 잘 먹습니다 지금.
1: 예.
4: 그래서 내 치료받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동생 또 자꾸 위궁이 생기면 일하고 무슨 보모지라고 이러더니 위 그러면 위도 나쁘지. 어제 저녁에 맨날 잠을 못 잤네. 오늘에 우리 동생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오늘도
1: 예.
4: 오늘이 나올 때 같아.
1: 오늘 뜹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오전에 나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4: 잠을 못 자고 예. 허리 다리 그리 아프다.
1: 찾아오세요. 예, 예.
4: 예,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네, 선생님. 그 우리 동서가 치료받고 돌아오니까 그 뒤에 뒤뚜리에 있는 그

0: 아주머니가 갑상선을 해서 심장이 답답하고 한도 못 쉬고 아예 거기다 경찰까지 와가지고 영 힘들어 하던 게 지금 치료받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어서 세 번 치료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약해달랍니다.
1: 조일만 선생, 조일만 선생 그러죠?
0: 예예.
1: 예.
0: 그리고 우리 저 친정 형님이가 본가지 형님이가 저 훈촌에 계시는데 어제 훈촌에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갑자기 어제 일어서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부축해야 되고 일어서고 이래는 소리 이제 한번 그 절만 선생님 내가서 치료받은 경색이 좀 왔다 됐고
1: 네 경색입니다. 예예.
0: 예. 그리고 원래 또 여대만 투수 있어가지고
1: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예, 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한 주일 치료받은 게 조금 약 잡수고 그 선생님 친구는 해주고 한 게 좀 낫답니다. 그래 지금 용길이 딸 집에 와서 치료받고 있는데 오늘 예약해달랍니다.
1: 예, 조일만 선생님 찾으려고 그러죠.
0: 예예. 예, 우리 친정 형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동선에 그 뒷집에 아주머니하고
1: 예. 두 분이 오전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오전에 조일만 선생님 찾아오세요.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미 방송에서 문의하셨기 때문에 순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0: 예, 예. 그래 지금 환자 많더랍니다.
1: 그렇죠. 예. 예 순서를 예. 찾기 힘들 겁니다. 예.
0: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3층에 우리 치료 기계를 예약하시오.
1: 아, 척추 치료기. 예, 예.
3: 우리 고모부가 허리 협착증이 와서 허리를 쓰지 못하면서 너무 돌아눕기 용 바쁘고 돌아눕지 못했습니다.
1: 예.
3: 이제 두 번 가서 치료 기계를 한 게 나서서 우선 네 번 했는데 많이 났답니다.
1: 많이 났을 겁니다. 이제 10번 내지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허리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서 100분지 90 그 이상으로서 해결 가져오게 돼 있으니까 예. 예, 아, 그렇죠.
3: 나 때구지, 예. 예, 나 때구지 너무 좋아서 치료를 받겠답니다.
1: 그렇게 알아하세요. 예. 예. 이번에는 여기에서 예, 체험 치료도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이미 치료 시작했으니까 끝을 볼 때까지 치료하라 하세요.
3: 예. 예. 오늘로 예약해달랍니다.
1: 오늘 예. 3층의 예. 척추 치료이기입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도광 중인의 그 이명길 이사,
1: 예,
4: 예 그 나는 위가 소화에 대해서 그래 자꾸 먹으면 울루시쿰으로 올라오고 예,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아래 배가 똥똥 저 불어난다 그래 소화에 대해서 그래서 이명길 이사 교인데 한 번 개나 먹었는데 지금 소화가 괜찮다만,
1: 예,
4: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좀 시작 예약하자게.
1: 이명길 선생님. 이분은 네. 토요일 하루만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4: 예.
1: 토요일 오전 오후 다 빼고 그리고는 기반 어느 날이든지 다 나오시니까 그렇게 예. 시간 잡으면 됩니다. 이명길 선생님 뭐 위장도 소화계통에 있어서는 아마 조에서도 알아주는 좋은 예. 의사 선생님 속할 겁니다. 예. 예.
4: 한번 배당은 소화해.
1: 그렇죠. 벌써 해결되는 게 알긴다. 그렇죠.
4: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희 언니는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는데 결장염이 있어서 예, 원하는 예, 한 번 치료 받으니까 낫지 않으면 예, 큰 병원을 가자 했답니다. 그런데 예. 한 번은 약을 갖다 잡던 게 좀 알겠어.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어떤 세 번 받았습니다.
1: 일주일 치가 예, 한 번 치료인데 세 번, 예, 3주
5: 치료.
1: 예, 예, 그렇죠.
5: 세 번 받은 게 지금 많이 나서서 원하니 결장염 자꾸 화장실 가니 몸은 힘없이 추가고 예,
1: 그렇죠.
5: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음식도 바로 못 잤었거나 몸은 힘없이 여유였습니다.
1: 예.
5: 그랬던 게 세 번 받으니까 지금 예, 소화도 잘 되고 음식도 잘 잤었고 몸도 예, 쳐서서 예, 영 기뻐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예.
5: 그래서 예, 그럼 내일이 그 옆에 집 그 친구분 뭐 그런 담당의 결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한번 갔다 왔는데 나서니까 내일 같이 두 분이 같이 가겠답니다.
1: 예, 예 그래라 하셔. 예. 여자분이 어느 분이 말씀한 것 들으셨겠죠. 예, 담당 결석 예. 때문에 그렇게 힘들던 게 완전히 그 결석이 내리 자극할 때에 되면 너무 힘들어서 쉽게 말해 까레는 뜯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해결받으셔서 그런 똥떡이 없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묘한 치료입니다.

0: 교수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아, 그 이민규 선생님, 예, 지난번에 저희 고모가 가서 찾아가서 보였습니다. 그 주로는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먹음 좀 쉬고 좀 드시면 속이 좀 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가서 보이고 저 약을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해서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리맹규 선생님 소화계 통에 있어서는 완전히 널리 소문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약했기 때문에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종인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시고 있어서 이제 리맹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완전히 음식을 드시지 못해서 체중이 내려가고 맥이 떨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러던 분들이 원래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리 팍팍 뚫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림이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 비위가 허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점점 더 생길 수 있는데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치료법으로서 해결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명결 선생 찾아보겠다면 기본으로 소화계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선생 처방 내는데 우수한 처방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변이 해결되지 못해서 또 변이 너무 잦아서 뭐 사람은 점점 먹는 것 같은데 먹는 대로 어떤 분들은 그 자리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게 되면 이분은 처방도 아주 명처방이 나가는가 하면 거기에 또 사람에 따라서 정기친구요법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리명결 선생 이분은 국위대사 우리나라 국문에서 임명한 몇몇 이런 우수한 국위대사분들을 도사로 모시고 임상 경험을 모색했기 때문에 진단이 준확하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흠과 구강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치과는 흠과 구강이다. 싱크 거창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여기에서는 우대 정책을 많이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씻고 하는데 치아를 씻는 게 지금 당전에 주요하게 젊은이들이 뭐 쫄리뿐만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뭐 사회활동이 많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씻는데 한 번 씻는데 10권 90점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지신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파이펜 할 수 있고 구강검사도 무료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임플란트라는 건 치아를 씹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100분제 80으로 계산한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걸 이걸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확실한 치아는 오복에 속한다는데 우리 씹어야 먹고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모든 생존의 기본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치아가 안 되게 되면 오복이란 데는 다 도리가 있어 그런 건데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몇십 년 되는 이런 그 치과 경력이 있으니까 찾아오시게 되면 완전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단순 치과뿐만 아니라 구강 내의 일체 문제는 많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치주염이 있거나 입금이 출혈이 있거나 치아결석이 있거나 구취가 생기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연길 흠과 구강 찾게 되면 아주 준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서 완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치료이기 과실이 있습니다. 3층에 찾아가세요. 이 척추치료이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일체 뭐 주사 놓거나 뭐 거기에다 대고 뭐 심각한 이런 그 자극을 주거나 이것 없습니다. 아주 안전한 의료 치료기에 속하는데요. 일단 이걸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경추의 문제가 있어서 경추는 울로부터 내리게 되면 일곱 마디 아니겠습니까? 흉추

0: 위로부터 내리 해계담에 모두 12마디가 있는데요. 여추는 밑으로부터 올리 해계담에 5마디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척추를 하게 되는데요.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쉽게 먼저 그 문제가 생기는데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깨나 발이 내리저리고 손꼽이 내리저립니다.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본으로 심장과 폐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고 소화기통 까지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흉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순히 그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들을 낳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그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뇌혈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경동맥을 통해서 뇌, 그,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를 뇌에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 뇌혈전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요추는 밑으로 올리해서 5마디인데, 요추간반 탈출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다면, 내리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다리를 절게 되어 있고, 똑바로 서기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추에 문제가 생기면 해서 곰팥을 자극하게 돼서, 곰팥의 이상을 신부전증을 부를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문제는 단순 척추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서지 못하고, 침대 자기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내리지 못하고, 광장문은 꿈도 못 췄는데, 여기 와서, 지금 척추 치료이기, 여기 치료율이 높습니다.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한국, 여기 한국에, 우리 지구적으로서 한국에 나갔다 치료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에 그런 이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맨발로 저희들 광고를 듣고 여기 찾아가 치료했는데 와 이렇게 좋은 치료기가 우리 이 지방에도 있구나 이렇게 탐방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광장문 출라 원래는 광장문은 꿈도 못 꿨는데 광장문 출러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 오를 때도 다른 사람이 안아올리고 내릴 때도 안아내려오고 이 정도 했는데 마음대로 오르고 마음대로 내려오고 여기에 이 치료는 치료 효과성은 아주 높고 안전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허리 세게 아파 그러는데 그 조광 중은 조의사 없고요 써봐라까?
0: 오전에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2: 그냥 월요일 오전으로 이야기해요.
0: 예, 그리고 먼저는 여기 체험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3층에 척추 치료이기 여기 한번 찾아와 두 번은 무료 치료를 해드립니다. 와 찾아와 보세요 먼저.
2: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3층에 또 이료운동과라고 있습니다. 이료운동과라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골기 만성염증으로서 힘든 분들 특히 척추망곡증 척추가 삐뚤었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X다리 교정, O형다리 교정 이거 운동요법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O형, X다리 이건 판매적으로 나이 들면서 많은 분들을 보험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골절 후에 회복기에 있는 분들 거저 그러니까 골절이 돼서 병원 치료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위해서 참으면서 허망 하루하루 힘들게 지나가겠습니까? 이게 찾아오게 되면 골절 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치환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 여기 와서 재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당신을 바꾼 게 안 바꾼 게보다 못합니다. 이래서 3층에 운동 이료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서 지금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찾아오게 될 루이성 윈등 캉푸 중심이라고 네. 있습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종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종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종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모라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요즘 그 야외 나들이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근데 갈 때 꼭 갖고 다니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간단한 식사로 돈을 사랑받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바로 가지고 다니기도 편안하고 또 맛도 용량도 가득한 음식, 바로 김밥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쫀득한 밥, 다양한 재료를 김에 싸서 만드는 김밥은 남녀로서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음식이자 또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전통 음식 이야기에서는 김밥의 유래와 김밥의 일상 음식 문화, 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비법, 다양한 종류의 김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제일 처음으로 생각났고 먹었던 김밥이 고중대 김밥이었어요.
1: 그렇죠.
0: 학교 네. 앞에 그 상점에서 팔았는데 그때 김밥은 지금처럼 돌돌돌 마는 것이 아니라 볶음밥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거기에 김을 한 벌 쌌거든요. 네. 그것이 최초의 김밥이었습니다.
1: 근데 뭐 요즘은 다양한 김밥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김밥 한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그 소풍 가는 날 어머님들이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네. 그리고 뭐 운동회 때 친구들과 나눠 먹던 그 맛 아니면은 뭐 출근길 근처 간이 음식점에서 허기를 채우던 한 끼가 떠오를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김밥은 추억이자 가장 편안하고 또 친숙한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0: 근데 그 우리가 흔히 김밥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할지 김밥 정말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김에 밥을 얹어 말았다는 뜻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고소한 맛을 내는 구운 김이 있었기에 김에 밥을 싸먹는 행위는 하나의 간편 식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은 남은 밥과 냉장고 속에 뭐 여러 가지 자투리 재료들을 김 하나로 똘똘 말아버리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1: 특히 바쁜 아침을 보내는 우리 주부들에게는 아이들의 도시락 메뉴 영순이었고 또 운동회나 봄 소풍은 바로 김밥 싸는 날이나 다름없었죠.

0: 진짜 그 네. 전날 준비하느라 재료 준비하고 예. 그 과정에서 참 하나는 뭐 가족끼리 그런 어떤 따뜻한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때는 가장 또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또 가장 또 간편하면서도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고.
1: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아이 소풍 때 예. 애들 소풍 가끔씩 뭐 사과배 동산 거기에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솜씨를 뿌려가지고 불고기 요리도 해주고 갈비도 해주고 했던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다음부터 김밥 싸달래. 왜 하니까 거기 가서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그렇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빨리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김밥이 최고라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예. 자, 근데 현재는 뭐 김밥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죠.
1: 예.
0: 뭐 참치, 치즈, 소고기, 심지어
1: 많죠.
0: 불닭까지
1: 사과 김밥도 있다니까요.
0: 사과 김밥.
1: 예.
0: 그리고 뭐 고추 뭐 넣고
1: 멸치 김밥.
0: 멸치 김밥에
1: 그냥 안에 들어간 거면 다 됩니다.
0: 그래서 이런 신개념 김밥이 끊임없이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처럼 우리 김밥은 단순히 경제성이나 편리함만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깊은 정서와 생활 철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조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 살아있는 생활 문화이기도 한데요.
1: 네, 첫째 김밥은 무엇보다 균형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밥이 있잖아요. 시금치가 있어요. 당근, 오이, 채소 등 있고 그리고 달걀이거나 햄, 어묵, 소고기 등 단백질도 있고 또 마무리를 지어주는 참기름까지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네, 뭐 굳이 과학적으로 개선하지 않아도 오랜 생활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색과 맛, 건강의 조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0: 둘째는 김밥이 자체는 바로 소통의 음식이죠.
1: 네.
0: 예. 집에서 김밥을 만들 때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엄마는 밥에 참기름을 치고 아이들은 당근과 시금치를 나란히 가지런히 올리고, 뭐, 또 어깨너머로 서툰 손길을 돕고, 아빠는 마지막으로 김밥을 꽁꽁 눌러가며 말아주는 이 과정, 이 모습.
1: 아빠는 참여합니까? 집에서 소통 안 하죠?
0: 그래도 이제 뭐, 대충 옆에서 좀 도와주긴
1: 맞아,
0: 하는데,
1: 맞아. 예. 좀 번거롭게.
0: 근데 이 김밥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어쩌면은 가족 간의 대화거든요.
1: 네.
0: 예, 가족 간의 또 따뜻한 그런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1: 근데 저는 왜 집에서 김밥을 잘 안 만드냐면 김밥을 한 줄 말아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들을 사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김밥집처럼 대량으로 만들 땐 괜찮은데 김밥 한두 줄을 싸기 위해서 재료 여러 가지를 다 쏟아가고 볶는다는 게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밥은 또 소통의 음식이라고도 하는데 전 김밥 싸면서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늘 엄마는 만들고 아이는 왔다 갔다 아빠는 또 눌러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대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또 운동회에서
0: 예, 그렇죠.
1: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너 뭐 들었니 하면 서로 나눠 먹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0: 사실 또 김밥은 창의성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엄격한 레시피가 없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오늘의 맛, 예, 오늘의 김밥이 다 달라지죠. 정말 김밥은 천 가지 얼굴로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의 간편한 한 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이 김밥이에요. 일단 한 줄이 간편해 보이지만 거기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고 지지거나 볶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 보통 시민들이 접수하기 아주 착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0: 예. 사실 머릿속으로 맛있어 보이는 김밥을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1: 네.
0: 참 필요합니다.
1: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김밥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기 힘들 때 찾게 되는 다양한 김밥의 종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0: 명옥 씨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김밥에 그 종교가 있죠. 근데 이게 또 만드는 것도 사실 네. 좀 저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기본이라고 부르는 김밥의 전형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김치 김밥, 마요네즈 김밥 이런 것들이잖아요.
0: 그렇죠. 예. 네, 이 밖에도 뭐 어묵이나 햄 네. 이런 거 뭐 게맛살 고루 넣어서 만든 것도 있죠. 근데 아주 기본으로 보는 레시피 하나에도 전문가들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밥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밥용 밥은 너무 질어서는 안 되고 너무 또 퍼지지도 않아야 되죠.
1: 꼬들꼬들한 것이 예. 맛있잖아요.
0: 쌀 아래의 형태가 살아있는 단단한 밥이 가장 좋습니다. 밥이 너무 뜨거울 때 말면 김이 축 처지고 너무 차가우면 잘 붙지 않아 풀어지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사람 체온 정도의 따뜻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1: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 손질이 되겠습니다. 네, 신선한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과 소금에 묻혀줍니다.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단맛을 내주고요. 또 햄이나 어묵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워서 기름기를 빼줍니다. 네, 여기 중요한 점은 모든 재료는 물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밥을 썰었을 때 밥이 질척거리지 않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오래갑니다.
0: 자, 그리고 이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
1: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걸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0: 바로 말기입니다. 예. 재료들은 다 정성스럽게 맞아요. 준비했는데 네. 일단 말기만 하면은 모양새가 이쁘게 안 나오고 터지거나
1: 저거 꾸불꾸불하게 예. 정말 소벨처럼 삐뚤삐뚤해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김밥용 김을

0: 측면이 위로 가도록 놓고 밥을 얇고 균일하게 펼쳐줍니다. 이때 가장 윗부분에는 밥을 약 1, 2cm 정도 남겨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여기에 준비한 속재료들을 가절연히 올린 후 김밥을 이용해서 첫 돌돌 말이는 가장 세게 마지막 부분은 살짝 눌러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은 바로 완성된 김밥 겉면에 참기름을 한 번 더 발라주고 깨를 솔솔 뿌리면 그 고소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1: 네, 김밥은 이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무한한 변신을 거듭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먹는 참치김밥이 있어요. 기본 재료에 참치와 마요네즈를 버무려 놓으면 고소함과 부드러움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진한 육탕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소고기 김밥과 불고기 김밥 맛있죠? 특히 소고기 김밥은 다진 소고기를 간장, 마늘, 설탕, 참기름에 볶아내는데 그 쫄깃한 식감과 짭짤한 양념이 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게 됩니다.
0: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치즈김밥인데요.
1: 네.
0: 짭짤하고 고소한 체다 치즈 한 장이 들어가면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김밥이 저도 모르게 한 줄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1: 저는 좀 네. 좋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
0: 맞아요.
1: 사이에 20, 30대 뭐. 네. 저는 좀 느끼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김밥.
1: 김치김밥.
0: 김치나 혹은 소고기를 기름에 튀겨서 이제 네. 뭐 그런.
1: 요즘 또 돈가스 김밥도 맛있어요?
0: 예. 자, 이렇게 김밥이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드실 때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망설이지 말고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김밥에는 오리지널이란 게 없기 때문이죠.
1: 진정한 어느 것이 네. 정확한 맛이다 구별이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집집마다 엄마의 손맛이 다르고 또 엄마 그 집밥마다의 김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특별함을 원한다면 기본 재료에 김치를 다져 넣어서 매콤하게 즐기는 김치김밥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나 곤약밥을 이용하는 현미김밥도 있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뭐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영양학적 가치를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김밥 같은 것은 우리가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뭐 그냥 뭐 영양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가서 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와 칼로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밥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평균 약 273칼로리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지표로 일반적인 한 줄 200g짜리 김밥의 평균 열량은 약 320칼로리, 탄수화물 57g, 단백질 7g, 지방 6g 정도인데요. 물론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에 따라 열량과 영양 함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나 치즈 등이 많이 들어간 김밥은 평균보다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치김밥 같은 경우 한 줄에 380칼로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이거 정말 저는 참치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닌데요. 예. 그리고 둘째는 세계적으로 영양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인 시판의 김밥은 열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나 특정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함량이 되겠습니다. 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김밥을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이유인데요. 김밥은 현대인들이 흔히 먹는 다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1: 밥 한 공기 약 322칼로리와 비교해도 273칼로리의 김밥은 열량이 낮으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재료의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끼 영양 균형 측면에서는 김밥이 상당히 우수한 선택지인 셈이죠. 전문가들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더 건강한 김밥을 원한다면 참기름의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미나 잡곡밥을 이용하면 식이섬유를 더욱 높일 수 있어 더욱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솔직히 저는요, 김밥에 두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재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밥 잡채가 좀 꼬들꼬들한 맛이 먹는데 두부는 물컹물컹하잖아요.
1: 그렇죠.
0: 꼬들꼬들한 맛과 물컹물컹한 맛이 만나면 그게 또 이제 식감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주부 입장에서 여러분, 뭐 두부가 건강에 좋긴 한데 김밥으로 덜덜 말 때는 썩 그렇게 맛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사람마다 그 입맛이 다 다르고,
0: 네.
1: 예,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른데.
0: 결국 김밥은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그렇죠. 따라서 건강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고칼로리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는데, 만약 마요네즈를 쫙쫙쫙 짜서 넣잖아요. 그게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절도 잘하고 식사 방법도 신경 쓰시고, 근데 김밥을 말았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단무지입니다.
1: 맞아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0: 네, 사실 단무지는 김밥의 속재료로도 들어가지만 별도의 반찬으로 곁들여도 아주 좋습니다. 네, 김밥의 고소함과 단무지 아삭함이 새콤달콤한 맛은 정말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때 한 입 비워서 물면 상큼함이 입맛을 확 잡아줍니다.

0: 이제 깍두기나 배추김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잘 익은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가
1: 맞아요.
0: 예, 김밥의 담백함과 완벽한 밸런스를 맞춰주죠. 김밥 한 점, 김치 한 점을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1: 맞습니다.
0: 집에서 당근 포기 김치를 얇게 썰어 내놓아도 뭐 괜찮고요.
1: 네. 그리고 또 더운 날씨에는 김밥과 함께 시원시원하고 아삭한 오이지도 맛있거든요.
0: 예.
1: 네, 오이를 소금물에 절인 반찬으로 묽게 살짝 씻어서 채 썰거나 그대로 내놓습니다.
0: 예, 오이지 여러분 만들 줄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1: 네.
0: 만들 줄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1: 오이게 나뭇잎으로 만드는 걸 그러죠.
0: 아니 있죠. 우리 아주 전통적인 겁니다.
1: 아, 우리 민족.
0: 예, 네. 오이 그렇죠. 오이를 한제 통오이죠. 한 30개 정도를 사서 이제 그 소금 한 500g 당근 정도.
1: 네.
0: 예. 그리고 물에 팔팔 끓이거든요.
1: 네.
0: 끓인 물에 오이가 이제 살짝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흰술이죠. 흰술의 오이를 살짝 이제 옆에 조금 여러 가지 뭐 이물질들을 제거한 뒤
1: 네.
0: 오이를 담갔다가 끓인 물을 부어서 조금 한 3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다시 그물을 빼서 끓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다시 담굽니다. 그러면 오이지가 굉장히 맛있죠.
1: 제가 연길에 뭐 그 어떤 호텔 레스토랑 아니고 중식점에서
0: 예.
1: 오이지 먹었는데 오이지가 딱 보니까 양이 오이 한 개였어요.
0: 예, 예.
1: 근데 그 개가 58원이에요.
0: 오.
1: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연구 먹으면 연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오이 한 가닥을 58원에 팔 수 있는 정도면 이것이 웬만한 수준 갖고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윤일 씨 한번 밥 사드릴까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0: 진짜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만약에 어떤 분들이 새콤달콤한 맛을 원한다면은
1: 네.
0: 이제 짠맛에 좀 더 이제 우리가 끓일 때 추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1: 네.
0: 추가해서 좀 끓여서 예.
1: 네, 이제 저희가 김밥 만들 때 또 오이지 얘기 나와서 잠깐
0: 네.
1: 살짝 오이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오이지가 들어갈 곳이 참 많아요.
0: 그렇죠.

0: 오늘 누구 집에서나 다 해봤던 또 누구나 다 즐겨 드실 수 있는 김밥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참 김밥과 잘 어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말해봤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반찬을 적혀드리면 더 풍요로운 식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뭐 소개해드린 반찬들 중에 집에 있는 재료나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곁들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단무지, 뭐 김치, 어묵 볶음처럼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김밥의 맛이 몇 배는 더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0: 그래서 오늘은 예. 김밥과 함께 어떤 반찬을 곁들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김밥과 반찬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 같은 거 그 자체로도 좋은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길에 뭐 평소 지나치던 간이 음식점이 들려서 따끈따끈한 김밥 한 줄 딱 보성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죠.
1: 뭐 아니면은 더 멋지게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부엌에서 뭐 우리 집만의 그런 김밥 레시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0: 근데 솔직히 김밥을 만들면 별거 아닌데 주방이 좀 요란스럽거든요.
1: 네, 뭐 사실 모든 음식이 다 이제 정성과 또 시간이 필요하죠.
0: 네.
1: 근데 그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면은 그게 뭐 대수입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김밥 속에 담긴 맛과 이야기, 뭐 희망과 함께 봤는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더 풍부하게 하고 행복을 더 크게 할지 저희가 더욱더 고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타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과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구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 특히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명서방을 쌓는 분들한테 12각을 주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사지원액은 80각을 쌓으면 100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앞에서 홍광 치료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제품이 여러분들을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홍광과 남란셔 남광까지 적등 황록 청남자 가운데 가시광선 7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한개 홍광만 그 이용되는 임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시광선 가운데 두 가지 홍광과 남광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을 당하는 그 부분에 딱 그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이거 그 숙하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 딱 그래서 코드만 누르게 되면 내가 그 수여되는 불편한 그 부분에 대고 누르게 되면 그분이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빛은 7가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인류가 홍광을 많이 이뤄서 썼습니다. 이번에 남광까지 쓰게 되는데 홍 적등 황농 청남자 가운데

0: 한강까지 여기 이번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강, 남강은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버니, 파하고 립자의 두 개 상태로 전달되는 이 버니 얼상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는 곳 립자로서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을 드시는 목적 자체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 모든 생명조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에 모병이 든 것 그거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체현되는데 이 그 홍남강 치료에게는 직접 세포를 수선해주고 세포에 모병이 생긴 거 그거 물리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하는 도화선의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광이 흡수되는 족족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이미 병든 세포는 탈락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선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이 사지원의 것은 한 8달 넘게 썼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고 나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이거 쓰면서도 여러 가지 내 약들이 다 지금 뗐습니다.
0: 아, 8달 썼으면 아주 잘 쓰셨는데, 연속 쓰시고 예. 1년, 2년, 10년도 제가 문제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잘 견제했습니다.
2: 예. 예, 이거 쓰고서도 원래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심사고, 정신이 안 나고,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또 이 백내장 있어가지고 잘 아이 배우고 부부 여튼 게 지금 이 어렸을까 눈도 잘 배우고 이런 증세가 몽땅 없어졌습니다.
0: 사지원에게 눈에 좋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이 위가 또 참 좋아졌습니다. 내 위 때문에서도 어제 나도 어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맨날 위하고 달고 있었습니다. 내 옛날에는.
0: 아, 그랬겠죠.
2: 예. 예. 그러는 게 지금 이거 먹음에부터 어제 위하고 다 깼습니다.
0: 예. 예.
2: 한 달 되고 이러고 변도 그래도 옛날엔 2, 3일 한 번씩 변 보던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 딱딱 봅니다. 변.
0: 바로 이 성분이 종합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사지원액이 기본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서 모든 대사를 병영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전력선비 달려서 밤에 소변이 대여섯 번씩 보고 밤잠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밤잠도 지금 어제 잘 자고 한날 소변도 어제 한전하게 한번 본다.
0: 콤팥이 좋아질 수밖에 로갱이 다 스페 효과니까 예.
2: 아, 그러던 게 잠 잘 자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거뿐하게 정신하고 아침에 나서 나가서 한 시간씩 운동도 하고 이러고 이제 밥맛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거 쓴다면 그러고 매기가 참 이 다리도 지금 많이 매기 옛날에만 지금 매기 발이나 뭐이나 물건 옛날에 조금씩 들어도 발이 막 쏴나 아프던 게 지금은 뭐 한 10분 20분씩 들고 다녀도 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0: 그렇죠. 예.
2: 근데 인삼이 선생님 말이 인삼이 이게 4배, 5배 이게 간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0: 이거.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2: 맥이 나고 정신 나지 않게 하겠다.
0: 그렇죠.
2: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 활동도 또 이번에 그 뭐입니까 그
0: 홍남강 치료 예. 특선 이익입니다.
2: 예, 그것도 지금 또 준다지 약간 저도 오늘 80가게 또 싸겠습니다.
0: 예,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 이익이 따라가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제 경찰 후조로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손발적 혈압도 엄청 안 됩니다.
0: 예.
3: 그리고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근데 사지원에 가서는 거의 9달 먹었습니다.
0: 아,
3: 그래 놓으니까 조금 혈압이 그래서 엄청 되고 머리 어지럽고 이정사에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0: 이게 삼고에는 아주 효과 보지 말라 해도 효과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 428가지 영양 활성소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신심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했습니다.
3: 아, 그래 손발 창수에도 이증상이 없어지고 이 약 먹을 거가 원액이 돼서 먹기도 좋고 흡수 바로 특히 먹으니까 눈이 영 맑아진 게 아니죠.
0: 모두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3: 예. 내가 이야기 효과는 이번 학도에 싸지 또 쓰려서 하니까, 그래도 홍남강 치료기를 줍대다,
0: 예.
3: 나는

0: 무릎 관절 심해서에 아이 계속 이게 흐린 날이나 그 전날에 막 통쇠나고 저랬는데 이 기계를 관절 보여다가 하니까 통쇠나고 저린 정도 아주 이렇습니다.
1: 그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광이 거기에 비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드리는 벌이 얼상시 파하고 립자가 직접 세포에 들어가니까 약 먹고 소화 흡수하는 그 과정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수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걸음에 가볍지 그래도 많이 멀리 걸어도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죽고
1: 그렇죠.
0: 예, 예 나는 이게 학과 전에 이 약 좀 계속 좀 받아다가 계속 쓰자고 합니다. 또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모두 이 기계가 욕심나서 다투어 지금 본 제품을 본 제품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심할 바가 없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라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러후테인이란 말을 그 뭐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선 그 기억으로 될 겁니다. 예, 실험 놓고 쓰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지금 인수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예, 백내 사이와 놓거나에 이게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나고, 예. 그리고 어쩌는지 어둠이 딱 얻어 맞은 것처럼 눈이 피달진다.
1: 예.
3: 그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쌓고, 예. 이랬는데 이 민서방 쓴 다음에 이 피지는 형상도 없어지고, 눈곱이 자꾸 바깥에 나가면 눈곱이 나서 나니, 야, 니 눈곱이 났다. 이래면 얼마나 창피상가.
1: 예.
3: 그런 게 그 눈곱이 나는 이 증상이 없어지고
1: 눈곱이 너무 많다는 건 눈에 염증이 있다는 것만
3: 없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얘네 하루에 이 수평 한 3시간 봐도에 이 눈이 피곤한 게 알긴단 말입니다.
1: 예,
3: 이
1: 눈썹이 예.
3: 이렇게 좋습니다.
1: 예.
3: 눈이 내 검사하거나 일이 빼다.
1: 아 그래요?
3: 원래 링벨 빠댔는데 일이 됐습니다.
1: 대단합니다. 예예. 예.
3: 예. 아, 눈이 좋아질까 얼마 좋은지 모른다.
1: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언니는 저기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 예.
3: 2년은 좋았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1: 예.
3: 그래 병원 갔는데 아무리 세탁했지 또 예, 시기 늙어 보인다.
1: 예.
3: 우리 언니 아직 80에 아이 됐는데
1: 예.
3: 그러니까 병원에서 예, 이리 늙어서 아예 죽겠다 하더라. 그러네. 그러네. 이면 서바이 내 서버 용 줬는데 언니 서버라가 야 나는 지금 땡수만 봐도 좋겠다 합니다.
1: 예.
3: 예. 원래 0.4 좀 아이 된답니다.
1: 예.
3: 그래서 이거에 우리 언니 한 서너 달 썼습니다. 근데 아 우선이 땡수를 잘 봐서 살 것 같답니다.
1: 시력이 많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1: 예. 예.
3: 그렇게 뿌옇던 게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우선에 바람만 한 대 나가면 손수건 가득 같습니다.
1: 예.
3: 눈물이 자꾸 나와서
1: 예.
3: 그러던 게 눈물이 아예 나올까 살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12가구 싸면 그 홍강 이력이 그리 좋다 하면서 내 말했더만에 그거 또 어쨌든 늙은 피랑 그러지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예. 그 눈약을 12가구 싸면 홍강 치료이기를 하나 주제에 구멍
1: 그 홍남강 치료이기를 줍니다.
3: 예, 예. 홍남강 치료이기를 예. 우리 언니 싸길 해서 오늘이 12가구 배달받고 나도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이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빌 필요도 없습니다. 눈병치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근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명서방입니다. 특히 야맹증 거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우리 둘이 다 배달받다고 전화하니까.
1: 아이고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이 싸중의 원약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싸중 원약 어선 반년 넘었었습니다. 손발이 마대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흐릿흐분하고 그저 머리에서 그저 예, 뭐 터지는 것 같은 게 그저 받아지는 소리 나는 거 벨라
1: 콤파체 왜 그렇습니까? 콤파체 문제가 있습니다. 예.
4: 그래 청약도 얼마 먹고 그저 정말 약도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갔겠습니까?
1: 예.
4: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주원약을 선생님 강의 듣고 저를 반년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1: 예.
4: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나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0: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잘 해놓거나 이 몸이 헷갑아지고 이 천구만 군데든 게 몸이 헷갑아져. 그런데 활동 아예 기자에 없습니다. 얼마 몸이 헷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다리를 들자면 그냥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그저 그랬던 게 오전에 예, 걷기도 많이 편리하고 그리고 눈도 예 명사방 양의 예, 안압이 높고 그래 부엌고 그래 깔깔하고 이래서 눈물이 흐르고 이랬습니다. 그래던 차에서 약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먹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봐요. 명소바이처럼 이렇게 효과 바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압이 나쁘던 게 안압이 정상되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부었던 게 그게 맑아지고 댄스도 못 보던 게 댄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 조신 같은 거 다 해결하고 왔고 그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홍당광 기기도 중단되고 자식들도 기우해서 같이 쓴다고 소리 하나 또 배달받았고
1: 예. 홍남광 치료 이번에 특수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었으니까 이런 기계는 병원에 가서 계속 거하고 오래 그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집이 병원인데 이게 병원 한계 병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활성소는 인연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게 길입니다. 사지원에게서 그리고 이게 제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모세글이 많으니까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을 나의 그 과일에다 몽땅 전달했기 때문에 이 과일에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됐고 양천강 8년 4월에 국제사지대에서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인삼노경이 5~10배 효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콩팥이 든든해지고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은행잎이 20배 효과라는 것은 바로 심장과 뇌혈관에는 어지간한 그 은행잎이 누르끄름한 것도 점적주사를 맞는 한 번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20번 맞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후노바스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40여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시면 다각도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원액이니까 식전의 사지원액 식구의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눈 건강한 심장과 뇌혈관 일체의 영양을 네.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갇혀있던 일상의 틀을 벗어나서 세상의 넓음을 느끼고 바쁘게 살았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잊고 살았던 감성이나 멈춰서서 바라보지 못했던 풍경들, 마음속에 묻혀있던 평온함을 선물 받게 되거든요. 굳이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쉬게 하고 자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행,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

네, 관광 정보 시간입니다. 연길시를 대표하는 도시 명함으로 자리매김한 소상시장은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와 토속적인 특색 음식, 들끓는 시장 분위기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길에 오면 필수로 찾는 인터넷 유명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관광 소비 체험을 최적화하고 도시 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내기 위해서 새 수상시장은 1년간의 긴장된 공사를 거쳐 모든 시공 내용을 마무리하고 건축물 본관 구조가 예비 검수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입지 조건이 천부적으로 우수한 바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교통이 편리해 이동하기 매우 좋습니다. 연길시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한 문화관광 민생편의 공사로 이 사업은 2025년 6월 공사를 시작했으며 총 부지 면적 1.2만 평방미터, 총 건축 면적 1.2만 평방미터, 총 투자액이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계획을 거쳐 낡은 시장의 부족한 점들을 모두 보완했습니다.

6월 30일 기자가 새 수상시장 공장 현상을 찾아가 보니 정문은 웅장하고 3층 본관 건물 인면은 우아하며 곳곳에 조선족 민속 장식으로 꾸며져 식별성이 강하고 깔끔하며 규격화된 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수상시장은 기능이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1, 2층은 특색 상점과 민생 편의 매대로 구성되어 옛 수상시장의 고유업종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특히 1층 특색 매대 구역은 기존 수상시장의 목조 낮은 벽을 그대로 복원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쇼핑과 휴식을 즐기며 몰입감 있게 조선족 민속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3층은 새롭게 문예적 분위기의 서적 카페, 휴게소를 꾸며 휴식, 독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의 여가 휴식과 관광객들의 촬영 수요를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길림성 성투흥성건설유한회사 왕효박 부총경리에 따르면 현재 마지막 단계의 소방시스템 시운전, 경관조명 설치, 주변 환경정리 등 마무리 공사에 전력을 다하여 공사가 기한 내에 준공되도록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 수상시장은 도시기능,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민생공사일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도시발전에 동력을 주입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길의 도시 풍모를 보여주고 지역 특색을 부각하는 창구가 될 것이며 연길의 경제 번영, 민생 수준 향상,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지속적인 추진력을 주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

0: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줄 당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봄이나 가을에 진행되는 중소학교와 고급 중학교 운동대회의 클라이막스는 언제나 줄당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격금내기로 합창하는 영차 소리가 학교 운동장에 메아리치곤 하는데요. 이 줄당기기의 역사 유래부터 알아볼까요?
1: 네, 그 역사 문헌 기재에서는 줄당기기를 색전, 갈전, 조리희, 고선놀이라고 했으며 줄당기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줄당기기는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조선족은 농경민족으로서 먼 옛날부터 농사와 관련되는 행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땅은 농사를 짓는 기본 바탕으로서 지모신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고 여기었고 용은 하늘이 비와 구름을 좌우지하는 신으로서 성기를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0: 네.
1: 이래하여 천체의 혜택으로 자란 자연의 곡식과 풀, 나무 등을 이용하여 줄을 만들어서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줄당기기 민속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줄당기기는 점차 대중적인 민속놀이로서 널리 보급되었으며 면중 행사 중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민속놀이로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 놀이는 정월 대보름날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지방에 따라서 5월 단오, 7월 백종절, 8월 추석에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0: 네, 학교에서 흔히 진행되는 줄 당기기 놀이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중국 조선족들 속에서도 오래전부터 줄 당기기 놀이가 전승되었습니다. 그 우리 연변 안도현 장흥향 신편에서는 경상도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삼선일대부터 정월 대보름이면 백티프로 핵기를 모아서 용줄을 만들고 줄 당기기 놀이를 그대로 계승하기 시작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안도 이외 기타 지역에서도 줄 당기기 시합이나 놀이를 해오는 건가요?
1: 예. 그리고 또 그 화령현 남평진 부동천 마을 사람들은 두만강 남한의 무산에서 진행하는 줄당기기 시합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동서로 향

0: 이건 어떠한가요?
1: 네, 우선 그 조를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조리 재질인데 그런 재질은 여러 가지 지방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벼농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를 들이는데 배집을 많이 이용하지만 간혹 갈이나 농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0: 네.
1: 하룡시 남평진 일대에서는 해방전에 참나무로 줄을 만들어 줄을 당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는 배치프로 줄을 만드는 것이 비교적 번잡하고 일손이 많이 들었기에 삼으로 붉은 밧줄을 꼬아서 잡아당기기를 하였으며 오락적이고 힘을 기르는 운동동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줄을 들인 일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마련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줄이 구도로서 줄에는 머리줄, 줄목, 원줄, 동줄, 꼬리줄로 구성되었습니다. 줄을 드릴 때는 마을에서 힘센 장정 수십 명이 동원되어 우선 줄을 드리는 게 필요한 배치비나 농구를 풍부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로 든든하고 질 좋게 여러 개의 작은 줄을 만들어 놨습니다.
0: 네, 줄의 구조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얼핏 보면 그냥 밧줄로 하면 되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볕집, 칡농쿨이며 삶을 이용해서 줄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다 구비되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1: 네, 원줄을 들이는 방법을 보면 줄을 높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짚을 세 갈래로 단단하게 비벼서 세 가닥으로 꼬여진 대머리처럼 만든 다음 다시 그것을 세 개 합쳐서 굵은 세 가닥으로 엮어진 줄로 들이는 뒤에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면서 세줄처럼 단단한 직경이 20내지 30cm 되는 줄로 만듭니다.
0: 네. 네,
1: 그것들을 그 세네 개 합해서 그 후를 든든한 짚줄이나 칡줄로 여러 개 묶어 놓는 데 직경이 50 내지 60cm, 길이가 몇 cm, 지연은 300 내지 400m로 경계합니다. 그러나 굵은 원줄을 직접 당기지 못하게 원줄에다 간격을 3m 정도로 하여 굵기가 9 내지 10cm, 길이가 2 내지 3m 되는 동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0: 네, 이 줄도 엄격한 규격이 정해져 있네요.
1: 예, 그럼요. 그뿐만 아니라 줄도 숫자가 암수로 구분되거든요. 고리 모양으로 만든 그 머리줄로 구별합니다. 즉, 고리 원이 작고 길쭉한 것이 숫줄이고 고리 원이 더 크고 둥근 것이 암줄이랍니다. 줄 당기기를 할 때는 숫줄 머리를 암줄 머리에 매어서 긴 나무 빗장을 질러 두 줄을 연결해 놓습니다. 줄의 모양도 다릅니다. 이럴 때는 붉은 대머리 모양으로 앞뒤 끝이 굵기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앞머리가 굵고 뒷줄이 가늘게 만들어진 그런 줄도 또 있습니다.
0: 네, 줄은 다 같은 줄로만 알았는데 다르네요. 그렇다면 옛날 민간의 줄 당기기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이 줄 당기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줄 당기기는 보통 마을이 길이나 강을 사이 둔 그 아래 마을과 운마을, 북풍과 남풍 등으로 편을 갈라서 진행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앞서 말할 것은 예, 우리 한어로 바흐라고 합니다. 바흐에 그렇죠? 바흐란 그 물 당기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을 사이도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보통 정월 차로나부터 줄 당기기가 시작되는데 먼저 이 12세, 13세 어린 아이들이 하는 애기 줄 당기기가 시작됩니다. 두 마을이 어린 아이들은 각기 자기 마을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배집을 거두어 줄을 들입니다. 이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각기 숫줄이나 암줄을 선택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애기 줄 당기기에는 굵은 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0: 네.
1: 비록 어른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그 성부에 대해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전반 줄 당기 경기에서 서막이기에 마지막에 진행된 어른들이 줄 당기기에 심리적 압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 동네 아이들이 이기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응원에 더욱 신이 나서 저 먹던 시험까지 다 했.

0: 있습니다. 애기 술 당기기에는 이긴 마을 어린이들은 자기네들이 원줄과 이겨서 빼앗은 상대편의 줄을 합쳐서 어깨에 메고 자기 그 동네를 빙빙 돌면서 승리를 경수하기도 했습니다. 술 당기기 시합은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정월 12일, 13일에 개까지 그 계속됩니다. 이 기간에 진 동네에서는 여러모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동원되는 인원수로 점점 늘어났으며 불도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동원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줄의 이 굵기도 굵어지는 셈이네요. 다음 이어지는 줄 당기기는 뭐라고 하는지요?
0: 네, 그 다음은 큰 줄 당기기라고 합니다. 애기 줄 당기기가 끝난 정월 13일 혹은 14일에 어른들이 큰 줄 당기기를 진행합니다. 경기를 진행하는 두 마리를 남녀로서를 방문하고 모두 동원되는지 선수로 뽑힌 인원의 사람들도 공원대로 조직됩니다. 그 시합을 하는 날 아침부터 농악대를 앞세우고 시합 장소에 모여드는데 둘 당기기 장소는 보통 두 마을이 경계점에 있는 평평한 풀밭이나 마당으로 선택합니다. 농자 천하지대본, 다시 말해서 하늘을 농저 태자 따 수답은이라는 그런 농지를 앞세우고 그 뒤로 오색 명령한 농악복 차림에 견과리, 징, 체납, 장국, 흔북, 속으로 연주하는 농악대와 무동들을 뒤따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예정된 시간에 시합이 시작되는데 우선 줄을 메고 입장하여 줄을 연결합니다. 줄은 각 편에서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줄 후에는 선주꾼과 몇 명이 팀 장수들이 올라타고 있으며 총 책임을 맡은 대장이 소리를 내기면서 전진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지휘합니다.
1: 네.
0: 양편에서 2m 내지 3m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서로 버티고 서서 전진하지 않는 뒤 이는 자기 편이 사기와 기세를 돋구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정한 시간 지속된 후에 서로 양보하면서 두들이 서로 맞물리게 합니다. 소트를 암질에 깨워 나무 장자로 질러서 고정해 놓은 후 그 위에 섰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경기에 대기합니다.
1: 네, 그냥 힘 겨루기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줄 당기기 시합에도 이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었네요. 경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0: 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면 양편은 서로 힘을 다하여 줄을 잡아당깁니다. 줄 당기기는 전체의 힘이 한데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도록 편장이라 불리는 지휘자가 귀를 휘두르면서 지휘하며 이때 응원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우역사 우역사 하는 먹이는 소리로 힘을 맞추기도 합니다. 응원자나 농악대는 풍물연주에 박자를 맞춰 춤추고 외치면서 자기 편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줄을 당겨서 둘이 중심점이 조세해놓은 결승선까지 이르면 시합이 계속됩니다.
1: 네.
0: 이긴 편에서는 진편이 서까지 함께 걸어가고 내고 농악을 울리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다닙니다.
1: 네.
0: 이러한 줄 당기 경기는 옛날에는 주술적인 의미도 내포되었는데 이기는 마을의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줄 당기기가 끝난 후 줄을 칼이나 그런 톱으로 베어다가 자기 논에 던져 두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도 있고 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줄을 잡아서 너무 물을 마시면 아기를 낳게 된다는 그런 속설도 있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이 전통적인 줄 당기기 놀이가 이렇듯 심오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네요.
0: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줄 당기기 근본 목적은 서로 힘을 겨루면서 체력 단련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우리는 한 해가 시작된 때 마을 사람들이 단결하여 줄을 꼬고 당기는 가운데서 힘과 마음을 한데 묶어 세우고 또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이 안녕을 바라는 염원도 담고 있습니다. 줄 당기기는 많은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결음하는 집단적인 종목인 만큼 단합과 응집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어쩌면 팀 대결에 앞서 지혜를 겨루고 자존심을 겨루는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불당기기는 다 학교 운동대회에서 웃어서는 안 되는

0: 그 경기 종목이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 노을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성을 띈 인기 경기 종목으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랜 전통 민속 놀이로 농경 문화와 깊이 연관된 조선족 줄 당기기 놀이. 경기 전후로 장구춤 또는 농락놀이를 함께 펼치며 민속축제 형식으로 이어지고 또 현재 연변 각지 민속축제나 소수민족체육대회의 핵심 종목으로도 보존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서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길림성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줄 당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재미있는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길가 할머니의 따뜻한 장난 이야기입니다. 해안마을로 여행 갔을 때 길가에서 해초를 말리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나가서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내 사진 찍을 거면 내가 만든 미역국 한 그릇 먹고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뜨끈한 국을 내주시고 자식들이 도시에서 살아서 혼자 산다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한테 과자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떠날 때 할머니가 주머니 속 미역 한 봉지를 꺼내주시면서 집에 가서 끓여 먹어라. 여행 온 손님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낯선 곳인데도 가족처럼 챙겨주는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차 안에 웃긴 동반자 이야기인데요. 산간마을로 가는 완행 열차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과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방 안에 과일, 떡, 막걸리까지 가득 넣고 다니셨는데요. 갑자기 나한테 떡을 꺼내주시며 같이 나눠 먹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약초캐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길가에서 본 토끼, 멧돼지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셨는데요. 역에 도착하기 전 다음에 또 이쪽 놀러와라, 내가 산나물 따서 줄 거야 라고 약속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의 짧은 한 시간인데 마치 오래 알고 지냈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할까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그것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북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올라가기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인데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값이 이번에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세트부터는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싸겠다 하는 분들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예, 그런 분들은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네.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1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네. 우리에서는 침을 놓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놓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기가 많이 빠집니다. 예, 이럴 때 침을 자꾸 연속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이게 황제내경의 그 규칙에 의해서 침 놓는 겁니다. 예, 침을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람 기혈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항상 환자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놔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류통, 청림일호방, 이거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지금 이 보게 되면 예, 약 처방이가 약재가 들어간 것이가 예, 기본 들어갔지만 예, 우리 사람이 매개 질병 특성에 따라서 예, 좀 처방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제한테 직접 문의하고 제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거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헛돈 팔지 않고 우리가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빨리 해결된다 이 말을 자꾸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는 지금 여름철에 들어서서 예, 심장병이가 발생할 제일 발생률이 높은 이런 계절에 속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겨울철이면 이런 발생률이 높잰가 하는데 기질은 여름철이 예, 더 높습니다. 어제 그런가?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날씨가 덥다 날까나 예,

0: 수이란 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땀색이 흘리게 되죠. 몸속에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도 많이 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게 되면 热胀 冷缩로 인해 가지고 소리 热胀이란 게 뭡니까? 덥게 되면 모든 혈관은 느슨해지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 한쪽으로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한쪽으로는 혈관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관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혈압약 잡수는 거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럴 때 혈압약까지 잡숴놓게 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체라는 건 항상 평형해줍니다. 평형이란 게 뭐인가? 이 수분이 빠진다 하게 되면 피가 머리까지 잘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면 가만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꼭 그까지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혈관을 또 좁아지게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혈압이라 하지 않습니까? 혈압이란 게 뭡니까? 혈액순환이가 혈관 내벽에다 주는 압력을 우리 혈압이라 하죠. 그럼 어떨 때 압력이 세진가? 혈관이 몽땅 좁아지게 되면 압력이 세지는 겁니다. 여기면 우리 중의에선 절대 뭐 동맥경화다 이런 걸 우리 중시해야 합니다. 어제 그런가? 사람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평형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혈관이 거기에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꼭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사람 제절로 지자나 따쳐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제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류풍습성 관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다 이게 우리 이해가 됩니다. 류풍습성 관절 환자들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 관절이가 몽땅 한 개 뼈로 돼버리죠. 어째서 한 개 뼈로 돼버립니까? 한 깊게 가지고서리 거기면 혈액순환이 됐거나 새로운 혈관을 부단히 만들어냅니다. 이 약상에서 우리 혈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는가? 슈골2랍니다. 새로운 혈관이죠.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공급해줍니다.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에 만약에 어느 혈관상 동맥이 막혔다 하게 되면 예, 지금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주절한다죠. 기질은 주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새로운 혈관을 또 만들어냅니다. 따쳐오라는 거 다시 제절로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혈관이가 통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 전체적인 혈관이가 좁아집니다. 그러게 되면 예, 그 압력을 통해서 머리라는 거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인가 대뇌라는 거는 높은 곳에 있는 걸 뭐라는가 그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난침으로 올라가자면 피만 깨끗해서 물만 깨끗해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압력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 압력이 뭐인가? 혈압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가면 혈압을 가서 자꾸 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관점입니다. 혈압이 왜 올라가는가? 이걸 원인을 따져야 되죠. 그러면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덥다나까나 모든 혈관이 늘어나다나까나 머리에 피공급해야 될까나 사람은 피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신리쇠지라는 게 온다 그 뜻입니다. 신쇠라는 게 다 여기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심장이 더 나빠지는 게 원인이 여기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예,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신쇠가 더 온다 이 뜻이죠.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서 그래서 대고 혈관 확장한다 이러면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신쇠가 오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일단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고 일단 혈관 안에 방출할 혈전들을 녹여내보내고 한 방면에는 뭔가 심장의 피공급을 잘 되게 해줘서 심장의 맥이 좋아가지고서 머리에까지 피를 충족하게 공급해준다 이럴 때면 사람이 혈압이 아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척감이 머리의 피공급이 아예 되게 되면 제가 옛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의 피공급이 만약에 5분만 피공급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식물인 돼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인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높여주는 걸 통해서 병행해줍니다. 그래서 높여줘야 피공급을 해주죠. 예, 이것이 우리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는 뭐 해줘야 되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된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혈관 수가 미해

0: 좀 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저하고 써도 그러니까 장애가 폐를 써도 혈압 조절이 아이 돼서 수태고사 했습니다.
1: 네. 예.
0: 아래요 차이가도 또 너무 많아서 예 누구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혈배강이 혈압약 써도 여러 번 먹어도 아이 되고 그러면 이럴 때문에 어지럽고 그다음 식은 딱 순순하고 예 삼액이 똑 떨어져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예 그 고통을 한마디로 다 표달할 수 없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다가, 혈압이란 게 어째 이런가 하면서, 그래,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또 그렇다면, 다 이렇게 온, 예, 장기가 나쁘게 되지, 점점 더 하지. 그러니까, 좀 어찌까 하다가 선생님이, 소개라는 혈배강 위에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제가 직접 들어갔다니까, 나는 기솔깃하고, 예, 인자 썼습니다.
1: 네.
0: 근데, 진짜, 예,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1: 네. 이제는 그 아래오 혈압 차이가 커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막 혈압 차이 100까지 올라갑니다. 위 혈압 이렇게 80일 때 아래 혈압 80이 되죠. 이럴 땐 혈압 조절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기실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혈압 차이가 많아지는 원인.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우리 중에서는 아래 혈압이라는 게 곰팥이의 원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혈압은 올라 못 간다 하게 되면 곰팥이가 많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약 본신이가 독성이 세기 때문에 곰팥이 대량적으로 상하죠. 그다음 위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동맥경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줘야 이 혈압이 아래오 혈압 차이가 정상 돌아오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이걸 해결해줍니다.
0: 네, 그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 혈압이 아래오 차이가 또 작아지고 예, 혈압이 전 정상됐으면 나는 예, 이 혈배강을 꼭 이렇게 좋은 약이고 직접 혈압을 낮추는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이 들어갔다기 때문에 정말 그거 딱 믿는데 실로 그랬을 때다.
1: 네.
0: 나는 그저 딱딱이 마이 준비를 해놓은 구슬이 딱딱 두 알씩 딱딱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세 기다렸다가 또 그 미미하면 또 하나를 더 먹고 이랬습니다.
1: 네.
0: 이제 오전에 심장도 좋아지고 혈압이 정상되니까 일체가 다 좋아졌습니다.
1: 네.
0: 심장이 좋아지고 잠 잘 자고 예.
1: 네.
0: 목이 마르던 것이 없어지고 예. 그래 우선이 그런 손바람 다 따뜻해지고 그다음 관절도 좋아지고 어째 이 약이 이렇게 좋습니까?
1: 그런데서 그 혈압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약 처방이라는 거는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량이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다짜고짜로 빨리 해결하겠다 할 때는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혈압이 저리 정상 돌아옵니다.
0: 예, 그래서 얘네 혈압 차이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밤잠 못 자던 것도 그렇고 또 만성 관절병도 그렇고 이 뇌혈증병 외에도 여러 가지 만성병이 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지. 예.
0: 그러니까 나 정말 잠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악몽이 없어지고 손발 따뜻하고 해지고 그다음에 관절병도 선생님 묘한 친구를 맞고 관절도 다 잃었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1: 네.
0: 선생님이 항상 중리를 정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딱 중도년들과 들게 또 많은 사람들이 예, 고질병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거 진단한 다음에 전약 알선해서 친구도 잘 놓지 이래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나는 많이 준비했길래 계속 혈배강을 쓰면서

0: 698원.
1: 예, 예.
0: 그리고 풍수빵은 얼마씩 합니까, 한 통에?
1: 아, 풍수빵은 그것도 두 가지 조합인데, 그거 988원입니다. 예.
0: 아, 988원입니다.
1: 네, 예, 예.
0: 원래는 한 700원 한 것 같은데.
1: 아, 그거는 뭐,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그럼 혈배강이 698원이고,
1: 예, 예.
0: 풍수빵이 988원입니까?
1: 맞습니다. 예.
0: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혈배강 몇 통 싸면 몇 개 더 줍니까?
1: 아, 지금 혈배강 오라지면 지금 값이 오릅니다.
0: 예.
1: 전국적으로 지금 오르는 게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세트부터는 활도 있습니다.
0: 예.
1: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고,
0: 예.
1: 그 다음에 10세트부터는 10세트 더 드린 동시에 오늘이 결정한 사람들도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예.
0: 아, 그럼 오늘 사람들 좋겠고. 그러면 일단 풍수빵은 한 통에 988인데 예. 몇 개 더 줍니까?
1: 그 구체적인 거에 2880018번 전화를
0: 물어보겠습니다. 전화를.
1: 아예 받더라고요.
0: 예, 그래
1: 통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0: 받지 않습니다. 걔네 전화해야 되는데 약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1: 아.
0: 가격도 모르고 그러니까
1: 아.
0: 그러니까 풍수빵이 988원 몇 개 더 주는지 알았으면
1: 그 풍수빵은 6세트에 직접 6세트 더 드립니다. 예.
0: 아, 6개 더?
1: 예예예. 예, 예, 예.
0: 어, 오늘도 결정함 이런 건 없습니까?
1: 아, 거기다 전화 치셔. 그 전화 통화합니다. 예.
0: 아, 통화합니까?
1: 288, 그 잘 적으셔. 내 생각에는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288.
0: 예, 예, 예.
1: 288.
0: 예.
1: 0018.
0: 아, 알았습니다. 그냥 예, 예.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예. 풍수빵은 그저 980원 떠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은 아직 먹어 못 받고 지금 선택하려고.
1: 예,
0: 근데
1: 예.
0: 선생님과 걸어서 따위 소리 물어보자. 나는 혈압이 높고 허리하고
1: 예, 예.
0: 다리 상했습니다. 그게 어느 약 써야 됩니까?
1: 어, 내 생각엔 두 가지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0: 아, 두 가지 다 같이. 그 한 가지 선택하라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선생님?
1: 지금 제일 바쁜 게 어느 게입니까? 만약에 골과병 그게 더 바쁘다 하게 되면 풍수빵 선택하는 게 좋고.
0: 근데 다른 데 가서 치료도 많이 하고 약도 네. 많이 사 먹고 근데 맞지 않아가지고 치 맞은 게 매일 더 아파 죽겠습니다. 다른 데가 그래가지고 뭐 다리 허리 막 쓰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1: 좋기는 예.
0: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1: 좋긴 집이 연길입니까?
0: 예.
1: 좋기는 저하고 한번 대면하기죠.
0: 아, 그래.
1: 네, 예. 그래, 만나서 내가 병을 잘 진단해보고, 예, 우리 환자들 대부분이 다른 데가 치료를 해봤는데 다 해지고 돈 대로 팔고, 예. 이런 사람들 오는 사람 많습니다. 예.
0: 아, 지금 다른 데가 맞고, 그래서, 요즘 한 7달 됐는데, 다리 쓰지 못하고, 허리 아프고, 니네 죽을 지게란 말이다. 내가 이거 왜 맞았는가,
1: 일단 거기다 전화 치시.
0: 예, 그러니까
1: 예, 예. 요 예약해야 됩니다. 우리 환자 너무 많습니다.
0: 그거는 분수방 선택하랍니까, 선생님?
1: 만약에 거기다 일단 전화 치시오. 그래가지고 예. 만나야 얘기를 하겠어.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말씀 주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아, 저는 오늘 우리 집에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예.
3: 예, 우리 이 아저씨는 중풍 맞은 지 몇 개 됩니다.
1: 네.
3: 그래, 누우면 숨이 차고, 그 다음, 너무 숨이 차고, 그 다음에서 바로 누워, 쉴 때도 바로 누워 모였고, 낮에도 누워있자면 그렇게 영 고통스러워 합니다.
1: 네.
3: 그리고, 말씀하는 것도 영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하고,
1: 네.
3: 음식을 다 쓸 때는 계속 잘 개끼면서, 옆에 사람들 보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1: 네.
3: 제 선생님이 방송 통해서, 이 혈배강 약과 그 다음에 건신고 약을 같이
1: 아 건신고 같이 잡았지 예,
3: 예. 이거 잡음에부터 차츰차츰 나아지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침구를 겸했지 할까 이렇게 팔다리 잘 못 쓰고 이랬던 게 많이 나아지고 그러면 잠을 숨이 슬타니까 누워 잠 잘 쉬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또 밥도 제대로 잡술 수 있더란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활동해서 내려 층에서 2층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1: 네.
3: 그 이래니까 그 다음에는 영 내 허리라든 늙이도 영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1: 예.
3: 활동할 때 약 많이 쌀까 나도 좀 그래도 요즘 같이 늙어가는 게 무슨 다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1: 예.
3: 나도 이 약 같이 좀 먹었다 말입니다. 이제 먹고 보니까 예, 그러면 나도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매

0: 이게 똑 떨어지던지 이게 제목이 왔단 말입니다. 예. 아무 잘못 게 되니까 힘, 문제는 힘이 나니까 이 아바의 동미를 다 살려줄 수 있단 말입니다.
1: 예.
0: 아, 그게 내 지금 얼마나 그 바쁘던 과비를 남기던 거 생각하면 이게 뭐 머리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정차적으로 힘 얻게 되니까 영 감사하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너무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0: 예. 오늘 그만 정말 하루 한 시간 여러분들
1: 네.
0: 그래 내 지금 예, 정말 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학습 활동할 때 더 싸서 아바이가 둘 같이 더 잘 먹겠다는 거 말하느라고 오늘 전화를
1: 아 예 네 예
0: 네.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그네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내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1: 네, 예, 예.
3: 네, 그 지금 가래도 없고 기침도 예. 좀 덜하고.
1: 예, 예.
3: 식사가 지금 좋고, 그다음 지금 가래 그 잠깐 어때 검신 식사할 때 좀 낀다만 한다.
1: 예, 예, 예.
3: 엄마 좀 더 지금 더 맞으면서 지금 하자를 지금 어제부터 맞고 그다음에 지금 그랬는데
1: 예.
3: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랬다만.
1: 맞습니다. 예.
3: 예.
1: 지금 대단히 좋아졌죠. 예.
3: 예.
1: 중풍 걸린 게.
3: 예, 그리고, 그, 뭔가, 뭐, 지금 순서는 다른, 뭔가, 뭐, 정신이 좀 좋아지고.
1: 정신 상태가
3: 막
1: 좋고.
3: 그래서, 예, 뭐, 있던 게 막 잘 들어, 쭉쭉 굽으면서 지금 된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씩 좀, 짐도 더 맞고, 약도 더 쓰고. 그래서 좀, 걸른 거 이제 앉아서 걸을 수 있으면, 나 그게가 지금, 소원이 그게.
1: 예, 충분하게 예. 됩니다. 예, 예.
3: 예,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뭔가 뭐 지금 더 맞고
1: 네, 예.
3: 약을 조금 더 쓰려고 그래서 지금 증상에는 지금 좋은 현상 기침이 없어요.
1: 아 기침이 없을까?
3: 네.
1: 잠은 잘 자고
3: 대변은 좀 잘 누고
1: 네 맞습니다. 원래 변 비심했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전화 한 겁니다.
1: 예예예. 예. 예.
3: 예. 예. 지금 다른 증상은 뭐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 종기가 지금 그 가래하고 기침이 그래서 지금
1: 그러니까 옆에 사람 편안하죠. 예.
3: 그 그래, 그다음에 이제 식사가 지금 좋아지고.
1: 예예. 예.
3: 예. 그래, 지금 좀 그래서 계속 짐을 지금 계속 맞으려고 그래.
1: 예. 예. 좋죠. 예.
2: 예.
1: 예.
3: 그래, 다른 그런 거 없죠. 그리고.
1: 예예예. 예. 이제 가서 예. 보기죠. 예예.
3: 예예. 그래서 예. 지금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원하게 그래서.
1: 예. 걸어 댕길 수 있고, 네.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1: 네.
2: 네.
1: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약 처방은 제가 직접 그 공장에서 협조를 해가지고서리, 처방을 어느 약을 많이 역했다, 어느 적게 역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이 5년 넘어 지금 경영하며 하고 있으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쓰는 과정에서 제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황제내경에도 그렇고 상한론에도 그렇고 징부여로의 거김에서도 그렇고 약 처방에 우리 그 중풍이란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동맥경화 그 관상동맥이란 막혔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 보통 샤오야오로 많이 씁니다. 우리 보통 바이샤 치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샤오야오는 꾸이즈하고 샤오야오 이것이 알아 그 해부학 각도로 본다 할 때는 꾸이즈는 보통 우리 동맥 그 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맥이란 거는 그 피를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게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사지에 갔던 피를 다시 끌어들여서 심장에서 심장의 열을 통해 가지고서리 그 혈전들을 몽땅 녹이죠. 예, 제가 자꾸 이 혈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탕 잡수지 않습니까? 소탕은 바깥에다 겨울철에 바깥에다 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름 몽땅 굳어지죠. 마찬가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가 몸속에 꽉 들어찼을 때는 예, 이 혈전이라는 게 더 많이 생깁니다. 혈관 안에 그 끈적끈적한 이런 기름이 많이 생긴다 이 뜻이죠. 예, 굳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샤오여를 자량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중기들이 그 처방에다 이럴 때 샤오여 보통 15g 초과입니다. 10g, 8g, 5g 이렇게 했죠. 이거가서 근본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량할 때 우리 이번에는 50컷이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0: 그 임차 다리라면 잘 못 쓰거나 특히 이런 그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보통 다리까지 피를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맺힌 혈전들이 다시 끌어모으고 이김에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 뭐니까 이 소요로 마이어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약량을 가량에 잡사라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를든 것은 그래서 소요만 예를 들었죠. 우리 심장질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진구야오리 거기면서 쓴 건 몽땅 여덟 가지입니다. 무슨 관상동맥에 맞겠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다 틀리는데 거기면 습기 낀 거, 가래 낀 거, 뭐 어디면 가래 깼다, 중 거 있겠다, 헌 거 뭐 있겠다. 그래가지고 심장 영향 받았다, 심부증에 물이 생겼다. 이게 그다음 풍수수 심장병이다. 이 몽땅 진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인가, 환자분들이 자꾸 그런 쓸데없는 돈 팔지 말고 먼저 낸데 와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약을 사고 안 사고 먼저 떠나서 진단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기본은 기초는 우리 이 혈배관 가지고 하죠. 그 다음 그 외에 뭐 증상에 따라서 무슨 구이주를 도역했는가, 지금 소요 도역했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약들은 뭐 주스를 도역했는가, 이게 다 틀리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서 빨리 효과를 보자. 이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약량이 충족하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혈압도 포함해서, 여러가지 관상동맥 경화도 포함해서, 중풍도 포함해서, 예, 그리고 또 여러가지 뭐 낭종이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름철에 이럴 때는 꼭 우리 이 혈배강 써가지고 뭐 해줘야 되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면은 뭔가? 심장에 양기를 북돋아줘야 되죠. 심장에 많으시 피가 너무 모자란다 할 때는 일단 우리 건신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예, 건신고가 주요하게 그 처방에,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혈.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농축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매일 쩐징안신, 예, 잠 잘 못 자거나, 예? 예, 특히 땀세게 흘리거나, 예, 이런 방면에 산중분 또 들어가 있죠. 전주청분, 천하분, 그 다음에 삼칠분 다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산다강양원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 매일 그 자지청피관은 우리 후메 규수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이학상에서 다 검증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E 매 알마다 33.3mg씩 들어가 있다.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비타민 A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빵과를 녹이는 단삼 칠살하고 텍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텍사가 영 중요합니다. 텍사는 주요하게 우리 꾸이징 놓고 말한다 할 때는 방광하고 콤파치 경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독소를 빨리 내보내겠다 할 때는 소변 그쪽으로 대변, 그쪽으로 내보내겠다 할 때는 텍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경수복제, 다섯 가지 이런 그 뿌리로 된 약재, 당삼, 황계, 치성, 단삼, 그리고 또 하소, 예, 이런 약재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오장육부 기초로 닦아주는 육색령지하고 오미자까지 들어가 있을 거나, 예. 전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10시가 있습니다. 전민곡소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든 이에게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따뜻한 곡 축복을 들려드립니다. 멜로디에 담긴 진심 어린 축복의 메시지가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를 밝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남녀 2인 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민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변경이란 즐거워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변경이 풍경을 일감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정취를 상상하게 담은 이 곡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활기찬 기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김일환 작곡의 소망입니다. 누구나 품고 있는 순수한 소망,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의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연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단연 작사 류현근 작곡의 내 고향 까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고향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을 진솔하게 담은 이 곡은 듣는 이에게 고향이 따뜻한 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니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연변의 진한 정취와 특별한 매력을 담은 곳 연변의 맛입니다. 연변만이 독특한 풍토와 인정, 삶의 맛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연변의 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노을길을 들려드립니다. 노을이 물든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감동을 담은 이 곡은 차분하고 포근한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진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축제가 11절에 연결 1978 문창원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호가복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3: 2026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축제는 다차원 연동을 통해 특색 미식으로 연변 문화관광의 금빛 간판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할바령 열차 습격전 및 일련의 항일 전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축제가 10일 전에 연결 1978 문창원에서 개막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호가복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결 생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중국 조리협회 회장 양류와 연결시 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김봉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북경 구로 조리학교 교장이며 총심판장인 구로가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결 불고기 미식 대회 경기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교통은행 연변분의 연길 커시안 의료기계위원회사 보드와이저 중국판매위원회사 길림성 분회사의 차례로 패를 수여했습니다. 저녁 6시 58분 호가복 양료 성상무청 청자 성효유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소경량 왕길보 부주장 윤조휘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 당위위원이며 부행장인 장항량 문화 및 관광부 무형문화유산사 전파처 부처장 릉소 중국상업위원회 당위 상무위원 부룡성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 귀국화교연합회 주석이며 중국조리협회 미식문화전파사비원의 주임위원인 황서가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길림총소 당위 서기이며 소장인 공해천 등 지도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장치를 눌러 활동에 정식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저녁 연길 1978 문창원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구수한 향기가 사방에 넘쳤습니다. 호가복 등 지도일꾼과 귀빈들을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전시 참가기업 책임자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고 식재료 선정, 경영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미식은 연변 문화관광산업의 금빛 간판이고 불고기는 연변 미식을 대표하는 눈부신 명함입니다. 식품 안전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제작 등 매개 고리를 엄격히 관리하여 대중의 혀끝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장인 정신으로 전통적인 맛을 살리고 알심들여 미식을 만들어 모든 식객들이 시름 놓고 만족스럽게 식사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하고 있는 관광객들한테 다가가서 불고기 맛과 소비 환경 봉사 체험에 대한 진솔한 감수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관광객들이 연변에서 보고 들은 것과 아름다운 체험을 친척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기에 독특한 매력과 짙은 생활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껴보기를 희망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야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경로일 뿐만 아니라 도시 형상을 전시하고 대중생활을 풍부하는 중요한 다음체입니다. 각 현시와 해당 부문에서는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출하는 내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오르는 좋은 형세에 입각하여 미식 공연, 문화창의 등 업종의 심층 융합을 추동을 하고 야간 구매, 야간 관람, 야간 오락 등 다양한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합니다. 대중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더 많이 기획하고 선보이며 소비 사슬을 부단히 연장하고 소비 체험을 최적화하여 생활 정취가 더 짙고 인기가 더 높으며 소비가 더 활발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은 맛과 멋의 연결, 미동 중국 연결 생활을 주제로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 대회,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전,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 산업 대회,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 공급 사슬 산업 교류 연결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집중적으로 펼

0: 칩니다. 이번 활동은 경기 전시 회의 상담이 다차원적인 연동을 통하여 연결 불고기의 식별도와 지명도, 영향력을 일정 높여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성직 속 조직 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의 상설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10일 저녁 연길 1978 문창원 광장에서 2026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조리협회, 연계시 상무국, 연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미식성회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중국 연길 생활을 주제로 다차원 연동을 통해 특색 미식으로 연변문화 관광의 금빛 간판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미식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이번 불고기 미식 축제의 중점 행사인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 대회는 11회 정식 경기를 시작해 최종 세트 메뉴 경기에서 특금상 1개, 금상 6개, 은상 9개, 동상 5개를 평의했습니다. 단일 미식 경기에서는 특금상 3개, 금상 14개, 은상 23개, 동상 19개를 평의했습니다. 불고기 장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경기일 뿐만 아니라 업종 교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라궁 양꼬치 대표 최영화입니다. 제3회 불고기 대회에서 우리 라궁 양꼬치가 특금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매우 기쁩니다. 우리 라궁 양꼬치는 지금까지 17년간 운영됐습니다. 이 17년 동안 우리가 줄곧 지켜온 것은 고기 품질과 제품 품질입니다. 이번에 특금상을 받게 되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1978 문창원 광장에서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현장에는 모곡 불고기, 관씨 당날개 구이 등 전국의 선두 불고기 브랜드가 모였고 연길시 라궁, 강뚝 등 100개 우수 본토 음식점과 연동했으며 각종 민속 간식도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한 곳에서 전국 각지 불고기와 연길 본토 특색 미식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연길 주민 공번신입니다. 아주 맛있고 모두 특색이 있습니다. 불고기 축제의 인기가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양다리 구이가 모두 맛있고 간도 잘 배어 좋습니다. 시간 나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찾으렵니다. 연길 주민 장건초입니다. 이번 대회는 준비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길의 소비자로서 이런 대회가 매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관중도 이렇게 많고 연길이 마침 관광철에 들어섰으니 각 집어들이 모두 연길에 와서 연길 미식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미각의 성연일 뿐만 아니라 남북 음식 문화를 서로 배우고 참조하는 자리로 됐습니다. 연길은 이번 불고기 미식 축제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천혜의 생태 자원, 깊은 저력을 지닌 민속 문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 기질에 의탁해 전국적으로 이름난 민속 생태 관광 목적지를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정취를 변강 경제 발전을 돕는 새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시켜 전국 음식 산업 고품질 발전과 봉사 소비 확장, 승격에 연길의 힘을 기여하게 됩니다.
0: 오늘 염전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할바령 열차 습격전 및 1년의 항일 전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4월 연길은 반일 유격대대로 개편이 된 항일 제1터는 도나 액목 등지로 진군하여 새 유격구역을 개척했습니다. 5월 2일 부대는 여러 항일 의용군과 손을 잡고 할바령에서 국제열차를 습격해 전복시키고 다수의 일제와 위만주국 군종여우를 사살 포로해내다 그 전과가 동북전역을 놀래웠습니다. 그 후 부대는 연이어 사장, 청구자, 신계령 등지에서 일제와 위만군 토벌대를 매복 습격하고 정면 저격하여 여러 차례 적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해 여름과 가을 항일무장은 경도선 철도 연선에서 지속적으로 파괴 작전을 전개하여 화물열차와 장갑열차, 국제열차를 잇따라 전복시키고 많은 물자를 노획했습니다. 제1탄 주력부대는 안도로 돌아온 후 제2탄과 협동작전을 펼쳐 호로세자, 류수하자 등지에서 일제와 위만군을 타격하고 많은 보급품을 노획했습니다. 8월 말 부대는 항일 의용군 의거한 위만 경찰 부대와 연합 작전을 펼치고 700여 명 병력으로 안도 현성을 진공을 하여 보총 100여 자루와 대량의 군수 물자를 노획했습니다. 일련의 전투는 기동성과 전과가 뛰어나 일제와 위만조국 세력의 근

0: 타격을 줬으며 항일무장 대오의 전투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1: 일전 소집된 연변미술가협회 제9차 회원대표대회에 따르면 금년에 연변미술가협회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양성하고 문화를 흥성시키며 형상을 전시하는 사명 임무를 짊어지고 전주 미술사업일꾼들을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주제 창작, 인재 양성, 회원 봉사, 답사 실천, 미술 이론, 문예자원 봉사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연변 미술사업 번영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변 미술가협회에서는 습근평 문화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미술 창작의 정확한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우수 작품 창작, 인재 양성, 봉사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의 봉사원, 근무원 역할을 잘해 협회가 진정으로 미술사업 일꾼들의 따뜻한 집으로 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범한 미술사업 일꾼들이 더 많은 우수 작품으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국 정신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연변 미술사업이 새로정에서 더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함께 추동하게 됩니다.
0: 조기상국에서 발표한 기상정보에 따르면 17일까지 우리 주 기온이 비교적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1.4도 정도 높겠습니다. 향후 7일간 강수가 빈번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0mm에서 130mm 사이겠으며 도나 일부 지역의 최대 루계 강수량은 250mm에 달해 평년 동기보다 75mm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일 오후부터 15일 낮까지는 국부적으로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으며 13일과 16일에는 소나기 또는 우레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향후 7일간 강수량이 뚜렷이 많고 특히 도나에 룩의 강수량이 많아 일장은 극단성을 띠므로 각지들에서는 유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해야겠습니다. 각지에서는 강한 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침수,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홍수를 경계하고 지질재해 다발 지역에서는 산홍수, 토속류 붕괴 등 2차 재해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잘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년 대중평가 필수 방문 명단이 정식 발표된 가운데 도문 국문통상구 풍경구가 성공적으로 입선되어 연변지역에서 이름이 오른 대표적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됐습니다.
1: 공청단 연변주의 2026년 공청단 동반자계획 여름철 위탁관리봉사 신청이 근일 시작됐습니다. 해당 봉사는 새 경영 모식 가정의 여름방학 기간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해당 봉사는 전 과정 무료이며 자원 신청을 받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규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0: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리학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리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종충하초 발효경보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똥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물냉각 타워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7일부터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좀 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도와주는 이런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새곽을 살 때게 되면 우리 여름 이불 들게 된데 한으로 말하게 되면 찬스 빼를 말합니다.
0: 네.
1: 그리고 철이 질이 아주 유연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감이 있고 가볍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여름에 덮는 이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인데 또 이런 길을 이용할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6곽 살 때 우리 매트를 들게 되는데 이건 우리 중앙 테레비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시원한데 또 차가운 감은 없고 공기가 잘 통하고 특별시 시원한 감을 주는 여름용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9곽 살 때 드리는 선풍기 이건 그 베개다 붙여놓는 거 아니고 그냥 집을 갖고 가게 되면 세워놓고 쓰는 겁니다.
0: 아,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덥고 차다는 걸 다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드리게 되고 베개는 또 시원한 감도 주면서 수면 질량을 제거하는 이런 제품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18곽 살 때 우리 공기 정화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제품은 중앙 테레비 3채널에서 추천하는 제품으로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사용이 아주 간편합니다.

0: 편하고 강대한 공능 효과를 갖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도 말했지만 우리 이번 활동은 열흘밖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예, 많은 분들 알다시피 우리 약이란 건 먹어서 없어지지만은 이런 제품은 내가 한 번에 사놓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이런 특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제품도 직접 살해한다게 되면 참지하게 하는 제품들인데 약을 살 때 면비로 그냥 드리고 있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도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예, 나 공세 부주에 고해서 동맥 경화 있답대다.
0: 예.
2: 예, 그래 그런지 늘상 예, 머리도 많이 아프고 뒷머리 조리 뻗친다 그냥. 이게 평시에도 뭔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막 누워서 이러도 뭐 나 왜 집이 막 까꿀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조금씩 점수 사람마다 조금씩 한 몇씩 낫더라 말도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나타납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지금 예 선생님 강의라는 방송 듣고서 동충하도 지금 먹었는데 생각 밖으로 효과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맞지요. 그러니까 손님이 예. 지금 나타나는 그 증상들 모두가 우리 공열 부족이란 게 있었다지 않습니까?
2: 네네.
0: 예, 이 공열 머리에 공열 부족이란 것이 가장 중요하게는 동맥경화도 있다지 않습니까?
2: 예, 예.
0: 동맥경화가 하나는 원인으로 되고 있고 심장병. 예. 심장이 우리 피를 예. 나눠주는 그 장기가 아닙니까? 근데 예.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가 되면 자기 자체가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머리랑은 심장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0: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에 대한 피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정신이 나지 않거나 이런 예.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머리가 아플 때 뒷머리가 뽀뽀대 난다게 되면 예. 혈압도 맞습니다. 높습니다. 혈압도 높게 된대.
2: 예, 고 혈압이 있습니다 원래.
0: 맞죠. 이런 증상들이 예. 다에 우리 동청하초 발효구문에 심장도 치료해주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2: 예.
0: 그 원인을 추적해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꼭 나아질 수 있습니다.
2: 예. 예. 요즘에는 대대 좋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맞죠. 예.
2: 무슨 소상을 팔이 그냥 팔다리 그냥 내리저리고 이자 예. 올라왔댔습니다. 근데 저리던 게 많이 나아지면 지하에 올라온다 지금.
0: 맞죠. 예.
2: 하루 전에가 또 심할 때만 세 번씩 올라오고 지금 요즘에는 혓관가다 올라온다만 안 올라온다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비상하고도 관계했습니다.
2: 예. 그래, 예. 심장이 딴족하나, 허리 놀란다. 저녁에 사자면, 탁도 허리 놀라 깨나고, 무슨 꿈깨다, 뭐, 꿈깨다도 깨나서 막 허리 놀라고, 탁도 뭐, 이런 앉아있어도 놀라서. 그래, 지금 또 막 공포증을 느낀다 말고, 근데 이
0: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예, 알고 약을 쓰지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2: 예.
0: 내가 지금 무섭다, 놀란다, 예. 예, 무서운 꿈을 꾼다. 이거는 심장하고 관계는 거 아니라, 신장. 콩팥자 관계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되면서 예, 심장도 치료가 되고 신장도 치료하기 때문에 손님 예. 심장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니라 콩팥지도 문제가 있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두 개 장기가 서로 교환하면서 예, 우리 치료가 된 걸 말합니다. 예.
2: 이게 두 가지 다 치료해준다 말이
0: 맞죠. 예, 예.
2: 그러던 게 지금 다음에 숨이 좀 차서 관심병이서 가나 숨이 차서 어디 멀리 댕기서 걸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숨이 쫄차나가 씩씩거리만 멀리 잘 걸었습니다.
0: 맞지요, 예.
2: 이 생각밖에 뭐, 정말 믿음직한 이야기 맞습니다. 먹어보니까 알리더라 말입니다.
0: 맞지요, 예.
2: 예, 그리고 나도 계속 먹자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활동이 너무 좋습니다, 예.
0: 예.
2: 욕심 다 안 납니다. 이불도 욕심 나지, 뭐 또, 매트 욕심 나지, 뭔가. 공기 청정기도 역시 나셨어요. 우리 집에 아저씨가 둘이 같이 먹어도 양도 부풀이 난다. 둘이 같이 먹으니까나.
0: 아 예.
2: 그래, 예. 그래 오늘은 열려서 사는 활동에 참가해서 예. 나는 무슨 영감이 공기 청정기가 매트로 좀 배달 더니까 역 배달 받겠어. 욕심 나서.
0: 예 그러십시오. 그 이번에 우리 그 드리는 제품들은 우리 생활에 쓰는 예. 또 여름에 쓰는 이런 제품들 아닙니까? 예.
2: 예
0: 그리고 우리 공기 정화기란 거는 뭐. 여름뿐만 아니라 그냥 또 우리 집안에 예. 이런 공기를 정화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2: 예.
0: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2: 얼마 사겠습니까, 그시?
0: 네, 이게 하나에 1,980원입니다.
2: 예,
0: 예.
2: 예.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번에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네, 283-0666번입니다.
0: 예,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내 전화입니까?
0: 예.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나는 예, 선생님 동충하초수 용조수입니다.
4: 우선 먼저 혈압이 정상이 돼.

0: 언화창조제가 1대1 수입할 수는
1: 정상이죠. 예.
0: 예. 그래지 심달리에 75억 이렇지.
1: 심률 그래죠. 예.
0: 예, 심률.
1: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0: 예.
1: 정상입니다.
0: 예, 그래는 어찌도 오늘은 좋은지 강동무 출라랑 심심된지지. 어쩌든 이 삐랑 아야 파노가에 어디나 다 참가를 해서 댕깁니다. 예.
1: 기분 좋지요.
0: 예, 기분 좋다못해 말이 없지면서 그게 다 또 말할 줄. 길에 선생님, 예, 저 머리에 쌌는데 안동 좀 있어서 아홉각 쌈은 무서워줍니까? 앞터 쌈은?
1: 아홉각 쌀 때 그 선풍기, 선풍기를 줍니다. 세워놓고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기다 상계에. 예. 예, 그걸 드립니다.
0: 나는 그게 집에 있어서 싫은데 다른 거 알고.
1: 아, 이제 가서 283-0666 보내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바꿔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요되는 거. 예.
0: 예.
1: 예.
0: 그래, 선생님, 내일, 네. 이렇게 코풀 때마다, 빵한 게, 조그만 게, 찐득찐득한 게, 두문두문 닦고 나온 게, 그게 좀 펴지.
1: 그니까 지금 나쁜 그, 나쁜 폐물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 말입니다.
0: 예.
1: 예, 예. 그리고 우리 그게... 코에 문제는 것도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근데 폐광능이 해결됐다는 걸 말하는데 그 해결되는 과정에 그 나쁜 노폐물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전 현상입니다. 예.
0: 글쎄 나올까 영 저 뒤에
1: 맞죠. 예.
0: 오른 짝에서 그냥 휘금은 또 왼 짝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1: 아, 예. 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0: 어쨌든 이야기에 특별하게 예.
1: 맞죠. 예.
0: 예. 어머니 다 정화시킨다 마음다. 우리 딸이 안 됐다는데 어머님 그 약이 싹 통통 하서 다 없애버리는 모양이다.
1: 맞죠. 예.
0: 그래 나는 영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나는 선생님 우선 먼저 예 고라이 시원해야 좋다 맙니다. 통통 하서 먹고.
1: 맞습니다. 예.
0: 고리 예. 가볍지 뭐. 어떤 사람들은 고리 무겁다지. 나는 고리 가볍지.
1: 맞습니다.
0: 그래 나는 선생님 약은 있지만 예 아홉 더 썼다.
1: 그러십시오. 283-0666 번호 연결해가지고 예? 요구되는 걸 말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된다. 예, 예.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3: 예.
2: 예.
3: 우리는 예, 동충 하초 발효분 예, 부부간이 다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어제는 먹은 지 한 3년 넘어 됩니다.
1: 예.
3: 오래도록 먹는 거는 예, 약이 하도 좋으니까 예, 놓기가 싫습니다.
1: 맞죠.
3: 예, 그래서 예, 이 약을 예, 매일 한 봉다리씩 먹고는 예, 먹기만 하면 예, 정신이 나고 힘이 나거든요.
1: 맞죠. 예.
3: 예, 그래서 예, 계속 그거 예, 먹고는 운동하려 다니고 기분 좋고 정신이 나고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원래 예, 나와 우리 아저씨는 예, 원래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예, 비달비달 했습니다. 그런데 예, 나는 예, 먼저 몸이 좋아지고 우리 아저씨도 예, 지금 몸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예, 혈압조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예, 어제 그런지 나도 저혈압이고 우리 아저씨도 저혈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맥이 떨어진다 뭐 죽은 맥도 없고 이랬는데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에 혈압이 정상으로 됐지 않습니까?
1: 맞지요. 예.
3: 예, 그래가지고 예, 정신이 나지 힘이 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우리 아저씨는 심장도 나쁘고 폐도 나빠서 예, 젊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후일줄로 예, 그게 어제 예, 그렇게 한꺼번에 예, 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했는데 예, 아예 지금은 심장도 좋아지고 예, 폐도 좋아져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3: 네. 예, 그리고 예, 위가 나빠서 십이지장 위염으로 예, 위로 수술했다는데 예, 그 후일줄로 예, 계속 설사하고 배 아프고 예, 그다음에 예, 배니 예, 쫄쫄쫄쫄 조금씩 나가고 이래서 예, 정말 고사마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느 땐가 이 저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 1회 두 달 먹으니까 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1: 맞죠. 예.
3: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 식사도 잘하지 그다음에 예, 아이 정말 정신이 나하지 하니까 예, 나도 기쁩니다.
1: 맞죠. 예. 예.
3: 그리고 예, 전립성 비대에 있어서 예,

0: 다 해서의 밤잠은 못 자던 게 그것도 예, 지금 해결됐습니다.
1: 꼭 해결됩니다. 예.
0: 그래서 예, 우리 부부가는 예,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나날을 보내는데 예, 전번에 예, 아우과를 샀는데 예, 그것도 동생 오대니만 어, 이 좋은 약은 내 먼저 가져간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예, 그 우대 활동도 또 특별히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공기 청정기를 예, 그거 어, 가지기 싶어서 예, 요래서까지 사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십시오. 283-0666 번에다 연결하십시오.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도 동충하들 수가 있는 가족입니다. 범위 원래 내서 됐습니다. 저는 너무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예, 특히 그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어떤 이게 다 나쁜 것도 그렇지만 변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저는 변비 때문에 예, 정말 예, 약 달고 살았습니다. 약은 먹기만 하면 괜찮고 약 안 먹기만 하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예, 일주일이고 변은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도 나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변을 보지 못해 애나고 우리 남편은 또 설사해서 그래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둘 다 용 우리 남편은 또 저혈압이 된 게 고혈압이 되고 혈압 조절이 아예 되고 예. 그리고 저기 심유리가 둘 다 심유리 100이 넘어 110, 111 이렇게 됐습니다. 인사에 다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던 게 이 동충하처럼 먹으니까 지금 이 심유리도 다 정상되지 70, 80, 82 이어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1: 맞죠.
3: 어, 심사 예. 이러니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동염이 있어가지고서 예. 위에서 그냥 지물이 나고 그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던 게 그 지물이 묻었습니다. 오,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 어, 자꾸 깨나면 배에 이렇게 물이 나오고 예, 그랬습니다. 좀 이따 오죠.
2: 네, 그래요.
3: 예, 그래서
2: 네.
3: 저기 그런 예, 그래다가 그랬는데 지금 그게 귀 묻고 예, 그리고 둘 다 예, 어디서 감기 하면 감기를 했습니다. 그게 몇 년이 났으니까 이렇게 좀 예, 감기를 타고 사니까 사람 사는 게 정신에 나고 예. 우리 아침에 혈압 조절이 아예 돼서 형 애를 먹었습니다.
1: 그랬겠죠.
3: 지금 혈압도 예, 그냥 정상이고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이번에 약을 쌌는데 내 동생이 왔다 갔더래. 오, 언니 나도 그냥 이 좋은 약 좀 먹어보게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동생도 주고 나도 먹고 둘이 먹으니까 18값 주문하겠습니다. 서비스도 좋고 할 때.
1: 맞습니다. 예, 공기 정화기란 예, 걸 주는데 예, 예, 이런 건 예.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약이란 건 예, 뭐가 없어지지만 또 그러니까 약도 예. 싸게 되고 이런 제품도 면비로 들기 때문에 이런 게 선 게 예.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예,
1: 정통화서 발행 가는 길이요.
2: 예.
1: 예, 저도 이 정통화서 발행을 좀 쓰여서 먹은 지 좀 1년 넘어 1년 거의 되는데, 제가 제일 난제했던 그 어지럼증하고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발달한다 하면 그것도 평상시에는 그것도 머리 힘하고 아프면 종종 되어 먹으면 이랬는데, 그게 갑자기 발달하면 어지러워, 미술 갖고 토하고, 이렇게 되면 예, 꼼짝 못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 댕기니 조언하고 그래서 이랬는데, 지금 이 동청화서 발효균을 먹기 시작해서 그 증상이 지금 발달 아예 하고.
2: 예.
1: 그러니까, 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가서 아이 댕기고.
2: 맞죠, 예.
1: 머리 심하고 어지럽고. 거리 해서 종종 병목병이 그것도 저는 아이 먹고 이래고 지금 위가 영 나빠서 한국 갔다가 일하다가 위 달라가지고 바로 먹지 못하고 식물이 비네 소화 아이들이 미리 가야 되는데 조그맣게 먹어도 그 위가 막 올리뻗치면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랬던 게 좀 이렇게 소화를 시키길래 아무래도 먹은 게 내려가길래 무슨이나 먹지 분기라고 없던 게 조금씩 먹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2: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 위번에 알파 분해매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이게 다른 위약에는 없는 이런 물질입니다. 동청화초 발효균분에서의 축출해낸 건데 그 작용을 해서 알파의 작용을 해서 내가 어떤 위병으로 인해서 음식을 못 먹거나 뭐 미스겁거나 토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다 해결됩니다. 예.
1: 그래서 그 다음에 먹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밥 먹어도 그 다음에 이게 소화되길래 그 다음 때 먹을 생각 원래
2: 맞습니다.
1: 밥이라고 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러는 게 지금 차츰차츰 이래면 어떤 밥이 정말 제대로 무슨 정말 어떤 뭐 많이도 못 먹지 근데 지금 그래 먹어도 그게 소화되길래 다음 때 예, 먹을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2: 꼭 됩니다. 예.
1: 기대면 딱 먹기 싫고 정말 그것도 억지로 지내 어떻게 굶겠는가 약 먹기를 해서라도 조금씩 술질 했는데 어서는 계속 제대로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아무리 내게 맞고 내가 이거 먹어서 이 동충하초발을 먹어서 이 몸이 이렇게 조금 회복되는데 계속 어서는 이걸로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게 정말 그저 약은 어디 갔으나 이 좋다는 약, 좋다는 이사 다 댕기면 그래서 배우고 약 써도 어째 그랬던 효과가 없었습니다.
2: 그랬겠죠. 예.
1: 이제 동청서 발견 먹기 시작해서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왜 회복되고 좋아지니까요. 지금 저는 이걸로 계속 내가 저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다른 필요 없다. 이 뭐 한 가지 먹어도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좋아지니까.
2: 맞죠.
1: 그래서 이 활동이 참고해서 계속 먹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거 저 무슨 답하는 이사고 약이고 무슨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더 먹다. 그래.
2: 283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에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이런 일용품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예약하고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1: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여름에랑 와서 우리 지금 좀 음식과도 관계가 많은데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랑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위축소염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가 쫄아든 걸 말합니다. 그렇게
0: 네,
2: 되면
0: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3: 예, 저도 동순화초 발효균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네, 저는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수면상에도 영에 고통받았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 발효 견번을 먹으면서부터 한 석 달이 지나

0: 하니까 좀 수면상에도 좀 해결이 왔습니다.
1: 맞아요.
0: 잘 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가 안 좋아가지고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도 좋아지고 예, 밥도 밥 생각도 나고 밥도 잘 먹습니다.
1: 맞아요.
0: 예. 그리고 저 이 목에 가래가 계속 이래 붙어가지고서 영 저기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는새 지금 계속 먹고 나니까 목에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너무도 좋습니다, 이 아이. 예, 그리고 설자도 먹고, 예, 여러 면에서 이거, 아이, 조리해 주어서 그러는지, 저기, 용 여러 면에서 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동순하수 발효 견부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게. 뭐, 고, 4,500 무슨 매트의 고원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용 효과가 빠르고, 예. 그리고 우리 친구도 소열해서 이거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설사도 먹고, 지금.
1: 맞죠, 예.
0: 좀
1: 예.
0: 효과가 좋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1: 맞죠, 예. 예.
0: 이런 좋은 약을 알선해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먹겠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끝에 서면은 비로소 시야에 펼쳐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욕망이 클수록 고난은 짙게 드리워지지만 그 길을 묵묵히 지나온 이만이 얻는 고요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굴곡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열정이 차분히 가라앉을 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은 하나의 빛으로 응고돼서 우리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힘겨움은 곧 다가올 결실의 다른 얼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행복 준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금.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입니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이 레너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세계적인 코미디언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 진행자 제이 레너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제레너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머는 사람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면 그 일을 끝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밖에도 인생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이 레너의 코미디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데도 어딘가 소박해 보이고 누구나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하지만 가까운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을 잃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이 레너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무대 뒤에서 흘린 땀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른 뒤에도 처음 마이크를 잡았던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이 레너를 떠올리면은 오랫동안 진행했던 미국의 대표 심야 토크쇼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성공을 방송국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작은 무대들이 만들어주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된 뒤에도 그는 틈만 나면은 작은 공연장을 찾아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자신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관객 수십 명이 모인 클럽에서도 똑같이 공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무대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이 한마디에는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편안함을 선택하지만 그는 늘 긴장감을 선택했습니다. 웃음을 만드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방송 녹화를 마친 뒤 제작진이 피곤하지 않느냐며 공연 일정을 취소하자고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쉬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이 레너는 차를 몰고 작은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정말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고 준비해온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려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한 관객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저 사람들은 티켓을 샀고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지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거창한 철학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제이 레너를 단순히 유명한 진행자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 제이레너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그의 유머 역시 조금 특별했습니다. 세상에는 누군가를 비웃게 만드는 웃음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웃게 만드는 웃음도 있습니다. 제이레너는 언제나 후자를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치인을 풍자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농담도 많이 했지만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롱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이야기들을 더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남녀노소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웃음을 직업으로 삼았지만 그 웃음이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그의 철학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이 레너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자동차 수집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는 희귀한 클래식카와 오토바이를 수백 대나 소장하고 있으며 그 가치 역시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자동차를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값이 오를 차를 찾을 때는 그는 이야기가 있는 차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엔진 소리, 손때 묻은 핸들, 세월이 남긴 흠집까지도 그 차가 살아온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를 유리 진열장 속에 보관하는 대신 직접 시동을 걸고 도로를 달렸습니다. 기계는 움직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싼 수집품이었지만 그에게 자동차는 추억이었고 역사였으며 기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향한 그의 애정은 방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자동차를 직접 시승하고 제작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는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무리 희귀한 차량이라도 자랑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의 땀과 노력, 기술의 발전 과정, 그리고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제이 레너가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도 찾아왔습니다. 작업 중이던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과 손에 큰 화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오랫동안 활동을 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특유의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은 의료진에게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고 회복이 시작돼서 가장 먼저 한 말 역시 빨리 다시 일해야겠다 했습니다. 몸은 다쳤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살다 보면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내 삶 전체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말처럼 그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무대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의 얼굴보다 변함없는 미소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이렇듯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라는 제이 레너의 명언대로 또 제이 레너의 코미디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제이 레너는 코미디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후배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의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제이 레너의 이야기와 함께 했는데요. 제이 레너의 코미디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나이 들면은 걸릴 수 있는 무선병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실제로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리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사회적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치매 환자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기다려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한테 실생활에서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치매 예방 음식 네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다섯 접시 이상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록황색 채소는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엽산과 베타카로틴, 비타민K 같은 영양소 덕분입니다. 연구 결과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록황색 채소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1년 정도 늦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나이라도 채소를 즐겨 먹는 분들은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훨씬 오래 유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에 혹시 뭐 넣을지 고민되신다면 된장찌개 시금치 한 줌, 샐러드에 케일 조금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변화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다음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등 푸른 생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어, 꽁치, 연어가 있는데요. 이 생선들의 공통점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연구에서 주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들의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40% 가까이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구운 고등어의 무조림, 연어구이, 꽁치 김치찌개처럼 우리 식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이 많으니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려운 분들은 호두, 아미씨, 들기름 같은 식물성 오메가3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팥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콩입니다. 이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레시틴,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뇌세포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고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뇌로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두부, 두유, 청국장, 된장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에는 비타민 K2와 유익균이 많아서 장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두부가 남아있다면 오늘 저녁에 두부 부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쥐는 한 끼가 될 겁니다. 뇌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지방의 질입니다. 예전에는 지방을 모두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좋은 지방은 뇌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가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인데요. 실제로 지중해에 연한 국가에서는 치매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한 줌, 점심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스푼만 추가해도 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치매 예방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슈퍼푸드를 찾기보다 매일의 식탁에서 작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훨씬 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꿀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길이 멀고 험하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은 험한 것이 아니라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이고 지나온 길은 당신만의 흔적이 되어 어느새 당당한 힘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열정이 다 불타 사라진 뒤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0: 원충민이 주서성을 사장으로 삼자 주서성은 혁명사장이 되어야 한다. 곧 주서성은 딸을 원충민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 사돈을 맺었다. 뒷이어 원충민은 사람을 보내 무한정부와 손을 잡았고 정식으로 주서성을 25군 군장 겸 귀주성 추석으로 임명했다. 왕가렬도 부군장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3년 뒤 주서성은 장계석이 보낸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순서대로라면 왕가렬이 귀주성 추석과 군장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런데 의형제 가운데 모광상이 그 자리를 발빠르게 가로챘다. 왕가렬은 분통이 터졌지만은 별 수가 없었다. 몇 해 뒤 그는 명령을 받들고 남경에 가서 국민당 대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때 고위급 관리 한 사람이 요새 모광상이 아래오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으니 왕가를 들어 그 자리를 맡는 것이 어떻겠냐고 운을 뗐다. 왕가렐은 귀가 솔깃하여 한껏 재주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앞가림도 없이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위원장 앞에서 마음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맹세를 했다. 왕가렐이 귀향으로 돌아와 보니 신문에는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식이 실려져 있었다. 왕가렐이 귀조의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흠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의사가 제병을 못 고치는 격이랄까. 왕가렐은 중대한 문제, 특히 자신의 성패가 달린 결정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는 항상 머뭇거리야 돼.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면 언제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분명 전생 배필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관리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벼슬아치 일을 숱하게 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터인지라 거래를 할 때 거침이 없었다. 더욱이 예책도 꽤 읽은 탓에 권력을 움직이고 구멍수를 보는 재간이 기가 막히었다. 왕가렐이 큰일을 하는데 현명하게 내조를 하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 귀한 고비에 집이 없다고 하니
1: 마님이 왜 아직도 오지 않겠냐?
0: 그는 저택 앞을 서성거리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소리를 질렀다. 마님께서 이번 밤만 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호위병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이번 밤? 그는 못마땅하여 곧장 수의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1: 적분이요?
0: 왕가렐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1: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거요? 어?
0: 간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불쾌감이 녀견한 투로 되물었다. 이제 막 놀기 시작했는데 불이라도 난 것처럼 왜 이래요? 이란. 오늘은 그에게 중대한 일을 자문해야 하는데 이런 불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다니.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다.
1: 숙분이 화내지 말고 듣소. 오늘 정말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러고 그러니 어서 빨리.
0: 왕가렐은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저택 앞을 거닐기 시작했다. 의논할 사람이 늦는다며 그동안 혼자 생각을 하면서 헝클어진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귀주에 들어온 주왕홍구를 막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쉽게 판단이 섰다. 주왕홍군이 오기 전에 선봉대로 임필씨와 소극, 왕진이 이끄는 육군단이 이미 지난 10월 귀주에 들어왔다. 그때 왕가렐은 부대를 거느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실컷 쓴맛을 부었던 것이다. 8, 9천 명쯤 되는 그 부대도 막아내기가 아주 껄끄러웠는데 지금 주황홍군 4만에서 5만 명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게다가 귀조에서는 내란이 일어나 두 해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얼마 전에야 끝이 났다. 유국제가 반강을 따라 늘어선 8개 지역을 다스리고 후지담이 적수, 인회, 습소 등 현을, 장제진은 정안하 연안에 있는 여러 현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들이 모두 왕가리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가 진짜 지휘할 수 있는 군대는 4두개 15개로 다 합해야 15개 탄이었다. 이 병력으로 어찌 주황홍군을 막아낸단 말인가? 이제껏 고생스럽게 다스려오던 귀조 땅을 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이 준 것처럼 홍군을 막아내는 일보다 장계석을 조심하는 일이 더 까다로웠다. 장위원장의 주황군이 홍군을 뒤쫓아 귀조로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주황군이 귀조에 들어오는 날이

0: 왕가렐이 망하는 날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 어찌나 날카롭고 정확한지 속이 다 서늘해놨다. 더구나 왕가렐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옛일마저 있었다. 재작년, 그는 장계석의 귀족이 침 흘린다는 것을 알고 전전긍긍을 하다가 서로 도움이 될까 해서 광서의 리종인 백송희, 광동의 진재당과 손을 잡고 반장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만 이 1급 비밀자료를 진재당의 수하인 연한모가 빼돌려 장계석한테 척 갖다 바친 것이다. 장계석이 어찌 이 일을 잊겠는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 오늘 새삼스레 떠올랐다.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왕가리는 불에 댄 듯 벌레 물린 듯 속이 따끔거리었다. 문 밖에서 빵빵 경적 소리가 울렸다. 호위병이 재빨리 나가 문을 열었다. 왕가렐의 아내가 몸에 꼭 맞는 중국식 검은 원피스를 입고 문으로 사뿐 들어섰다. 원피스 앞서편은 모란 꽃이 수놓여 귀티가 흘렀다. 왕가렐의 아내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걸음걸이나 눈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장군의 아내다운 도구함이 묻어났다. 하지만은 아편 때문에 얼굴이 벌써 노릇구레한 빛이 돌아 그걸 감추느라 화장이 무척 두터웠다. 그네는 아까 남편의 재촉이 어지간히 못마땅했는지 왕가렐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또각또각 구두소리만 길게 폭도를 울렸다. 왕가렐은 머쓱해서 뒤따라 들어섰다. 그는 팽팽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얼른 뒤따라오는 호위병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1: 만하님이 먼저 쉬실 수 있게 담배 등잔을 켜라. 넷.
0: 호위병은 박달나무를 깎아 만든 자줏빛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뛰어갔다. 그러고는 반짝반짝 요린하게 닦은 담배 등잔에 불을 날았다. 화가 좀 풀렸는지 왕가렐의 아내는 담배 등잔 곁에 가서 누웠다. 왕가렐도 곁에 얼굴을 마주하고 누웠다. 피우기 좋게끔 담뱃대를 들고 몇 모금 빨아주려 하자 아내는 획 가로채며 뻘통해서 말했다.
2: 누가 빨아달래요?
0: 그는 좀 누렇게 된 손가락으로 익숙하게 담뱃대를 눌렀다. 그리고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취 담배통에서 아편동이를 꺼내 요리 등에 태우기 시작을 했다.
2: 무슨 중년 일이길래 그렇게 급하게 날 찾았어요?
0: 딱딱한 분위기가 풀린 듯하자 왕가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아, 저기 홍군이 왔소.
2: 홍군이라면 진작에 오지 않았어요?
1: 아니, 그건 소국과 왕진이 이끄는 부대지. 이번에는 주덕과 모태동이 거느린 주왕홍군이 5만에서 6만 명이나 온다니까.
0: 담뱃대가 불 위에서 잠깐 놀더니 한참 멎어 있었다. 그러더니 담배 거품이 일다가 다시 꺼져버리었다.
2: 그래요. 그럴 가능성도 많지요.
0: 그네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설마 장계석이 그렇게까지... 왕가렐은 기어드는 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었다.
2: 설마라니요?
1: 뭐 한때는 장계석도 나를 푹 좋아했으니까.
0: 귀주성 주석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모광상이 아니라 왕가렐이라고 했지. 또 그동안 아래오로 우리가 보낸 물건이 좀 많소?
2: 여보,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0: 아내가 웃으며 대꾸했다.
2: 당신이 추진한 반장동맹을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여간모가 팔아먹지 않았어요?
0: 그걸 장계석이 잊을 리가 있을까요? 왕가렐은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려다가 불에 댄 듯 손을 움츠러뜨리었다. 넙죽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었다.
1: 그럼 나도 이제 끝장이군.
0: 그는 금붕어처럼 눈을 슴뻑거리며

머뭇거리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아내가 고운 미간을 몇 번 찌푸리며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담배통에서 금이며 옥이 마디마디에 박혀 화려하기를 잃을 데 없는 담뱃대를 꺼내들었다. 그는 앞에는 거품을 담배꼭지에 꽉 끼우고는 등불에 대고 꾸르륵 꾸르륵 빨아댔다. 그러더니 담뱃대를 담배쟁반에 던지고는 물을 한 모금 마시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왕가렐의 아내는 정신이 나는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을 반짝이며 남편에게 말했다. 방법이라니. 왕가렐도 눈이 반짝였다. 장계석을 찾아가야겠어요. 그네가 왕가렐을 들떠서 말했다. 두 사장은 모두 왕가렐이 뽑아 쓴 신복이자 가까운 친구였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일러서 왕가렐의 손발이라고 하였다. 왕가렐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15개 탄이 바로 이 두 사장이 이끄는 부대였다. 백사장은 왕가렐과는 의형제 사이로서 허옇고 멀숙한 얼굴에 키가 크고 제법 영리한 사람이었다. 고등군사학교를 나온 사람인지라 왕가렐의 진앙이나 다름이 없었다. 혁사장은 작달막한 키에 분도분한 얼굴인데다가 배가 쑥 나와 막대먹은 사람처럼 보이었다. 군인 출신으로 백사장처럼 총명하지는 않았지만 왕가렐한테는 더없이 충성스럽고 고분고분하였다. 소문에는 왕가렐과 먼 친척벌이라고 했다. 이윽고 두 사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왕가렐과 아내가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두 사장이 말리하다.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예, 형수님, 그냥 누워서 피우세요. 두 사람은 스스럼 없이 등나무 의자를 침대 가까이에 당겨다 앉았다.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백 사장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형님이나 우리나 이번에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고 뭐고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왕가렐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공산군도 주한군도 우리 귀주로 오려고 합니다. 마치 앞에서는 늑대가 달려들고 뒤에서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격이죠. 모두 우리가 여태 쌓아놓는 걸 빼앗으러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활한 장계석을 경계하자면에 나온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왕가렐은 잇따라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두 손을 벌리며 한숨을 쉬었다. 아, 그렇기는 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 주황군들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겠다고 하니 막을 수는 없지만은 조심은 해야지요. 백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조항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찌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조항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렐은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서에서 계주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장편소설 대장정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미녀 아리랑. 국가근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미녀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리안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항상 네. 참 이 학생 여러분은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시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1: 항상 보면 생기가 넘칩니다.
0: 네, 그럼요.
1: 네. 무슨 불로초를 드셨는지.
0: 아리랑을 부르면 불로초래요.
1: 예. 그러니까.
0: 아, 이 가사 말 너무 되겠네요.
1: 항상 보면 네. 너무 힘이 넘치시고 에너지가 네. 넘치시고
0: 네.
1: 네. 얼굴에는 또 아주 그 네. 그 행복의 웃음이 네. 가득 차 있고.
0: 그럼요. 네.
2: 예, 감사합니다. 네,
1: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그 어떤 분들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1: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오늘도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0: 네.
1: 7시 반에 네, 학교에 도착해서
0: 네.
1: 또 학생들 그 오늘 저희가 그 절목 심사가 있었거든요.
0: 아.
1: 9시부터.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7시 반부터 또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또 막 훈련을 시키고 연습시키고
0: 네. 바쁘시네요.
1: 네. 그리고 또 절목 심사하는데 이제 오전 내내 다 시간 걸리고 반주도 해주고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절목 심사가 끝났으니까
0: 네.
1: 막 한시름을 넣은 거예요.
0: 아.
1: 한시름 넣고 그 같이 고생했던 선생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0: 네.
1: 네, 커피도 한잔 하면서 지금 막 그 지나간 얘기를 막 즐겁게 주고받다가 갑자기
0: 어머 방송 시간이네. 네.
1: 갑자기 시간을 보니까 방송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네,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 생방송이라는 게
1: 그렇죠.
0: 그 항상 저희는 밖에 나가서 만약 식사하게 되면은 그 핸드폰에 알람을 넣거나 아니면 네. 그냥 수시로

0: 들이다 봐야 되거든요.
1: 오늘도 그래가지고 뭐 저희 그 박소연 선생님 제자들도 나오고.
0: 네.
1: 네, 뭐 우리 민족 기악을 하시는 학생분들도 나오고 다 네. 나와서 열심히 연주하고 연창하고 노래 부르고 어선 내내 그렇게 보냈습니다.
0: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네네. 보내셨네요.
1: 그렇죠.
0: 네. 또 이 방송은 네. 또 생방송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1: 생방송은 절대 네. 시간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0: 그럼요.
1: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0: 그 사명감을 안고 네. 방송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 학생분들은 1시부터 여기 도착하시거든요. 그래서
1: 1시? 네. 2시 방송인데?
0: 예, 1시부터 도착하셔서 또 복습을 리습을 하시고
1: 1시간 동안?
0: 그럼요.
1: 아. 한 시간 동안 얼마나. 복습도 하세요?
0: 그럼요.
1: 얼마나. 진짜예요?
0: 그럼요.
1: 기다.
0: 네. 기막히죠.
1: 아주 기가 막히시네요. 네.
0: 참 여러분들 열정에.
1: 너무 훌륭합니다.
0: 네. 그럼요.
1: 그러니까.
0: 그래야 이 또 사마리랑 잘 부를 수가 잘 있어요.
1: 잘 부르시는구나.
0: 네. 사마리랑 지난 시간에 네. 배웠던 부분들 오늘 숙제를 하고 오셨는지
1: 지난 시간에 숙제를 드렸잖아요. 네. 재미있는 가사 한 절씩 만들어 오기.
0: 네.
1: 네.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도 안 만들었었습니까? 하나도 안 만드셨어요?
2: 저는 했어요.
1: 아, 했어요? 역시나 우리 유 선생님.
0: 네.
1: 뭐라고 하셨어요, 가사를?
2: 뭐라고 했는가면 네.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1: 네, 아리랑 부르면.
2: 2% 영원히 장성하리라.
1: 아이고, 어머. 세상에.
0: 너무 잘하셨어요.
1: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2% 영원히 장성하리라.
0: 그러니까요.
1: 그 가사를 한번 붙여보자.
0: 네.
1: 네, 네.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0: 되죠.
1: 2% 영원히 장성하리라. 아이고, 재밌네.
0: 잘하셨어.
1: 없어요?
0: 하심.
2: 네.
0: 아, 하세요.
3: 괜찮으세요?
1: 네.
0: 괜찮아요.
3: 장백산 폭포는 연변이 자랑 온 세상 번님들 찾아든다네.
1: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0: 맛있게.
1: 맛있어요.
2: 달콤한 막걸리 살짝 취하고 시원한 냉면이 더위를 내쫓네.
1: 어머, 너무 잘했어. 제가 불러보시죠.
0: 우리가 자리를 내야 되겠네. 우리가 자리를 내야 되겠네.
1: 네. 달콤한
2: 막걸리.

0: 다음 또
1: 잠들
2: 또 있어요?
1: 네, 잠들 잠들 거 같아요.
3: 잠깐이네.
2: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1: 그러니까
4: 어느 게 좋을려나 해가지고
1: 그래.
4: 네. 또 떡국물 찹쌀떡 그마 좋고요. 아삭한 김치는 입맛도
3: 좋아요.
2: 아, 연필 좀 주세요. 적어야겠어.
1: 적어야겠죠.
2: 적어야겠어. 이렇게 좋은 가사를
0: 작사에 저기 서미순 하세요.
2: 어디 떨어져 있어요? 네. 적어야 되겠습니다.
1: 적어야죠.
2: 자, 어디? 이제 팥국물이 어떻고 저쩌고.
4: 팥국물. 국물.
1: 팥국물.
4: 예, 팥 곡물이래지. 팥떡이 곡물이에요. 곡물, 곡식이라는 곡물.
1: 팥 곡물.
2: 팥 곡물이.
4: 찹쌀떡.
2: 찹쌀떡.
4: 그만 썼고요.
3: 그만 썼고요.
4: 아삭한 김치는 입맛도 도네.
2: 그맛 좋고요. 아삭한
4: 김치는 입맛도 도네.
2: 김치는.
1: 아삭한 김치는
2: 입맛
4: 더두네
2: 더두네
1: 입맛 더
2: 그다음 또 아까 장백산
4: 들나물 들나물
2: 장백산 폭포
1: 있네요.
2: 장백산 폭포는
1: 장백산 폭포
4: 장백산 폭포는 연변이 자랑 온 세상 번님들 찾아든다
1: 연변이 자랑
2: 온 세상 번님들
4: 찾아든다네
2: 찾아든다네 그 다음에 유 선생님 한 곡. 유 선생님 한 거는 이제 뭐예요?
0: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
2: 부르면?
1: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0: 즐겁고 행복해요.
1: 즐겁고 행복해요.
0: 2% 영원히 장성하리라.
2: 2%
0: 영원히
1: 장성하리라.
0: 장성하리라.
2: 장성하리라.
0: 장성해야지.
2: 예. 영원. 영원은 맨 마지막 절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그죠? 방금 선미순 그 학생분이
2: 네네.
3: 오는 길에 좀
2: 아 생각했어.
3: 다 있었습니다.
2: 네, 오시는 길에. 네. 네.
3: 자. 우리는 자랑찬 아리랑 민족. 맛깔진 찰떡 냉면에 어깨춤이로세.
1: 아리랑 민족.
2: 우리는 자랑찬
1: 아리랑 민족.
2: 아리랑 민족.
3: 맛깔진 찰떡 냉면에.
2: 맛깔진
3: 찰떡냉면에 어깨춤이로세.
2: 찰떡냉면 네 어깨춤이로세.
3: 이설
2: 이설 드세요.
1: 이설.
3: 우리는 자랑찬 중국 조선조.
2: 중국 조선조.
3: 얼씨구 민속문화 빛내어 가세나.
1: 민속문화
3: 다섯 글자입니까? 딱
1: 얼씨구 미소문화
2: 빛내요 가세나.
1: 가세나.
3: 예.
1: 네. 빛내요 가세나.
2: 아, 좋아요. 이것도 다 좋아요.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좋습니까 이렇게.
1: 그리고
2: 아까
1: 그 아까 그 선미순
2: 정모가 또 더 있었는데.
1: 예.
4: 사절 또
1: 사절.
4: 달콤한 막걸리에 살짝 취하고.
1: 달콤한 막걸리에 살짝 취하고.
4: 취하고. 시원한 냉면이.
1: 취하고 시원한 냉면에
4: 더위를 싹 쫓네.
1: 아 그럼요. 더위를 싹 쫓네.
2: 시원한 냉면이
1: 쫓네.
0: 10절도 더 되겠습니까?
1: 또 있습니까?
3: 매력쓰겠다.
1: 또 있습니까?
0: 또 있어요.
1: 또 있어요.
4: 산나물 들나물 토속맛 담고.
1: 산나물 들나물
4: 토속맛 담고.
1: 토속맛 담고.
4: 노래와 춤으로 행복 누리네.
1: 이야 노래와 춤으로 행복 누리네.
0: 이 다음에 우리가 노래하라.
1: 또 있습니까? 혹시 또 있어요?
4: 없어요.
1: 없습니까?
2: 노래와 춤으로
1: 저는 아까
4: 행복 누리네.
2: 행복
3: 누리네.
1: 팥건물은 아직 저는 못 적었어요.
2: 팥건물 찹쌀떡.
1: 팥건물 찹쌀떡.
2: 그 맛 좋고요.
1: 그 맛 좋고요.
2: 아삭한 김치는
1: 그러니까 아삭한 김치는
2: 네.
1: 아삭한
2: 입맛
1: 김치
2: 도드네. 몇 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이에요.
1: 도드네.
2: 큰일 났어.
1: 일곱 분이 걸 다 했네요.
2: 또 있어요.
1: 세 분이
2: 또 아리랑 교실은 우리의 사랑 즐겁게 배우며 꽃피워 가요. 요거는 오미라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최고예요. 오늘도 내일도
3: 살아요.
2: 금요일 시간 아리랑 부르면 지구촌 곳곳에 울려 퍼지네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사가. 아리랑 노래는 희망의 노래요. 손잡고 하나 되어 불러나 보세요. 아,
3: 좋습니다.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여기도 이제 뭐 찹쌀 막걸리 찰떡이 있네요.
1: 있어요?
2: 여기도
1: 있어요.
2: 예. 있네요. 연변에 또 커피도 있고. 세상에 뭐 백세 시대도 있고.
1: 예. 백세 시대 건강하게 사셔야죠. 자, 뭐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1등에 한 명, 2등에 세 명, 3등에 네 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나네요. 그럼 오늘 1등에 한 명, 2등에 두 명, 3등에 두 명 이러면 되겠네요.
2: 뭐 저기 1, 2, 3등을 한번 뽑아 보세요.
3: 예. 세부했길래
2: 잘못 뽑았다가는 예. 잘못 뽑았다가는 커피. 집에 못 갑니다. 커피 터지고. 자, 너무 아주 성심성의껏 가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우리 오늘 다 한 번씩 불러 봅시다.
1: 네.
2: 팥곡물 팥곡물 곡물입니다.
1: 네, 곡물.
2: 팥곡물 찹쌀떡 그 맛 좋고요. 아삭한 김치는 입맛 도드네. 여기다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다가

0: 잘하시네. 네. 이 가사를 다 하다 보면은 뭐
1: 예, 돌아가시죠.
0: 시간이 다 가겠네요.
2: 그렇죠.
0: 네, 네. 좋습니다. 우리
2: 공연할 때 한 분씩 1절 4절 이렇게
0: 다
2: 하면은
0: 할 수 있잖아요.
2: 그러면 네. 20명도 공연하셔도
0: 오늘
2: 되고.
0: 오늘 우리 다섯 분이 오셨으니까 네. 다섯 절은 해야죠.
2: 그럼요.
0: 다섯 절. 팥공물 장백산. 그다음 우리의 자랑찬 아리랑 우리는 자랑찬 아리랑 민족. 아, 요것보다도 우리는 자랑찬 중국 조선족 이게 더 좋은 것 네. 같습니다.

0: 네.
1: 가사를 적으세요.
0: 요거 하나 하고.
1: 네.
0: 그리고 달콤한 막걸리에 살짝 취하고 시원한 냉면에 더위를
1: 싹 쫓네.
0: 싹 쫓네. 요거 이렇게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절로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이 프로 영원히 장성하리라 이렇게. 네 다섯 절.
1: 그렇죠.

0: 이런 1절이 팥곡물입니다. 자, 팥곡물 1절. 장백산 2절. 네, 그 다음에.
1: 산나물. 아니.
2: 막걸리.
1: 막걸리.
0: 우리는 자랑찬.
1: 3.
0: 중국 조선적 3절. 그리고 달콤한 막걸리 4절. 그리고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어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다섯 절로 해봅시다. 다시 한번.

0: 멋있어요. 너무 멋있네요.
1: 그 다음 또 뒤에 또 세절이 있어요.
0: 끝난 게 아니라 뒷부분에 떠 있거든요.
2: 네.
0: 네.
3: 아리랑 노래는 희망의 노래요.

0: 我卡的哟재밌는 노래가 또 있어요. 딱 또 있어요?
1: 네?
0: 또 있어요?
1: 그 또 없어요? 더?
0: 아니 뭐 많은데 또 이 그 그 외에도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1: 아 방금 뭐랬죠?
0: 네. 오는 길에
1: 불러쳐.
0: 오는 길에
1: 아니 아니 불러쳐라 해서
0: 아, 불러쳐. 어 불러쳐로.
1: 우리 아리랑 부르면 불러쳐.
0: 어 드신 거랑 마찬가지라고.
1: 마찬가지로 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리. 근데 뒷부분을 배워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또. 뒷부분에 또 있죠. 뒷부분. 아리아리 아리아리 넘어서 넘어 넘어서.
2: 네. 물상품점
1: 배워죠. 그냥 지금 사설만 한 20절씩 할까요?
0: 네, 그렇죠. 뒷부분 별로 재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뒷부분 또 배워야지.
0: 별로 재미가 없어요.
1: 괜찮아요.
0: 네. 땅땅 땅.

0: 있죠.
1: 아, 그렇죠.
0: 네, 네, 네. 우리가 방금 했던 기가 무슨 기죠?
1: 선생님이 맞죠.

0: 좀 높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죠?
1: 그럼요.
0: 네. 자, 해봅시다.

0: 가성으로 갔다가 진성으로 갔다가 지금 난리 났네요.
1: 네. 이 아리랑이 네. 그 가성 밖에 안 되지. 아리랑이 네. 그 음폭이
0: 너무 넓어요.
1: 낮아졌다가 갑자기 또 높아지고. 네, 높아지고. 네.
0: 아 사실은 앞에 부분도 높은데 제가 네, 팔도를 낮춰서 낮췄죠. 하니까 네. 되게 부르기가 편하게 네. 네 됐습니다. 네
1: 그럼요. 이거 네. 그
0: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넘겨주소 그다음에 아리랑 네 갑자기
1: 맞습니다.
0: 그 아마도 그 성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만든 곡이 아닌가 싶어요.
1: 그리고 예전에 이거 지금은 완성된 이 삼아리랑이 음반이 네.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렇게 채집한 걸 보면은 네. 우리 그 아리랑 어떤 아리랑은 거의 다 그 구손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보를 전에 내려오면서 부르다 보니까 아마 네. 이렇게 어떤 악보는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불렀을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전에 내려오면서 악보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고요. 네.
0: 알았습니다.
1: 근데 조금 부르기가
0: 부르기가 좀 네.
1: 그 불편한 네. 아리랑이죠. 네.
0: 그렇죠. 자 우리 그 새로운 가사를 네. 한번 좀 넣어서 한번
1: 그렇죠.
0: 네, 불러봅시다.
1: 네.
0: 이 가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1: 네.

0: 여기까지 하면
1: 했나요?
0: 7절이요?
1: 9절?
0: 네? 9절이에요?
1: 9절을 했나요? 한 절 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0: 10절까지 네? 선생님 하나 만드세요.
1: 저는 몰라요. 준비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0: 아야 하세요.
1: 준비 못했어요. 아, 지금 했잖아요. 어, 첫째도 둘째도 건강히 지고
0: 영화 씨
1: 오늘도 내일도 웃으며 살아요. 했잖아요.
0: 맞아요.
1: 아, 덥네.
0: 아, 이거 10절까지 하기가
1: 힘들어요.
0: 재밌어요, 그래도.
1: 재밌어요?
0: 네, 네, 그럼요.
1: 아까는 시원했는데 네.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0: 냉면이 당기죠.
1: 아, 그,
0: 이거 이걸 가서 사설을
1: 끝나고 나서 가서 냉면을 좀.
0: 사설을 보니까 네. 뭐 막걸리도 살짝.
1: 그러니까.
0: 네.
1: 어,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지금?
0: 아, 아직 연길 커피 있어요. 커피 마셨죠. 아니, 마시고 오셨잖아. 순대. 어,
1: 순대가 나와야 되지.
0: 그렇죠. 네. 순대.
1: 예. 또 뭐가?
0: 된장국도 없고요.
1: 된장국도 나와야 되고. 네.
0: 그럼요.
1: 불고기도 나와야 되고.
0: 불고기. 그렇죠. 불고기도 있어야 되고. 네.
1: 나와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0: 많아요. 그러니까 20절은 돼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다 하려면.
0: 네. 아유, 근데 정말 열심히 숙제를 해 오셨어요.
1: 예.
0: 뭐 뭐니 뭐니 해도 1등이죠.
1: 1등이죠. 네, 다들 1등. 공동 1등.
0: 네, 공동 1등으로. 네.
2: 아이고, 1등 하신 받았네, 그럼.
0: 예. 네, 1등 하신 분께는
1: 네.
0: 지난번에 뭐 냉면이나 한
1: 아, 냉면.
0: 네. 네. 냉면이다 컵으로
1: 네.
0: 들어가야죠.
1: 네네네.
0: 네.
1: 아니 저희가 네. 저희 엄일한 선생하고 저희 제가 그 1등을 하셨기 때문에 사드려야 됩니다.
0: 네. 1등 하신 분께는 네. 냉면과
3: 컵으로
0: 컵으로
1: 튀김을 사드리겠습니다.
0: 네. 아유 벌써 시간 됐어요. 갑시다. 갈 시간이 됐어요.
1: 네.
0: 네.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삼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한이었습니다.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대에 다면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에 다면 영락없이 보험방송이 진행되고

0: 있는데요. 번 제품 저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겠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12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공능주 치러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운이 잘 숙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공능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항상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에서의 심각한 증상에 관한 이중 일종 학설에 속합니다. 그러면 임상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임상표현 잘 들어보세요. 집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심장병 환자라 하게 되면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주의한 임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전 좋은 정신만 얻어는 반년 이상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아, 예.
2: 특히 예, 원래 손이래 어떻게 숨이 예, 가끔 가다 어떻게 숨이 예, 잘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으니 예. 그리고 예, 미네 조금 지내도 활동도 못하였습니다. 활동 조금만 해도 그래도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식은땀 받다 왔다가 남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뭐, 일단, 밤에 미냐고도 한다, 밤.
0: 아, 심장병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모두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밤에 그것도 반사하게 넣어도 안 되고, 옆을 넣어도 예, 이렇게 다 까봐고, 손 잘 넣어. 이런 바람에 밤잠이 애 못하고 이러고. 그리고 예, 또 무슨 증상이, 이빨이 예, 건강 두근거리다. 난 이빨 통해 나오고 있잖아, 예. 그래, 검사하면 이빨은 안에 뭐, 치아에 무슨 이런 벌기 뭐가 이런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심장을 해서 있잖아요.
0: 아, 예, 예. 그럼요. 예, 예.
2: 그래, 예. 요즘 내내 내가서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그냥 온정하게 되고 있는 게 지금 혈압을 이약 쓴다면 내 예, 혈압약을 지금 어제는 두 달째 떼었습니다.
0: 아, 예. 심장병이 100분지에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한다고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지금 이것은 아마 완전히 혈압약 한도 아예 먹습니다.
0: 예.
2: 예, 이렇습니다. 지금 혈압 아예 먹어도. 예, 근데 이거 쓰고서에 지금 심장, 원래 옛날에 나가 댕기고 이러게 되면 혹시나 자꾸 예, 미신 겁이 나가지고 이, 저기 뭐입니까? 이 주시관에 욕구댕이었습니다.
0: 아, 예, 예.
2: 허름에도 욕구댕이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뭐 아무 근심도 안 하고 다 돌고 놀고 와도 예, 한 번도 이어가는 발자국 아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0: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예.
2: 예, 확실히 약은 예, 효과도 높고, 예, 약이 또 이 효과도 빠르고, 이래서 이런 좋은 약은 예, 만날 수 있게 어떤 데 좀 한번 꾸준히 오래 쓰려고 예, 오늘 9가지 더 배달을 받았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합니다. 이 처방 자체는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은 넣고 쓰시면 되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고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모두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정신만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저는 예, 심근경색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병도 있고, 두 가지 있어가지고, 예. 어떤 때는 가끔 가다 정신이 쓰러지면, 눈도 보면 빙의고, 이런 탈수가 예, 몇 번 됐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던 게 예, 나중에 병원에서 일어나야 된다며 그랬더라. 그래서 나와서 예, 선생님이 좋은 정신만 강의라는 거 열심히 듣고서 이거 내 좀 마지막으로 써보다고 그랬었는데.

0: 저는 정신만 써서 지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1: 어제 얼마 동안 복용하신 시간 지나갔습니까?
0: 어제는 거의 그도 이제 한 일주일 쯤은 일년이 된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주 큰 해결을 보신 겁니다. 예예. 예.
0: 예, 그도 예. 병원은 아이가 살 것 같고.
1: 아 그렇죠. 예예. 예.
0: 예, 돈도 절약.
1: 돈도 절약이고 예 그렇죠.
0: 예. 돈도 절약이 많이 되고 사람도 힘이 많이 되고. 예.
1: 그렇죠.
0: 야, 이 신장뼈를 앓는다는 게 정말 저녁에 잠을 못 자지, 방도에 눕지 못하지. 그래서 이때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또 짝으로 누워도 아이 되고 이래던 게 지금 까딱 일 없이 팬듯이 누워서도 잘 수 있고 용이 잠도 잘 오고 예? 해가 떠들도 잘 되고.
1: 그렇죠. 큰 해결이지요. 모두.
0: 예, 큰 해결 받습니다. 예. 예, 이 좋은 통신만 이렇게 써보고 내 영 좋으니까 내 지금 우리 동생들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와서 신발 나빠가둬서 지금 쓰는데 거기도 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단다.
1: 그렇죠. 좋아지지 않을 예.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0: 예. 예. 그래 오늘이 아홉 가구 배달 받자고 한다.
1: 그렇게 하세요. 삼삼에 다섯 개 5번 연락하세요.
0: 예, 예. 네,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어제는 두 개로 좀 거의 먹습니다.
1: 예.
3: 쓰는가 하면, 어제 쓰는가 하면 그 심장이 계속 답답하고, 예. 올리숨이 아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육골 부위가 계속 아프고, 기침 계속 해댔습니다.
1: 예.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그 전통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정말 다른 종양보다 빨리 나타난다 이게.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지금은 오전은 뭐 기침이 미냐이라고 무관에 가려 있던 것도 싹 떨어지고 예. 골골도 아예 아픈다 그래. 아예 아픈가 하면 다음 장도 잘 자고 이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전문가 이 정신만 이것도 뭐 고요진주하지 그래서 예. 먹기도 좋고 뭐 부작용도 없을지다.
1: 그렇죠. 그래. 부작의 기본상 없는 걸로 많은 분들이 복용 과제에서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예.
3: 예, 값이도 저렴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뭐 한 여러 번 쓸 예상입니다. 그래 뭐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이래 그 알수록 하루
1: 알수는 그대로 숨을 내려오지 말고 차수만 조절하면 예. 됩니다. 예, 예.
3: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대단히 거뿐합니다, 몸.
1: 아, 예, 예.
3: 그래서 오늘도 아홉 가구 저 배달 받아서 그랬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수고하셔.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전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아 예.
4: 그리고 예 그렇게 암만 어쩌든 놀랍니다.
1: 아 심장병 전행증 증상이죠. 예.
4: 예 그랬던 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뭐 예 무슨 소리 밖에서 자꾸 무슨 예 문을 잡아뜨리는 것 같고 예 무슨 소리 나는 것 같고 참 무섭습니다. 그랬던 게 약순이 그 무서운 감이 없습니다.
1: 아 누구 예. 맞다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담대해졌다는 심장이 좋아져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
4: 예,
1: 맞습니다.
4: 그래서 이 문을 자꾸 이 손집은 것도 두 번 차고 다음 또 이 물건 밀어보고 이러면서 잠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4: 예. 선생님이 이 약을 써볼까 심장병에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라고 여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기침을 어찌 그리시게 하는도 목에 가래 많고
1: 심폐혈 예, 심해서 예예
4: 예. 예, 기침 닳고 목에 가래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예예
4: 예, 그리고 주신한 계속 그러면 그당기 주신한 이들 가지고 아이 댕기도 됩니다.
1: 아예예
4: 저녁에도 예, 자자면 어떤 데는 숨이 뚝 막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기울여서 주신한 물 때만 했는데 한 번도 이들 주신한 아이 물어도 됩니다.
1: 큰 해결이죠. 예예
4: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 나는 같이 쌌는데 내 한국으로 또 같이 싸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예 또 그 집에서 또 싸다 보내달래서 한국인 여동생이었습니다.
1: 예.
4: 저도 좀 힘들 그 옆집에서 또 싸달래서 또 오늘 붙여달라 저희가 그냥 보내주자고.
1: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심장병 치료는 근본에서 치료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이니까 열심히 도와주는 차원에서 아주 추천 잘했습니다.
4: 예. 예, 이거는 욕도 안 먹자고만 써요.
1: 그렇죠. 저 그냥 돈만 팔고 헛짓을 했다 이러면은 욕 먹는 게인데 오히려 이 제품 드셔서 좋은 효과를 보셨으니까 처방 자체가 명처방이니까 시름 넣고 추천해 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네.
1: 안녕하세요.
5: 이분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좋은 조심한 지금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주약이 관심 빼지면서 신경도 골제했고 특히 신경통도 생깁니다. 그 반사통을 잠들자고 기아가 소리.
1: 예.
5: 이런 썼는데 써보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지금.
1: 예.
5: 신경도 골제 같은 것도 많이 났고요. 지금 주약이 그 반사통이 생기던 게 그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5: 신경통도 자꾸 생기는 거를 그 통증들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거 쓴기
1: 그렇죠.
5: 이제 이번에 9개월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1: 예,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 이상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 전속 심화를 내 이전에 먹고 났으니까 우리 건강에서 우리 집 아빠에서 심장병이 영 나쁘다 말인데 심장이 심장병도 관심병도 있지 그런 순천병 심장병도 있습니다.
1: 그러면 중시해야 됩니다.
6: 제가 하면 하려고 어딘가나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인차가서 쉬고 할 때도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6: 그래 예. 부수성 심장병이 있으니 어째 발등이 자꾸만 붓습니다.
1: 바로 그래 풍습심자이라면 하시는 부종이 생깁니다.
6: 예, 예 하시는 부종은 어떤 잔통도 붙고 잔통 붙는 것도 그렇지만 다리 이 무릎 아래하고 발등이 땅땅 붙은 게 그래서 야 여러 방면을 어떤 이번도 몇 번 한 1년이거든 심장병 때문에 일번 몇 번 몇 번씩 여행이 알려 여행이 불려서 이번도 하고 이랬는데 이 전정심화를 잡신 다음부터는 지금 입원을 아예 합니다. 야, 이 전정심화를 우리 아빠 작사봉 이런 야 이렇게 떠냐 우리 언니 뭐게 이거 뭔가 속이 편안한 감이 난다.
1: 그렇죠 편안하죠. 다를 게 뭐 예 부담 가는 일이 없죠.
6: 그렇게, 예, 기승을 줄기승하고 과례가 어떻게 과례는 지금 어디 간지 없습니다.
1: 그렇죠.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개선가.
6: 예, 한 두 달 먹을까부터 과례 나는 건 집에서 없어지고.
1: 그 문제 해결이죠.
6: 발등이, 예. 예, 요즘에는 어제 발등이 부신 게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1: 예.
6: 전통 발등 내리고 그리고 예, 심혈이 그냥 그때 그냥 이제 보통부터 90부터 120까지 올라가고 그럴 때 뭐 숨이 차서 야 헐떡거리며 걸을 때는 마트에 버텨나고 운동하기도 한데 요즘엔 운동하려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 게 이하삼수고 요즘엔 좋다면서 심율이 요즘에는 90 아래 내려가서 영성태 숨이 아예 사지 부뚝부뚝 놀라던 그 증상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배는 좋아서 자꾸 운동하려고 약간 나가고 태권도를 하기도 한단 말이야.
1: 태권도는 됩니다. 그거는 예, 운동 너무 격렬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고 좋죠. 정신 예, 집중하면서.
6: 아파서 뭐가 요즘에 이양삼수 소리 어서 약 한 두 달 작쌌습니다.
1: 예.
6: 이러고 여러 번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그런 어른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6: 예, 예 저녁에 반짝이도 뭐 따든 게 저녁에 잠을 왜냐면 따든 게 저녁에는 그 다 일어나서 그 잠에 그러니까 그런 댄스 작게는 다른 사람들 못 자게 하고
1: 그게
6: 요즘에는 밤을 잘 자고 밤을 잘 잡수지 위도 나쁘든 게 위도 좋아지지 그 혈압 조절이 아니든 게 혈압 조절병 잘 된다 이야기
1: 그렇죠 예 100분지 90이 심장병이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6: 예. 이번에 고혈압 한답니다. 혈압 떨어져서 이 학생 바꿔먹던 게 요즘에는 좀 어떤 혈압이 알잡서 이렇답니다.
1: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단 분들이 기본입니다.
6: 예, 해결받았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6: 그래서 우리 아빠는 너무 좋아서 어선이 이번에 저번에 9동 싸다 잡수고 어선 제일 처음에 3통 9동 두 번 먹고 오늘 또 9동 달아받아 계속 잡수였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집에 거르는 예. 이 제품이 너무 필요한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시루 넣고 쓰라 하세요. 예.
6: 예, 예. 부작용이 없어요.
1: 그렇죠. 예, 예.
6: 예. 예. 먹기도 다 이제 값도 뭐 저래 많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1: 그렇죠. 예.
6: 예, 오늘 또 아홉 달 배달 받기시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삼삼에 다섯 개 오버입니다.
6: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한 제품 자체는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처방 자체가 당대 중약 명처방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본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 청심환, 다시 말하자면 청심치명 발매 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어놓고 쓰시겠다면 어지간한 심장병 때문에 늘 요령이 불려다니거나 심장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번으로 나타나는 심장병 자체는 일단 이 제품을 견지해서 복용하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알수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 제일 낮아서 20알, 격렬할 때는 25알, 그리고 자수는 하루에 두 번 내지 한 번 가운데서 처음에 두 개로 정 자우는 하루에 두 번 견제하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괜찮다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번 여덟 달 이상 견제한 분들 가운데서는 가에 한 번 견제해도 되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위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축제가 10일 전에 연결 1978 문창원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3: 2026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축제는 다차원 연동을 통해 특색 미식으로 연변 문화관광의 금빛 간판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할바령 열차 습격전 및 일련의 항일 전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중화미식회 2026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축제가 10일 전에 연결 1978 문창원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석인 호가복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결 생활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중국 조리협회 회장 양류와 연결시 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김봉이 각기 축사를 했습니다. 북경 구로 조리학교 교장이며 총심판장인 구로가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결 불고기 미식 대회 경기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조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교통은행 연변분회 연길 커시안 의료기계위원회사 보드와이저 중국판매위원회사 길림성 분회사의 차례로 패를 수여했습니다. 저녁 6시 58분 후가복 양요 성상무청 청장 성효유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소경량 왕길보 부주장 윤조휘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 당위 위원이며 부행장인 장항량 문화 및 관광부 무형문화유산사 전파처 부처장 릉소 중국상업연합회 당위 상무위원 부룡성 중앙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총국 귀국화교연합회 주석이며 중국조리협회 미식문화전파사비위원회 주임위원인 황서가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길림총소 당위 서기이며 소장인 공해천 등 지도일꾼과 귀빈들이 함께 가동장치를 눌러 활동에 정식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저녁 연길 1978 문창원은

0: 사람들로 북적이고 구수한 향기가 사방에 넘쳤습니다. 호가복 등 지도 일꾼과 귀빈들을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전시 참가기업 책임자들과 친절히 이야기를 나누고 식재료 선정, 경영 판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미식은 연변문화관광산업의 금빛 간판이고 불고기는 연변미식을 대표하는 눈부신 명함입니다. 식품 안전을 첫자리 놓는 것을 견제하고 식재료 구매, 가공 제작 등 매개 고리를 엄격히 관리하여 대중의 혀끝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장인 정신으로 전통적인 맛을 살리고 알심들여 미식을 만들어 모든 식객들이 시름 놓고 만족스럽게 식사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하고 있는 관광객들한테 다가가서 불고기 맛과 소비 환경 봉사 체험에 대한 진솔한 감수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관광객들이 연변에서 보고 들은 것과 아름다운 체험을 친척 친구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기에 독특한 매력과 짙은 생활 정취를 몰입식으로 느껴보기를 희망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야간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내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경로일 뿐만 아니라 도시 형상을 전시하고 대중 생활을 풍부하는 중요한 다음체입니다. 각 현시와 해당 부문에서는 새 수요가 새 공급을 이끌고 새 공급이 새 수요를 창출하는 내적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변 문화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오르는 좋은 형세에 입각하여 미식 공연, 문화창의 등 업종의 심층 융합을 추동을 하고 야간 구매, 야간 관람, 야간 오락 등 다양한 소비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해야 합니다. 대중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특색 활동을 더 많이 기획하고 선보이며 소비 사슬을 부단히 연장하고 소비 체험을 최적화하여 생활 정취가 더 짙고 인기가 더 높으며 소비가 더 활발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은 맛과 멋의 연결, 미동 중국 연결 생활을 주제로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 대회,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전,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 산업 대회, 중국 연결 불고기 미식 공급 사슬 산업 교류 연결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집중적으로 펼칩니다. 이번 활동은 경기 전시 회의 상담의 다차원적인 연동을 통하여 연결 불고기의 식별도와 지명도, 영향력을 일정 높여 연결 생활 문화 관광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고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성직 속, 조직 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의 상설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10일 저녁 연길 1978 문창원 광장에서 2026 중국 연길 불고기 미식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 조리협회, 연길시 상무국,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미식 성회는 맛과 멋의 연길, 미동 중국 연길 생활을 주제로 다차원 연동을 통해 특색 미식으로 연변 문화 관광의 금빛 간판을 1층 빛내고 있습니다. 미식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이번 불고기 미식 축제의 중점 행사인 제3회 불고기 대회 및 제1회 연결 불고기 미식 대회는 11회 정식 경기를 시작해 최종 세트 메뉴 경기에서 특금상 1개, 금상 6개, 은상 9개, 동상 5개를 평의했습니다. 단일 미식 경기에서는 특금상 3개, 금상 14개, 은상 23개, 동상 19개를 평의했습니다. 불고기 장인들에게 이는 단순한 경기일 뿐만 아니라 업종 교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라궁 양꼬치 대표 최영화입니다. 제3회 불고기 대회에서 우리 라궁 양꼬치가 특금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매우 기쁩니다. 우리 라궁 양꼬치는 지금까지 17년간 운영됐습니다. 이 17년 동안 우리가 줄곧 지켜온 것은 고기 품질과 제품 품질입니다. 이번에 특금상을 받게 되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1978 문창원 광장에서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현장에는 모곡 불고기, 관씨 당날개 구이 등 전국의 선두 불고기 브랜드가 모였고 연길시 라궁, 강뚝 등 100개 우수 본토 음식점과 연동했으며 각종 민속 간식도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한 곳에서 전국 각지 불고기와 연길 본토 특색 미식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연길 주민 공번진입니다. 아주 맛있고 모두 특색이 있습니다. 불고기 축제의 인기가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양다리 구이가 모두 맛있고 간도 잘 배어 좋습니다. 시간 나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찾으렵니다.

0: 연결 주민 장건초입니다. 이번 대회는 준비가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연길의 소비자로서 이런 대회가 매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관중도 이렇게 많고 연길이 마침 관광철에 들어섰으니 각 집어들이 모두 연길에 와서 연길 미식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축제는 미각의 성연일 뿐만 아니라 남북 음식 문화를 서로 배우고 참조하는 자리로 됐습니다. 연길은 이번 불고기 미식 축제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천혜의 생태 자원, 깊은 조력을 지닌 민속 문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 기질에 의탁해 전국적으로 이름난 민속 생태 관광 목적지를 힘써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정취를 변강 경제 발전을 돕는 새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시켜 전국 음식 산업 고품질 발전과 봉사 소비 확장, 승격에 연길의 힘을 기여하게 됩니다.
1: 오늘 염전 당사 돌이키며 변강기 미래 개척에서는 할바령 열차 습격전 및 1년의 항일 전투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5년 4월 연길은 반일 유격대대로 개편이 된 항일 제1터는 도나 앵목 등지로 진군하여 새 유격구역을 개척했습니다. 5월 2일 부대는 여러 항일 의용군과 손을 잡고 할바령에서 국제열차를 습격해 전복시키고 다수의 일제와 위만주국 군종요원을 사살 포로 해내다 그 전과가 동북전역을 놀래웠습니다. 그 후 부대는 연이어 사장, 청구자, 신계령 등지에서 일제와 위만군 토벌대를 매복 습격하고 정면 저격하여 여러 차례 적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해 여름과 가을 항일무장은 경도선 철도 연선에서 지속적으로 파괴 작전을 전개하여 화물열차와 장갑열차, 국제열차를 잇따라 전복시키고 많은 물자를 노획했습니다. 제1탄 조력부대는 안도로 돌아온 후 제2탄과 협동작전을 펼쳐 호로세자, 류수하자 등지에서 일제와 위만군을 타격하고 많은 보급품을 노획했습니다. 8월 말 부대는 항일 의용군 의거한 위만경찰부대와 연합작전을 펼치고 700여 명 병력으로 안도 현성을 진공을 하여 보총 100여 자루와 대량의 군수물자를 노획했습니다. 1년의 전투는 기동성과 전과가 뛰어나 일제와 위만주국 세력에 큰 타격을 줬으며 항일무장대오의 전투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0: 일전 소집된 연변미술가협회 제9차 회원대표대회에 따르면 근년에 연변미술가협회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양성하고 문화를 흥성시키며 형상을 전시하는 사명 임무를 짊어지고 전주 미술사업 일꾼들을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주제 창작, 인재 양성, 회원 봉사, 답사 실천, 미술 이론, 문예자원 봉사 등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연변 미술사업 본영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변미술가협회에서는 습근평 문화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미술창작의 정확한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며 우수작품 창작, 인재 양성, 봉사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의 봉사원, 근무원 역할을 잘해 협회가 진정으로 미술사업 일꾼들의 따뜻한 집으로 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범한 미술사업 일꾼들이 더 많은 우수작품으로 연변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국 정신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연변 미술사업이 새로정에서 더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함께 추동하게 됩니다.
1: 조기상국에서 발표한 기상정보에 따르면 17일까지 우리 주 기온이 비교적 높고 강수량이 뚜렷이 많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22.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1.4도 정도 높겠습니다. 향후 7일간 강수가 빈번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80mm에서 130mm 사이겠으며 도나 일부 지역의 최대 루계 강수량은 250mm에 달해 평년 동기보다 75mm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4일 오후부터 15일 낮까지는 국부적으로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으며 13일과 16일에는 소나기 또는 우레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향후 7일간 강수량이 뚜렷이 많고 특히 도나에 룩의 강수량이 많아 일자는 극단성을 띠므로 각 지들에서는 유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해야겠습니다. 각지에서는 강한 강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침수,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홍수를 경계하고 지질 재해 다발 지역에서는 산홍수, 토속류 붕괴 등 2차 재해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잘하는 데 주의를 돌려드립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는 2026년 대중평가 필수 방문 명단이 정식 발표된 가운데 도문 국문통상구 풍경구가 성공적으로 입선되어 연변 지역에서 이름이 오른 대표적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됐습니다.
1: 공청단 연변주의 2026년 공청단 동반자 계획 여름철 위탁관리 봉사 신청이 근일 시작됐습니다. 해당 봉사는 새 경력 모식 가정의 여름방학 기간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해당 봉사는 전 과정 무료이며 자원 신청을 받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나 서태문이었습니다.

인터넷 회사들이 대기업과 소비자에게만 집중했던 건 달리 마오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들을 서비스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B2B 사이트는 고래와 같지만 바닷속 85%의 물고기는 새우와 같습니다. 고래 잡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보지 못해도 새우 잡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봤습니다. 이는 그의 말입니다. 그는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는 가난한 자들로도 세계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세상에 어려운 장사가 없게 하자 하는 이 구호는 알리바바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명이 됐습니다. 창업 초기 마오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달 유럽을 세 번씩 오갔고 일주일에 7개 나라를 방문했으며 하버드, 와튼, BBC를 돌며 B2B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자금이 가장 어려울 때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40번 넘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환점은 1999년 10월 북경에서 단 6분 만에 소프트뱅크의 투자자 손정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후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갔답니다. 2003년도 도보넷을 설립해서 거대 기업 이베이에 도전했고 2004년에는 알리페이를 내와 온라인 거래의 신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오는 말했습니다. 도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료여서가 아니라 중국 사용자를 더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2014년 알리바바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미국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기록했습니다. 마오는 수학 1점의 낙방생에서 세계 무대의 중심에선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마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재산은 내가 이룬 성취량이 아니라 내가 겪은 고통과 실수의 량과 비례된다. 그는 창업자들에게 실패를 더 많이 연구하라고 조언합니다. 성공의 원인은 각양각색이지만 실패의 교훈은 종종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온의 창업 과정을 되돌아보면 가장 감동적인 것은 성공의 순간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미래를 믿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인생의 100m 달리기가 인생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손이란 것이요. 출발에서 뒤처졌다고 해서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마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온의 성공담은 우리 모두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평범한 사람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 진보가 삶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지기도 전에 가속적인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급급히 따라가기보다 느리게 혼자서 자신과 주위를 골똘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방송 이효지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1: 여성은 6.0mg 이게 정상인데 7 이상이 되면 바로 고뇨산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예. 고뇨산 그 통풍병은 주로 고기 많이 먹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
0: 네,
1: 이런 사람들한테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좀 뚱뚱한 사람 미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네. 술이나 고기만 줄여도 좀 예방이 되겠네요.
1: 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는 모두 왕이나 걸리는 병이다.
0: 아,
1: 예. 술 많이 마시고 고기 먹는 사람 일반인은 그렇게 너무 경상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예. 근데 지금은 이 왕과 같이 사는 사람이 실제 오히려 왕보다 더 잘 사는 수준이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래서 이 통풍병이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요산이 높은 상태가 문제는 오래 지속됨으로 해서 요산의 결정체가 여러

0: 조직에 침착됨으로 저 관절 주변에 뭐 이런 예 연골이나 힘줄이나 예, 예 이런 연부 조직에 침착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예, 일종 대사성 질환입니다.
1: 네.
0: 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빨리 체외 배출해야 대사가 잘 된다. 예.
1: 네.
0: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갈 길 나가지 않고 몸에 그냥 쌓이게 됨으로 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질환. 이게 대사성 질환. 사실 여기 비만도 그렇고, 예.
1: 네네.
0: 예, 그리고 뭐 고지혈, 고혈압의 심장 질환, 예, 이게 다 대부분 다 대사의 질환입니다.
1: 네.
0: 예, 주로 40대 이후에 남자에게서 좀 쉽게 발생합니다. 이 여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도 그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육류, 고기, 예, 고기 잘 먹는 사람, 예, 또 혹은 등푸른 생선, 예, 이것을 좀 경상적으로 많이 먹을 경우에 유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음주, 예, 음주 술 마시는데 술에서도 특별히 맥주가 좀 더 합니다.
1: 네.
0: 예, 그 밖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또 혹은 요산 배출을 억제하는 약물 사용이라든지, 예, 이런 등등 원인으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2차성적으로 몸의 만성 뭐 신염이라든지 고혈압, 예, 또는 골수 증식성 혈액 질환, 예,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요사는 먹는 음식 가운데 있는데 생성이 과하거나 이제와 같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생성이 과해지고,
1: 네. 예,
0: 그 다음에 배출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1: 네.
0: 예, 먹어도 배설이 잘 되면 문제될 거 크게 없습니다.
1: 네.
0: 예,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들어서 통풍 환자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더 잘 발생하고 또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훨씬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통풍 하면 관절병을 떠올립니다.
1: 네.
0: 이 결절이가 관절에 쌓이기 때문에,
1: 네.
0: 예, 특히 엄지 발가락에, 예. 예, 근데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닌, 예, 전신 대사의 질환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1: 예. 네.
0: 예, 그래서 실제 보면 통풍 환자의 50% 정도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1: 아, 네. 네.
0: 11% 정도는 당뇨병이 있고, 한 42% 정도는 대사 증후군. 예, 대사 증후군이란 한 사람 몸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동맥경화, 비만, 예, 이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 네.
0: 예, 지금 현 시대 사람들, 예, 사실 이런 정황이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통풍 관절염은 발병 초기에, 예, 또 한 90% 정도가 한 곳의 관절에 주로 엄지발가락, 예,
1: 네.
0: 발가락이 아파서, 예, 견디지 못하는, 예, 이런 경우, 또 발목이나 무릎, 이런 하지 관절에도 급성 관절염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1: 네.
0: 예, 통풍은 또 그 가족력도 좀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가족 중에 이 통풍 환자가 있으면 그 집에 또 발생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 급성 통풍 발작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예, 특히 엄지 발가락 관절이 붓고 열나고 아프고, 예, 이 울긋이 붓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치 골수염이나 또 혹은 큰 감염에 걸렸는가 하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대개 밤에 잘 생깁니다.
1: 아, 네.
0: 밤에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0: 예. 그래서 예, 그 병원을 찾는 경우가 예, 종종 예, 많습니다.
1: 아, 주로 엄지발가락에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0: 아, 이게 류라 하는 것은 특별히 뭐 말, 특별하게 예, 그렇다기보다 관절에 쌓이는데
1: 네네.
0: 관절 가운데서도 엄지발가락 예,
1: 네.
0: 예. 또 그뿐이 아니라 다른 관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밤에 어,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아프다 할 정도로 이건 알아본 사람밖에 알 수 없습니다.
1: 네, 통증이 심하다는 거죠.
0: 아주 극심한 통증,
1: 네.
0: 참기 어려운 통증, 예, 예,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예, 또 이게 대개적으로 그 유발 인자가 있는데, 어, 물론 몸의 요산 수치가 오랫동안 좀 어, 그 정상치보다 높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번번이 발작하는 거는 아닌데 그 어떨 때 유발하는가 예? 어, 오늘 크게 술을 마셨다 할 때
1: 네.
0: 음주 후에 또 큰 수술 받은 후에 또 어떤 출혈이 있은 후에 또 어떤 큰 감염을 받은 후에 또 일부 뇨산 배출을 방해하는 예?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 할 때 그리고 혹시 방사선 치료를 지금 받는 중이라 할 때 이것도 유발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과식했거나 너무 과로했거나 또 심한 운동이나 타박상 등이 그 유발의 인소로 될 수 있습니다.
1: 아, 통풍을 방치하면 혹시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0: 그럼요.
1: 네.
0: 예, 통,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이 요산 수치는 다 신장을 통해 배출하기 때문에.
1: 네, 영향이 있네요.
0: 예, 신결석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어, 급성 통풍 발작은 며칠간 지속되다가 또 증상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자주 재발하는 문제입니다.
1: 네.
0: 재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어, 통풍 발작이 주기가 짧아서 만성 통풍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관절에도 손가락에도 발가락에도 어깨 관절이나 그리고 귓볼 등에 통풍 결절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각 관절에 이게 변형도 초래하기 쉽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이 허리하고 다리 내용 세게 고상하는 환자입니다.
0: 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2: 예, 그래 이제 방송 듣다가 저리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데
0: 어.
2: 이 허리 아프면서 이 내리받아 다리
0: 줄이
2: 뻗치 예. 줄이 뻗치면서 이 장단지고 거지 지금 세게 아픈다. 그러니까 이상 생활하기도 좀 힘들어서 예. 지금 허리를 굽혔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 무릎 팔도 같이 이렇게 세게 아픈다. 그 이제 현대병원에서 이런 광고를 내고서 또 병도 발치를 했다는 것도 듣고 또 어느 환자도 또 가서 치료했다고 내가 또 얘기도 합니다.
0: 아.
2: 그래서 한번 치료해볼 생각이 있어 그런데 지금 주로 무슨 방법을 치료합니까?
0: 예. 허리도 아프고 다리로 내리 줄이 붙이면서 아프다. 예. 뭐 검사는 예. 상세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 척추 협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2: 예, 척추. 예,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나도 찍어보고, 예, 또, 약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먹는 약에 이름,
0: 예.
2: 발라고, 과약도 붙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예, 그때 보이지.
0: 그때 보이지. 예.
2: 어떤 밑에서 보상했습니다.
0: 그렇죠. 예. 아, 이게 척추 협착이라는 게, 모두, 아무래도 예, 좀 불편하니까 다 처음에는 약을 씁니다. 예. 약도 쓰고 파스도 붙이고 침도 하고 별별 방법 다 해도 그게 좀 잠시고 이제 예, 얘기한 바와 같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진행이 되는 병입니다. 예. 참고 견딜 수 없습니다. 치료
2: 예,
0: 빨리 해야
2: 됩니다. 예.
0: 예. 물론 지금 전국에 병원도 많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낫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증상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증상만 좀에 눌러주는 방법. 이 척추 협착에 있어서 지금 영길시 현대병원은 기타 다른 병원과 달리 자체 연구의 특색 치료가 있습니다. 예, 이 자체 연구의 특색 치료에 그러니까 딴 병원에는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이기 때문에 예, 이래서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분들한테 예, 지금 치료해서 그 치료 효과가 아주 좋고 그 문제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 완전 책임져 드립니다. 그 방법은 부강주사료법의 세포재생료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세 번 치료하면 예, 한 번 치료에도 효과는 알립니다. 예, 한 번 치료해서 완전 낫게는 할 수 없고 효과는 알리고 대개적으로 열흘 간격 시 세 번 부강주사로 치료하면 예, 기본상 다 낫습니다. 그리고 예, 아주 엄중한 환자라 해도 한 네 번 치료에 예, 문제는 네 번 치료해도 효과 없을 때에는 그 후에 더 이상의 치료 비용은 받지 않고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2: 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대병원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0: 직접 찾아가시려 합니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연락 전화는 265-2120 예, 265-2120에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까지 예. 예, 4시 후에는 예, 다 퇴근하기 때문에 예, 4시까지 전화하시면 예약도 되고 예약해요.
1: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 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예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0: 이 나타난 문제 예, 이것을 좀 내려주는 약제 예. 그리고 또 요산의 형성을 방해해주는 예, 이런 약제 배표링춘이라든지 배표춘이라든지 예, 이런 것은 요산의 수치에 형성되는 걸 방지했습니다.
1: 네.
0: 배설을 좋게 해주고 형성을 좀 억제하고 예, 네. 이런 방법으로서 요산이 그 형성을 지금 적게 해준다. 화음해 보면 수치가 좀 떨어지게 한다. 예? 이런 것으로 치료하지만 이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 수치만 예, 낮추는 치료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절의 활막에 단단히 뭉쳐 있는 예, 이것을 풀어주는 치료, 예, 결석을 부드럽게 해서 대사를 통해 주로 신장 대사에 통해서 배출되게 하는 치료 이게 바로 근본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수 발작하는 문제 네. 이것을 예, 좀

0: 예, 감소시켜주고,
1: 네.
0: 예, 그리고, 점차적으로 또 아마 발작하지 않게 하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예, 뇨산이 함유된 음식이란 사실 우리가 늘 먹는 음식입니다.
1: 네.
0: 예. 뭐 그런 음식을 다 먹지 말라 한다면 참 살기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물론 생활 가이드에 중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자주 발작한다 할 때는 처음에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도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고기 위주로 하는 식사 같은 거는 예, 주의해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술 같은 것도 예, 예, 이런 것도 경상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1: 네.
0: 예, 그리고 고기뿐이 아니라 등 푸른 생선, 예, 정어리, 멸치, 고등어, 예, 이런 것도 좀, 예, 그, 뇨산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좀 대체하면 좋을 듯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그 밖에도 콩이나 시금치, 감, 이런 것도 사실은 육류는 아닌데 또 요산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만약 통풍 발작이 일어날 때는 일단 아픈 관절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베개 같은 거 좀 받쳐서, 예, 발이면 발 밑에, 발목 밑에 받쳐서 그 부위를 좀 높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신발도 좀 편한 것을 신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런데 다른 관절 질환과는 달리 그 냉찜질이나 온찜질 같은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이 통풍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오 아프다고 아스피린 정통편
1: 네, 네. 네,
0: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요산이 몸에서 배출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1: 아 드시면 안 되겠네요. 네,
0: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일단 이 통풍 이 대사성 질환은 만성질환이라는 것 꼭 알아둬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한 번 치료로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예, 이제처럼 생활상에 많이 예, 주의하고 그다음에 비만도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잘하고
1: 예, 네.
0: 예, 그리고 예, 이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알칼리성 음식은 대개 이게 육류 생선 예 과일과 채소는 보통 이거 산성
1: 네.
0: 시쿨다고 뭐 산성이거나 뭐 아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1: 네,
0: 예.
1: 네.
0: 이게 몸에서 대사돼서 나오는 결과 예 이 육류 같은 거는 다 산성 음식 예,
1: 네.
0: 예 알칼리성 음식을 좀 예,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예, 그 것들을 잘 지키면서 예, 예, 특히 이 아까 문의한 바와 같이 이게 다 신장으로 요산은 신장으로 배설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성이 되면 뭐 이런 예, 신결석도 올 수 있고
1: 네네.
0: 그다음에 삼고증도 예, 없던 사람도 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예, 이런 삼고증이라는 것이 다 지금 그 현대 문명 질병의 원인입니다. 예, 즉 말해서 이 심장질환이라든지 예, 또는 당뇨병도 그렇고 다 이게 먹어서 오는 질병입니다.
1: 네, 식단 관리가 꼭 필요하네요.
0: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생활상의 주의에 이제 말한 비만 관리, 예,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드는 물을 잘 마시는 게
1: 네.
0: 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요산 수치가 높으면 모두 통풍이 생기나요?
0: 딱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게 네. 한동안의 기한이 있습니다.
1: 네.
0: 어, 오늘이요 산치가 올라갔대서 오늘 당장 어, 통풍병이 오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좀 예, 몇 년, 십몇 년 예, 긴 시간을 경과해서 어, 이와

0: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혈액검사를 통해 이 수치도 잘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혹시 내 몸에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 같은 병이 있다면
1: 네.
0: 예, 이런 사람들 더욱더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치료는 특색치료, 예, 딴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병원 자체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낸 치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감히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해도 효과 없다 하는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연락전화는 265-2120, 예, 265-2120입니다. 문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흔한의 그 골관절병에 여기서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에 예, 이 치료는 특별히 여러 잘 낫지 않은 이난병도 또 여러 만성질환에 다 적용이 되는 가운데 특히 모든 골관절 질병에 있어서 그 효과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2: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회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와 종조친선협력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조선내각총리와 회담했습니다.
1: 2026년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량이 3천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0: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 외교 대신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인 습금평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과 11일 종조우호협력호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습금평은 종조량국 로세대 지도자들이 1961년에 종조우호협력호조조약을 체결해 량국인민의 소녀로 응결된 전투적 친선의 중요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조친선을 전승하고 선행하며 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65년간 쌍방은 조약 정신을 견지하며 상호 지지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겪고 분투하면서 종조 관계의 세대적 진선 그리고 운명을 함께하고 상부 상주하는 선명한 특징을 생동하게 해석했습니다. 습금평은 올 6월 조선에 대한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총비서 동지와 함께 종조 전통적 진선을 다지고 전승하며 새로운 시대적 함의를 부여할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함으로써 신시대 종조 관계의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고 새로운 총사진을 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100년 변곡의 직면에 나는 총비서 동지와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가열층 긴밀히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며 쌍방의 친선 협력이 양국인민의 복지 확대에 기여하도록 인도하고 지역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습금평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던 중국 당과 정부가 종조 전통 진선을 깊이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 김정은 총비서 동지가 령도하는 조선 사회주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종조 쌍방의 공동 립과 량완 전략적 환경을 수호할 때 대한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총비서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지도하에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 제반 결책과 포치를 뜻임없이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사업에서 새롭고 더 큰 성과를 부단히 이룩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쌍방이 65년 전 종조우호협력호조조약을 체결해 반제국주의와 자주, 평화와 사회주의 유업을 실현하기 위해 피 흘리며 분투하는 로종 속에서 맺어진 조종 전투적 친선과 단결호조협력관계의 항구적 발전에 확고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한동안 조종 량국은 역사의 비바람 속에서 시종 확고하게 지지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좋은 세계의 전통적 친선으로 특수하고 공통된 사회주의 위협으로 특수하며 드팀없는 전승으로 특수한 조종 친선 관계에 색바래지 않은 확고함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은은 조종 친선 협력 관계는 량당과 량국인민의 전략적 선택이자 공동의 소중한 제부로서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서 한창 승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 그리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종 전통적 친선 협력 관계가 시대의 흐름과 양국 인민의 의지를 따르고 제 영역에서 도약식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총석이 동지와 함께 유관 역사와 우수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조종 친선이 새로운 높이로 매진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관계의 본보기가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11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회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조선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를 지키고 도와주는 림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지난달 습금평 총서기가 조선을 국빈 방문하고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중조 관계를 심할 것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전략적 지침을 공동 제시했습니다. 중조 관계를 잘 수하고 다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중조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정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고위층 레방을 밀접히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다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 협력을 통해 양국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 나아가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조선과 함께 발전 전략을 접목하고 경제무역 왕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며 상호 연결과 소통을 촉진하고 의료, 보건, 교육 등 민생 영역의 협력을 심하고 양국 민중의 복지를 증진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전통적 친선을 지속적으로 고양하고 인문 교류를 강화하며 민심 상통의 뉴대를 한층 더 다져야 합니다. 당면 국제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조선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공평과 정의를 공동 수여합니다. 박태성 총리는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가 얼마 전 평양에서 역사적 회담을 진행하고 조중량당과 양국 간 확고한 친선을 충분히 과시하며 쌍무관계 발전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이 핵심직을 수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량당 량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따르고 조중 친선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 경축하는 것을 계기로 고위층 대왕과 전략적 소통을 밀접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인문 등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을 함께 촉진하면서 조중 관계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박태성 총리를 위해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정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인 진준무는 우리나라 최초의 류동총매 분해설비의 총설계사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입니다.

0: 그는 70여 년간 석유화학 사업에 뛰어들어 우리나라의 정매분해 기술이 모에서 유로, 약에서 강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 정유 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본적이 복권인 진종문은 1927년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944년 우수한 성적으로 북경대학 공과대학 응용화학과에 입학한 그는 당시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열악한 현실에 큰 충격을 받고 과학기술로 나라에 보답하고 국가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949년 대학을 졸업한 구글은 자진의 모순광물국 인공석유공장에 들어가 일개 기술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주문은 저의 근속연수는 중화민공화국과 동갑입니다. 저는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쇠퇴했던 지난날에 중국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세종국 장건 초기에 가난하고 간관 세월을 겪었으며 또 한 나라가 날로 강해지고 과학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나라에 기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원유는 있었지만 충분한 휘발유와 디젤을 재련해내지 못했습니다. 정유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료동 종매분해 기술이 핵심이었으나 당시 이 기술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석유공업부는 자력갱생을 결심하고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34세 진조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료동 종매분해 설비 설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중국 석유화학그룹 회사 광주공정회사 부총공정사인 시류는 1965년 그가 주도한 최초의 60만 톤 규모 료동 종매분해 설비가 준공되어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 설비의 가동으로 국내 휘발유 생산량이 전체 시장 수요의 70%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몸을 나라에 바치며 평생 탐구를 진행해온 진종문은 로년에도 석탄 기반 메탄올을 이용한 올레핀 생산이라는 세계적 난제를 해결했으며 중국 중장기 탄소 배출 감축 전략 목표 연구라는 조문 조서를 출판해 국가의 탄소 배출 정책 수립과 에너지 구조 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90세 생일을 맞아 진준무 원사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세월 해야 할 일을 해서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아쉬움도 없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진준무 원사가 말하는 아쉬움이란 사업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잡지 못해 많은 것을 소홀히 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고지에 오르며 얻은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노년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후회 없다고 말했습니다.
1: 국가통계국이 얼마 전 올해 전국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이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단위당 생산량이 안정 속에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 곡물 생산량이 3014억 9천만 근으로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고 전해보다 20억 근 증가해 0.7% 성장폭을 이뤘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곡물 생산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해 여름 곡물 풍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6년 전국 여름 곡물 단위당 생산량은 우당 378.8kg으로 지난해보다 3.2kg 증가해 0.8%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농업농촌부 작물관리사 부사장 려수도는 고규격 농지의 하드파울을 바탕으로 배수와 습기 제거를 가속화해 파종 조건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지원에 소프트 파워와 핵심 기술을 적용해 증산 예비를 발굴함으로써 무당 증산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7천만 무가 넘는 한전에서 재배한 밀은 여름철 밀 재배 총 면적의 20%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단위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농촌사회경제조사사 농업생산처 처장 송용구는 여름 곡물 단위당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기상 조건이 전반적으로 유리했고 생육 상태를 약에서 강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됐으며 강우 영향이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귤밀 파종 시간이 늦어진 데 대해서 각지는 파종량을 늘리고 파종 품질을 개선해 기본 모수를 확보했습니다. 중앙재정은 보조금을 미리 조달했고 밀모 상태는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남방지역은 강우 날씨 전 대부분 수확을 끝내 여름 곡물 수확을 보장했으며

0: 양분 축적기에 넣인 북방이 밀재배 지역은 적절한 강우가 토양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당유당 생산량을 높여주었습니다. 특히 한전밀의 증산 효과가 도드라집니다. 여름 곡물의 풍작은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국농업과학원 작물과학연구소 연구원 조광재는 우량 품종 보조금 정책, 경작지 보조금 정책, 밀에 대한 일회 살포 세 가지 방지 조조금 정책, 후기 곡물 손실 감소 정책뿐만 아니라 주요 작물에 대한 농업보험 정책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농민들의 농업 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밀 수확기는 2025년과 비슷한 기후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송영구는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까지 남방과 북방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한 강우 날씨가 발생했으며 호북 등지에는 폭우가 내려 일부 밭에 밀이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송영구는 각지에서는 수확을 앞당기고 구조조치를 적극 취해 여름 곡물 생산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방 지역의 밀은 강우 발생 시점에 거의 모든 수확을 마쳤으며 북방 지역의 밀은 아직 양분 축적기에 쓰나 적절한 강우가 토양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당유당 생산량 증가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고 특히 한전밀의 증산 효과가 뚜렷합니다. 여름 곡물 풍작은 올해 전반 곡식 생산에 좋은 시작을 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 15차 5기는 전망기획에서는 알곡 생산 능력이 첫 번째 주요 지표로 제기됐습니다. 향후 5년간 자금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알곡 생산량을 14차 5기는 기획 기간에 1조 4천억 근에서 계속 증가하기입니다. 송영구는 2026년 여름 알곡 풍작이 연간 알곡 생산 안정을 위해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복잡하고 준엄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경제 안정적 회복을 추진하며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위해서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 2026년 종국 항해의 날 공고가 11일 발표되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명실상부한 해운대국, 조선대국, 해양대국으로 되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는 이미 자동화부도 60개를 건설해 해운업의 디지털 진흥화 발전에서 착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 해상 운송은 세계의 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상 로선과 서비스 네트워크는 세계 주요 무역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계 화물 처리량 10위권에 드는 항구는 8개, 컨테이너 처리량 10위권에 드는 항구는 6개에 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의 3대 지표인 국제시장 점유율은 이런 16년 동안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연간 우리나라 해운업의 디지털 진흥화 발전도 확실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교통운수부 수원구 국장 양황은 전국적으로 이미 건설돼 도입된 자동화 부두가 60개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상해항, 청도항 자동화 부두의 가장 빠른 단기 작업 효율은 시간당 60개를 초과했는데 이는 현재 세계 항구에서 최고 수준의 하역 효율을 자랑합니다. 이와 동시에 진흥화 수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 수로도 발행 거리는 근 2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간선과 지류가 연결되고 강과 바다가 융합된 장강숙의 전자 수로 통합 로정도를 기본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서강 간선, 경항 운하 강소 구간 등은 전자 수로도를 전부 보급했습니다. 현재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은 지능형 운송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해사구 국장 서윤은 해운의 신질 생산력 육성을 추진해 2035년 교통강국을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비화하는 한편 육아보조금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여러 지역에서 입원 출산 비용의 자부담 비용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임신 초기 진료소 12,000개 이상을 설립하고 전 사슬에 출산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육아와 출산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28개 선구와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278개 통일기획구가 이미 정책 범위 내 입원 출산 무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여성종합원의 입원 출산에 대해서 1호 보험으로부터 지정 지불 등 관리 규정이 포함되는 1호 비용을 전액 보장했습니다. 국가 1호 보장국 대우보조사 유엔 부사장은 각지에서 출산 전 검사와 의료 비용 보상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전국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출산 보험료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 출산 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고용 단위 종업원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실업 보험 기금으로 출산 보험료를 대납하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며 유연성 취직 인원과 농민 보무사, 새로운 취직 형태 인원 등 중점 군체에 대해서 지방에서 직원 1호 보험과 출산 보험 동시 가입을 권장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20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156개 통일기획지구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생을 포함한 전 사슬의 출산건강서비스 면에서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2026년 전국 만개 의료기구에서 임신 초기 진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실제적 보험사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지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구가 설립한 임신 초기 진료소는 이미 12,226개에 달합니다.

0: 동부, 하북 동북부, 절강성 중남부, 안위남부 일부 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국지적 단시간 강우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최근 복근 절강성이 바비 태풍 비상구조 재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자연재해 구조자금 4천만 원을 긴급 배정했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12일 북경 상해 고속철도, 상해 남경 연안 고속철도, 북경 상해 철도 등 로선의 일부 구간 일부 시간대 열차가 临시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바비 영향권에 든 절강 진원, 반안, 의호, 무이, 영강, 정전 등지는 잇따라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 지역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현지 정부의 배치에 따라 공사 중단, 영업 중단, 수업 중단, 운행 중단 등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기상부문은 바비가 상륙하고 나서 복권 절강 등지 강풍과 호우를 계속 몰고 온 뒤 내륙 깊숙이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바비의 규모가 커 강우 역량은 강서, 안위, 호북, 하남, 북경, 천진, 하북 등 10여 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절강성의 재반 태풍 홍수 방어 작업은 핵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7월 10일부터 명해현 여러 공사 현장 건설자들은 양룡가도 초호촌 문화강당에 순차적으로 이전 배치되었습니다. 전기 사용 안전 우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력 부문은 직접 배치소를 찾아 전기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전력망 명해현 전력공사 직원 화양열은 19개 대피소 모두의 발전기 등 전력 설비를 충분히 배치해 조명과 충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복권 영덕시 홍수 감원 방지 지휘부는 태풍 방어 비상 대응을 1급으로 격상했습니다. 영덕시 전역에서 공사 생산 수업 중단 시장 휴업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덕시 초성구 삼도진 성모가촌에서는 현지 당원 간부 권유소분대가 집집을 방문하며 병약자 장애인, 로인, 위험주택 거주자 등 중점 대중을 대상으로 사전 대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근성 전역의 오류 양식업 종사자 2만여 명이 모두 의료지로 철수했고 향진 소속 오선 6만여 척도 모두 항구로 피항했습니다. 영덕시 하포현 계남진 당연의 부석이 추구하는 24시간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오선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잘해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바비 대응을 위해 중국철도 남창국은 즉각 단계별 비상 대응을 가동하고 관할 내 복권 강서 2개성의 선로에 대해 그물망 안전 점검을 펼쳤습니다. 한편 열차 운행 관제 관측 초기를 늘리고 태풍 실시간 동태에 맞춰 열차 운행 계획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11일 밤부터 13일까지 안위 황산 지주 등지에 호우,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지주시 동지현 여도진에서는 현지 농업농촌 부문이 태풍 도래 전에 짧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가들을 지도해 수확을 서두르고 수확한 곡식을 제때 햇볕에 말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1: 태풍 바비가 절강성 연해 지역에 한창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닥치기 전 절강성 대주시 온령시 성남진의 당원 간부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대를 조직해 거동이 불편한 로인 40여 명을 临시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태풍을 앞두고 온령시 성남진, 성진남 자원봉사대는 로인 대피 작업을 다그쳤습니다. 산간지대인 성남진 리서원촌에서 봉사대원들은 조를 나누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하고 로인들을 산 아래로 대피시켰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사 리제부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주3의 로인을 조심스럽게 업고 대피 차량에 태웠습니다. 리제부는 태풍이 닥치기 전에 로인들을 대피시키고 로인들의 안전을 보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로당원으로서 직접 로인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8세 독급 로인 진계춘은 현지 당원 간부들의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빨간 조끼를 입은 당원 간부들이 집 앞에 나타나서 로인의 불안한 마음도 안정됐습니다. 진계춘은 태풍이 올 때마다 마을 간부들이 잊지 않고 챙겨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시간 넘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긴장한 대피 작업을 진행한 끝에 리서원촌의 40여 명 로인은 오전 11시 전에 온령시 성남중학교 림시 대피소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피소 직원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로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성남진 비상

0: 관리 장재립 주임은 대피소의 군용 침대, 손전등, 장화, 안전모, 구명조끼 등 물자를 비롯해 애식 물품까지 충분히 마련해 놓기에 로인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진암 자원봉사대 김군근 부대장은 6년째 태풍 방어와 대피 작업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평소 돌봄에서 긴급 구조까지 봉사대는 로인들을 친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며 김군근은 태풍과 자연재해 앞에서 당원 자원 봉사자로서 반드시 최선선에 나서서 로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11일 대표단을 인솔해 오만 수도 모스카트를 방문하고 오만 외교 대신 바드르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란 측 발표에 따르면 오만과 이란 관우는 이번 회담에서 선박 안전 통행 기제를 논의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두 개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초안으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이 계속해 자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란은 더 이상 미국과 서명한 량해 각서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근성 코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 주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를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부 근원지가 있어 샘물이 멈추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나라 제반 사업의 혁신 발전은 모두 막스주의 이론에 뒷받침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중국화와 시대화된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해야만이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의지와 패기, 저력을 증강할 수 있고 혼란과 어려움을 맞받아 나아가며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혼란과 도전을 타승하며 완강한 투쟁을 통해 사업 발전의 새로운 천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대하면 중국의 유인 잠수 사업이 없던 데로부터 있게 되었고 보다 더 강하게 된 것은 곧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신형의 거국 체제를 보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인이 괄목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 분투자호 과학연구진을 만나 그들의 업무 상황을 교회해 보겠습니다.
2: 시청자 여러분, 맘메트야 바다민 세계는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3: 이는 2020년 11월 11일 오전 8시 12분 유인 잠수정 분투자호의 잠수원이 실시간으로 전송한 소리입니다. 이때 이들은 해평면 이하 만 909m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바다 밑 소리와 화면을 실시간으로 해면으로 수송하는 장치가 바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자주적인 혁신을 통해 만들어내는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신기한 설비입니다. 저는 대련 해사대학 막스주의 학원 교사 공조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막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하고 과학적인 세계관과 방법론을 운용해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을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신시대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안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이론 성과를 형성함으로써 중국의 실천을 더욱 잘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분투자호의 이 신기한 설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에 가서 분투자호 성각설비 연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4: 공선생님, 전방 음파 탐지기가 탐지한 동영상입니다.
3: 설비가 얼마나 먼 곳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까?
4: 90도 각도 내 100m 범위가 넘는 곳의 장애물 상황을 모두 탐지합니다.
3: 이것이 우리가 탐지한 장애물입니까?
4: 그렇죠.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수원들은 이 거리에 따라 방향을 바꾸거나 제동을 거는 등 방법으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3: 조국이 유인 잠수정의 귀와 논이 더욱 밝도록 하고 또 정확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학원 성각연구소의 류염료, 광위진 등은 10여 년의 게으름 없는 노력을 거쳐 끝내 세계 선진 수준의 수중 음향 통신 설비를 연구 개발해냈습니다. 교룡호, 심해용사호와 분투자호는 우리나라 세 종류의 잠수정으로 모두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디지털식 수중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연구 제소는 신형 거국 체제의 생동한 실천입니다. 분투자호는 2016년에 립건해 2021년에 순조롭게 검증을 마쳤습니다. 5년 남짓한 동안 중국과학원, 중국선박중공그룹 등 33개 과학연구원과 대학, 60여 개 기업의 근 1,000명에 달하는 과학연구자들이 우리 당이 이론 혁신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속에서 유인 구실, 부력 재료, 스마트 통제, 리튬 리온 배터리 등 일련의 돌파를 가져옴으로써 국산화가 96.5%로 한층 더 올라섰으며 우리나라는 유인 잠수정 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4: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분투자호 전개심 유인 잠수정 부총 건조사이며 중국과학원 성학연구소 고급 공정사인 류염료와 대련 해사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공조화를 평어근인 프로그램 녹화 현장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5: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4: 여벼가 종사하는 이 학과는 유인 잠수정의 성학 시스템 연구 개발 건조 사용인데, 먼저 유인 잠수정에서 성학 시스템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1: 유인 잠수정의 성학 시스템은 수중 음향 통신, 위치 확정, 정밀 탐지를 실현하는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새 유인 잠수정은 꼭 세 사람과 같습니다. 모두 눈, 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 잠수정의 탐측 시스템을 눈이라고 한다면, 입과 귀는 바로 우리 잠수정의 아주 중요한 수중 음향 통신 시스템일 것입니다.
4: 여배는 809이지만 사실 요인 잠수정 분야에서는 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령으로부터 심해 용사고를 거쳐 분투자호까지 모두 연구개발팀의 주요한 성원이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심해에서 받는 압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배는 특별히 우리에게 겨령호가 7,000m 심해에서 시험할 때의 기념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떤 특수한 기념품인지 설명해 주세요.
1: 이것은 포말 조각인데 여러분들은 원래의 형태를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어떤 형태였냐 하면 이만큼 했습니다.
4: 원래의 크기가 이만큼 했다는 말씀이죠.
1: 네, 그런데 왜 작아졌냐 하면 우리가 겨령호에서 시험할 때 이것을 겨령호에 걸어놓았습니다. 잠수정이 7,000m 바다 밑까지 잠수했을 때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형태가 변했는데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4: 7,000m 심해의 압력이 엄청 크기에 이처럼 큰 포말 조각이 이렇게 작게 축소된
1: 그렇습니다.
4: 것입니까? 여기 글자는 누가 쓴 겁니까?
1: 글은 제가 쓴 것입니다.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201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는 7,000m 심해인 마리아나 해구에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좌표를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4: 당시 글자 크기도 역시 지금보다 컸겠네요.
1: 우리가 이 포말 조각에 글을 쓸 때 그래도 글이 곱게 씌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형되어 볼품이 없게

0: 되었습니다.
1: 여비의 글이 곱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뒷면에 우리 당시 결영호 팀원들의 일부 서명도 있습니다. 지금 기술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입니까? 이를테면 음성제어 기술이 세계 어느 수준인지요?
0: 우리 성악 시스템은 분투자호에서 이미 완전한 국산화를 실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요인 잠수정 연구 제조 초기인 2002년에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한 장의 백지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지금 우리는 세계 인류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성악 시스템은 전에 말씀드린 수중 음향 통신처럼 그때 외국에서는 우리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구 개발을 강요한 셈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더 일찍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신은 아날로그 수중 음향 통신에 의존합니다. 아날로그라고 하면 전화와 유사합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리하기는 하지만 효율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잠수기의 상태를 보고하려 할 때 지금 잠수정의 높이가 얼마이고 깊이가 얼마이며 산소 농도가 얼마이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자상히 보고합니다. 이런 정보를 보고하려면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잠수원의 수중 작업 정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정확하지 않고 시효성도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디지털 음성 통신은 위체처럼 금방 전송되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 우리의 자주적인 혁신입니까?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2: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성 고대례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일전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중국 경제 성장 얘기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몇 안 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 추세, 주요 경제국의 침체 위험 부담 상승 등 올 들어 지정학적 충격으로 글로벌 경제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에 근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해외 인사들은 장원한 안목을 갖춘 에너지 전환과 배치, 생산 공급 사슬 체계의 완비화, 시장 자원 우세를 통해 온건하게 전진하는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도전에 계통적으로 대응하는 인성 코드를 구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는

공업의 신경이자 국민 경제의 명맥입니다. 중동전쟁은 국제에너지 부족 상황을 심화하고 국제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켜 적지 않은 나라들은 에너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전통적 화석에너지의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험 부담이 높기에 에너지 안전의 선수를 잘 두었는가는 각국이 외부 충격에 대처할 때 전략적 주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합니다. 해외 인사들은 중국 경제가 침착하게 외부 충격에 대할 수 있는 것은 신에너지 산업을 장기적으로 배치하고 발전시키고 다원화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원한 안목 덕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동전쟁은 중국 에너지 전략의 전망성과 중국 5개년 계획 체계 등 장기적 전략 배치에 제도적 우세를 부각시켰습니다. 세계경제론단 에너지 창의 책임자 니콜라스 바그너 등은 글을 발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일찍 배치한 나라일수록 에너지 위기에서 근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풍부한 에너지 비축, 다원화 에너지 공급, 빠르게 발전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을 통해 중국은 중동 전쟁에 따른 가격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중요한 참조 가치를 갖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대학 글로벌화와 아세안 연구소 소장인 반금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배치는 전략적 선견지명을 보여줬다며 에너지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전통 에너지와 신에너지의 협동 발전을 추진해 외부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연료 원가 상승에 직면해 신에너지 제품은 각국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S&P 글로벌 교통 출행 회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4월까지 전 세계 37개 국가와 지역의 전기 자동차 월간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91%의 국가와 지역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보고서에서 1.4분기 중국 경제가 예기를 훨씬 초과했다며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이 눈에 띄는 발전상을 보인 동시에 관련 수출이 경제를 힘있게 진작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산업 사슬 우세와 쾌속 인도 능력으로 중국 전기자동차는 글로벌 공급 사슬을 안정시키는 관건적 역량으로 됐으며 중국 녹색 발전 리념의 전망성과 실천적 이의도 갈수록 많은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올 5월 유럽 지역에서 중국 승용차 시장 점유율이 처음 일본을 앞질렀고 오스트랄리아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 판매점은 고객으로 붐빕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越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와 전기 오토바이가 거리를 휩쓸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당면 위기는 쟁정 에너지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했다며 석유가 부족한 많은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 자동차나 태양전지 그리고 풍력 발전은 각국이 중동 석유와 가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효과적 경도를 제공했습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0: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 주는 태평양 수온 이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폭우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브라질 커피 감산, 영국 전력망 경보 등 겉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이 보이는 사건들 배후에는 동일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온 이상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경제학자와 국제기구 그리고 금융시장이 엘니뇨라는 기상용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이 글로벌 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물가의 추세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기후 변수인 엘니뇨는 태평양 해역의 적도 중부와 동부의 해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이로 인해 전 세계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현상을 말합니다. 태평양은 지구 해양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에 종종 전 세계 날씨의 천연 중앙 에어컨으로 불립니다. 이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대기순환과 강우대가 그에 따라 변화해 각지의 날씨가 다시 재조성됩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남미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오스트랄리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고온과 가뭄이 발생하며 인도에서는 여름 계절풍의 약화가 나타나고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은 매번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극단적 날씨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글로벌 시대에 엘니뇨가 단순한 기상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가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연구에서 엘니뇨가 가져오는 충격이 이상 날씨가 발생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무역이나 국경 간 투자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통해 외부로 전파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극단적 날씨를 직접 겪지 않은 경제체에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더 많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그리고 금융

시장이 엘니뇨를 거시 경제 분석 구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후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는 전 세계의 많은 중요한 농산물 생산지가 엘니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중요한 커피와 설탕 수출국이고 인도와 타이는 중요한 쌀 생산국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대부분의 팜유를 공급하고 코코아는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생산합니다. 고온 또는 가뭄 그리고 폭우가 작물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 국제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져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대중상품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역사 경험에 비추어 엘니뇨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우와 기온 이상으로 인해 곡물과 식물성 기름 등 농산물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시장은 엘니뇨의 발전을 미리 주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조사에 응한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엘니뇨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브라질의 통화 팽창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식품 가격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 가비리엘 갈리포로는 엘니뇨가 미래 통화 팽창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부담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기후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냉방 전력이 증가하고 가뭄이 수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국가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승시키고 통화 팽창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엘니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무역과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기후현상은 전 세계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5%를 상승시킬 수 있고 또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식품 가격과 전반적 통화 팽창도 다양한 정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발전도상국 경제가 받는 영향이 더 뚜렷할 것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위험 원인인 엘니뇨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닌 거울과도 같아 글로벌 경제와 자연 환경이 갈수록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면으로 글로벌 산업체인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곡물 생산지, 광물 자원 국가 또는 운송 경로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날씨는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전 세계 해운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온과 가뭄 날씨는 구리광산, 리튬광산 등 자원 채굴에 영향을 미쳐 제조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지구 온난화 배경 속에서 극단적 날씨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연구에서 미래 세계 경제가 직면할 위험 부담은 금융위기, 지정학적 갈등 등 전통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경제성장과 통화팽창 그리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이 기후 리스크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조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산업체인이 깊이 융합되고 극단적 날씨가 더 빈번해진 상황에서 엘니노를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위험 부담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미래에는 극단적 날씨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각국이 공동 직면한 장기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추석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래였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소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1: 한 모의 삼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4: 한 무의 림지는 한 무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무의 방통림은 대경무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1: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4: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푸름을 가꾸어 갑시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윤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기본을 다지는 데 중요한 서장의 장의학과 그 원리를 담은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의학유한회사입니다. 그리고 연변주 내에서는 감로장약영업독점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영길시 덕길장약방에서 판매하는 이런 장약은 다른 약방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때문에 장약으로서 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영길시 덕길장약방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각종 이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약이 다 구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점이라 할 때에는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드립니다. 예, 때문에 수시로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시고 약품을 쓰는 과정에서도 예,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셔서 수시로 상담받으면서 약을 조절해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주약의 요실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중의학적으로 보는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 치료는 예, 현대의학과는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배뇨 곤란이라든가 요실금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중년 여성들 중에서 100분의 40%가 요실금 증상이 있습니다.

0: 입니다. 예,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일단 예, 엄중해진 다음에 치료하자면은 치료가 좀 어려워지죠.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는 저희 저기
1: 여보세요.
2: 예. 예, 전 잠을 들으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2: 예. 예, 눈이 항상 깔깔하고, 예, 눈물도 좀 나고 자서, 예. 그리고 백내장도 좀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 뭐 비문증이라는가?
0: 예.
2: 예, 눈앞에 그저 벌레 같은 게, 그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선생님 방송 들으려니 뭐 장약에 관한, 이 증상에 관한 약이 뭐 효과 잘 본다고 합니다.
0: 예.
2: 예, 어떤 약들인지, 예, 맞는 약이 있겠죠?
0: 예, 지금 이 환자분이 예. 증상에는 우리 장약에서 눈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로디 민무완도 있고, 민무스리워완도 있고, 예. 근데 예. 지금 환자분이 증상에는 치수의 예. 전주완하고 로디 민무완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민무스리워완은 눈이 침침하거나 혹은 눈이 이 피가 지거나 예, 네. 그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 쓰시면은 우리 덕길 장약방에 네. 직접 찾아가셔서 정황을 자세히 얘기하고 약을 배합하면 좋습니다.
2: 아, 예, 예.
0: 홍화진강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 지금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지금 또 예, 활동도 예. 또 있습니다.
2: 아, 예,
0: 예. 그리고 그래서 예, 지금 이 민무스리워완은 한 개 료중이 석 달인데 3개월분 사시면은 한 달분 더 드리고 또 홍화 침강화로 10과고 또 면비로 드립니다.
2: 아, 예.
0: 예. 그래 직접 찾아가십시오.
2: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이 니가 소화도 잘 안 되고 지방간도 있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저 이런 공간에는 간수치도 좀 높고
0: 네.
3: 그리고 예, 담당벽이 좀 두텁고
0: 네.
3: 이러면서 아이 어쨌든 예, 소화 잘 안 되고 겐남 달걀이라는 건 예, 지진 건 더 못 먹고 이 삶은 것도 예,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이래서 먹기 싶어도 못 먹고 이랬습니다.
0: 네.
3: 그런 게 예, 건강이 지금 뭐 먹었는가 하면 예, 전신방제하고 숭숭완은
0: 숭숭완은
3: 오전에 예,
0: 예.
3: 두 달 거의 먹었는데 예, 많이 좋아지고 깨고 예, 밥맛이 좀 옵니다.
0: 예.
3: 예, 깨고 이렇게 저 다가도 이제 삶은 거 못 먹던 게 점심 먹고 예,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지금 예, 이렇게 좋던 바에 계속 더 먹자 그랬다.
0: 예. 이 숭수완은 예. 우리 감로 장약에서 간염하고 담낭염 치료에서는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만성 간염이 있는 분들인데도 좋고 간염 병독이 있는 분들인데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처럼 간의 수치 조암매가 높은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효과를 예, 좀 선명하게 본다. 그래 망제가 같이 결합해서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본다. 예, 그래 약방에 예, 연계하십시오.
3: 예예예
0: 예, 예. 예.
3: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 머리 양 역할에 이 편두통이 그저 증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 머리 아프니까 또 이 복근이나 혈압도 이 안정이 안 되고, 예. 그래, 혈압이 안정이 또 안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잠이 잘 안 왔습니다.
0: 예.
4: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슨, 혈압약도 계속 복용해도 그걸 또 나쁘단데 계속 하겠는가. 그래서 이 방송 들어보니까 이 소장약이 그렇게 좋단데는 좀 소장약 한번 써볼까 이래서 그 장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 정황 다 말하니까 두 가지 약을 추천합니다. 예. 지수의 전주완하고 화신커후에
0: 네.
4: 요거 두 가지를 먹어보랍니다.
0: 네.
4: 그래서 요거 40일 먹었습니다.
0: 네.
4: 40일 먹은 게 벌써 아이 머리 아프던 게 이 양 역할이 이 편도 잘 그렇게 심하던 게 그게 머리 아예 아픕니다.
0: 네.
4: 예.

0: 그리고 그 머리하야 보니까 잠이 또 잘 오고. 네. 네. 그리고 혈압도 이래 보문이 예전에 혈압 바동 용심하던데 많이 온정됐습니다.
1: 네.
0: 도나했고 그 하신 그 후에는 그 거부에 대해 그런지 흡수가 잘 되고 먹기 간편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는다.
1: 네.
0: 용 좋습니다. 그래서 요 좋을 때 좀 더 먹자고 그랬다.
1: 예, 화신 거부에는 요 미세순환, 작은 혈관 순환을 시켜준다. 이렇게 돼야 하면 됩니다. 미세순환 장애를 개선시켜서 이 모세혈관, 각종 혈관 질환하고 이 신경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서 새로운 이런 약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주요하게 이제처럼 두통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귀에 소리 나거나 주의력이 분산되거나 예, 수면 장애가 있거나 예, 그리고 사지가 좀 차갖고 좀 이 어둠든 경련까지 일어나죠.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와 같이 배합해 쓰기 때문에 효과도 좋습니다.
0: 예. 그러길래 몸도 영 가볍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이 삼고증이가 로인 분들이 다 큰 문제죠. 예.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이 세 가지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아.
1: 예. 그러면서 이제처럼 불면증이
2: 그들이 있는 길에도 가서 좀 놀다 해도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자꾸 꼴꼴이 올라오니까 영정상한 게
1: 예.
2: 그리고 이 혓바닥이 최대하게 절개 안고 그리고 변비가 심해가지고 이 속이 그저 뜨거운 게 그저 배에 더불어 간 게 이래 됐습니다. 이래서 이 저서 다시 하고 이런 지망제를 이거는 두 달가량 먹었습니다. 그런 게 용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1: 네.
2: 소화가 아이리고 위 아픈 미술이 이러도 증상도 해결되고 속이 더불어 가고 미술이 미술이 밥 먹으면 배가 짱아 미술이 그릇
1: 받았거나 염증이 있거나 예, 이런 거 다 같이 치료합니다. 예.
2: 아, 그러길래 나는 이전 오라미피 돼가지고 용 고상이 했는데 많이 나서서 정말 팔 것 같습니다.
1: 예, 오라미병님은 이 조조 다시 하고 망주가 맞습니다. 예, 쓰시면서 예, 수시로 듣길 장약방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뭡니까?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4: 하나 더 문의하겠죠.
1: 네.
4: 나는 당뇨병 환자인데,
1: 네.
4: 이게 종합지 아마 말 그런지 바닥이가 그런 것도 뭐지 싹 바닥이 터지는 것 같이.
1: 네.
4: 터진 아닌데 터지는 것 같은 게 막 이상한 것 같나.
1: 부디 사고, 그렇죠.
4: 예, 이게 대개진 같은 그렇습니다. 저
1: 예.
4: 아이고는 또 앉아서 바다다이 까마치 같은 게 까마치 같은 게 단단하고 고부라져가지고 그렇습니다.
1: 예.
4: 이것들은 어쩌는지 내가 궁금해 물어보고.
1: 소변이 이렇습니까?
4: 예?
1: 소변은 이렇습니까?
4: 소변은 전번에 검토하는 거 뭐 아무 문제도 없다.
1: 아니 소변 보는데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왜서 물어보는가 하면 이 정도 되면은 예. 지금 환자분이 발바닥이 증상은 이 말초신경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 당뇨병성 말초신경 합병증이고 이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이 선신 합병증이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꼭 통쾌하게 아예 나가면서 이 순환이 안 됩니다. 지금이 혈액 속에 당독이 많으면서 이 말초까지 혈액이 갔다가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 못하면서 그 아래 가라앉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장약에서 그런 이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독소도 제거하고 또 이 콩팥이 기능도 높여주면서 신경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예.
4: 어떤 약이 있습니까?
1: 지금 당뇨병이라 해서 지금 그 정도로 증상이 있을 때는 이 환자분이 병정도 영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딱 그 발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덕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4: 예.
1: 예, 이 당뇨병 합병증이란 건 간단하게 한 개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
4: 예.
1: 그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기 예. 때문에 당뇨 있으면은 또 혈압 파동도 있고 예. 그리고 예. 지금 간요사

0: 단지만 높은 게 아니라 또 콜레스테롤도 높고 예, 저밀도 지단백도 높고 이렇게 예, 여러 가지로 문제 있기 때문에 그 덧길 장약방 찾아가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량을 씁니다. 예. 관절이 심하고 여수관 탈수 있어서 걸기 바빴습니다.
0: 네. 예.
3: 친구도 많이 해보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네. 예.
3: 해도 낫지 않고 거리를 펴기 힘들었는데 추승의 전주화를 하고 차관을 50일 썼는데 거리 많이 펴지고 마음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0: 네. 예.
3: 그래 이 약의 효과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0: 네. 예.
3: 이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났을 때 몇 달 더 쓰겠습니다.
0: 예, 얼차완원의 전문적으로 이 풍습골병을 치료하는 설상고원의 밀방방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절 질병이 있으면요, 관절 막아서 아프게, 아예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죠. 예, 근데 이 관절 질환이 있을 때는 몸의 한기를 먼저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통증이 못 씁니다. 이래 통증이 멎으면은 인대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이 회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얼차완이 이런 작용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즘에는 이 류쇠완이 또 우대활도 있습니다. 예, 원래 이 12통에 1,400원인데 지금 활동이 580원에 드립니다. 이것과 같이 결합했으면 또 더 좋습니다.
3: 예, 약이 효과 좋아서 내일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0: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여름이 되면은 이 여실금이란 방광염이란 어떤 분들은 아, 이게 날씨 더운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 발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0: 그렇죠. 겨울에만 예. 생기는 게 아니고.
1: 예, 겨울에만 네.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습하면은 이 여실금하고 방광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0: 네.
1: 예,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 장약으로 지금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허즐리뇨완하고는 침망제를 쓰시면서 또 환자분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한 가지 약을 또 배합한다 할 때에는 효과를 아주 빠르게도 보면서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여실금이라 할 때에는 이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은 본인이 이사와 상관없이 아 나는 이렇게 여실금이 발생하는 거 바라지 않는데 이 소변이 새 나와서 소옷을 적시는 이런 배뇨 이상을 말합니다.
0: 네.
1: 예,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위에서 얘기했지만 100분의 40%가 이 여실금을 겪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사회적 혹은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가 바로 여실금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국제 여실금 학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 학회의 정리에 따른다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변 불수의 유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과민성 방광하고 역시 여실금과 많이 비교는 되는데 과민성 방광 증상에는 절박뇨하고 빈뇨, 야간뇨, 이 증상이 같이 겸합니다. 그리고 절박뇨하고 여실금이가 포함되는 것이가 지금 특징입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염 역시 여실금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런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0: 네.
1: 예, 우리 절박뇨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내세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빈뇨는 70대 이상에서 70대 중반부터 80대까지는 대부분 있다고 봐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야간요. 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인 증상 잘 얘기하고 약을 배합했으면은 효과를 아주 예, 리상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실금이는 종양이라든가 기타 질환처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실금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짜증도 많아지고 또 이 우울증이라든가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사회 활동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예,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제때 치료를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여실금이 종류에서 보면은 예, 스트레스 여실금도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 여실금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절박성 여실금 그리고 혼합성 여실금이 있습니다. 예, 바로 기침이라든가 좀 크게 웃거나 운동하거나 등 이렇게 되면은 이 복합이가 상승하면서 또 여실금이가 또 소변이 새어 나오는 이런 스트레스성 여실금은 여성 여실금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고 약 100분의 80 내지 90%까지 차지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절박성 여실금이라 할 때에는 예, 이제 증상하는 조금 다르게 억제할 수 없는 이런 방광 근육이 수축으로 인해서 소변을 보러 가기도 전에 소변이 새어 나옵니다.
0: 네.
1: 예, 이런 분들은 많이 봤죠. 예, 그리고 방광에 이런 감각이 이상이 있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0: 네.
1: 예, 특히 절박성 여실금이는 과민성 방광염이 증상이고 소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청약을 한번 했었는데 아이뎁대 하던 분들은 예, 덕길 청약방 찾아오셔서 약을 잘 배합했으면은 예,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여실금이 원인은 여전히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인체 질병이 생기면은 인체라 할 때는

0: 상호 영향주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 하면은 좋은 이런 치료 효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이 경험하는 임신하고 출산, 에 지금 폐경이라든가 모두 요실금이 원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에 때문에 아 누구나 이거 피면하기 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좀 이 좀 대외다 알레르기 수리해서 제때 치료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때 치료 아예 하면은 만성으로 됩니다. 네. 에 그러기 때문에 중시를 또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하고 흡연, 에 커피를 좀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도 에 요실금이 원인이 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성분들은 폐경기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비만이 가중해지면서 점차적으로 골반에 있는 근육이가 약화되기 때문에 남성분들보다 요실금이 위험성이가 더 높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은 에, 만성하고 급성이 결합이 되면서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0: 에, 그래서 우리 요실금의 중의학적 원인은 또 신허증으로 봅니다. 신허하고 허하니가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 콩팥이가 허하기도 하고 콩팥이 양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한기가 많다. 이것도 원인이 됩니다.
1: 네.
0: 예, 이 원인은 비녀 생식기 계통이가 좀 냉하거나 허하다는 이런 뜻이고 약화된 이 비뇨기 생식계통이 주변의 근육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약에서는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쥐 그 다음에 엄중한 분들은 창쥐까지 같이 결합해 쓰거나 스류르르와는 같이 쓰거나 이러면은 효과가 빨리 봅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에...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12일은 국제 황사 현상 예방 퇴치의 날입니다. 이 기념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황사 현상의 위해성과 사막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오늘에는 동요와 함께 황사 현상을 요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혜룡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순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아빠 엄마 웃음꽃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이란 강한 바람이 지표면의 모래와 먼지를 날아오르게 하여 공기가 흐려지고 수평 가시도가 1km보다 작은 날씨 현상을 말합니다. 황사 현상이 형성되면 강한 바람, 풍부한 모래먼지, 불안정한 공기 연력 등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강한 바람은 기본 동력입니다. 강한 바람이 있어야만 황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래와 먼지는 황사 현상의 물질 기반인데요. 모래먼지가 없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황사 현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연력 조건은 강한 상승 기류를 일으켜 더 강한 바람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무분별한 개간, 과도 방목과 과도 벌목은 식물을 파괴시키고 사막화를 형성시켜 황사 현상을 일으키는 인위적인 원인이랍니다. 김종용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연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자전거 타고 달리자를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 줄까요? 우선 공기질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황사 현상이 일어나면 거센 바람에 모래와 먼지가 날아오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기 속 흙먼지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기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게 되죠. 최관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춘혜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하얀 배 빨간 배를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은 인체 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황사 속에는 세균, 비루스 그리고 기타 유해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호흡을 통해 먼지와 함께 들이마시면 몸 안으로 들어와 호흡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모래먼지가 들어가면 이물감이 느껴지고 눈이 아프거나 눈물이 날 수가 있는데요. 심하면 결막염과 같은 안과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황사로 시야가 크게 좁아져 각종 교통사고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비행기 이착륙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답니다. 또 강한 바람은 건조지역의 농경지를 심하게 훼손시켜 농업 생산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장월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동희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묻별들은 어째서 반짝이나요'를 보내드립니다.

황사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집에서는 창문과 문을 꼭 닫고 창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유리 파손으로 다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출이 꼭 필요하다면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집에 돌아오면 바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실외에서는 광고판 밑이나 림시로 만든 건물 아래에서 머무르거나 바람을 피하지 마세요. 강한 바람에 광고판이 떨어지거나 임시 건물이 무너져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사 현상이 찾아올 때 올바르게 대처를 한다면 우리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민숙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장영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우산 꽃양산을 보내드립니다.

어린이들은 황사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변 식물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풀과 나무는 흙을 잡아줘 모래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함부로 꽃을 꺾거나 나무를 훼손해서는 안 되죠.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원을 절약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고 다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을 키우자요. 임춘영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는 별, 엄마는 밤하늘을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황사 현상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 길러보세요. 더 나아가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꼭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종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노래 찾아 산으로 들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당근서를 인솔로 변강안전공고, 민족단결, 향촌발전 등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을 추진하려면 기층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이 강해야 대중들이 부유해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동방제일촌에 뿌리내린 이 기층 당원대원은 변강수호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당건설을 인솔로 변강안전공고, 민족단결, 향촌발전 등 재반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은 중국, 러시아, 조선,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우리 성의 가장

0: 동쪽에 자리한 변경촌으로서 동방제일촌으로 불립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변경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것은 촌 발전의 첫째 가는 책임으로 됐습니다. 기층 7위의 핵심 역량으로서 방천촌 당지부는 먼저 변강을 수호하고 뒤이어 촌을 흥기시킨다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경 당건설 보루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당건설 인솔, 군 경민 련동리 변경 7위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촌 당지부는 조직 련합 건설, 인재 련합 육성, 활동 련합 개최, 변방 련합 수호, 책임 련합 부담의 다섯 가지 련합 사업 기세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당정, 군, 경민, 기업, 협동 공동 질의 모식을 심화했습니다. 또 련합 경계 순라, 위험 우한 조사, 정책 선전 등 사업을 상시화하고 부대 지방 공동 건설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해 매 한 명 당원이 수변 선봉으로 매 한 가구 초민들이 변경 수호 역량으로 되게 함으로써 변경 안전과 안정의 장벽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서기 김웅입니다. 우리 방천촌의 가장 큰 책임은 국문을 잘 지키고 고향을 잘 건설하는 것입니다. 단행간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동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고 변강 수호를 당원의 첫째 가는 직책으로 삼았으며 당원과 대중들을 상시적으로 조직해 변경을 순라 수호하고 변방부대와 연동해 공동 건설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시종 변경의 안전 안정이 발전의 전제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발 밑에 이 땅을 잘 지켜야만 고향 사람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경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질의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민족단결 선전, 애국주의 교양, 이웃 간 호조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단결 공감대를 응집하도록 했는 바 선호하여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 전국 문명촌진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초민 리두현입니다. 촌의 당원들은 줄곧 앞장서 실제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촌 건설이든 이웃 돕기든 그들은 모두 앞장에 섰습니다. 여러 민족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을 지키고 발전을 추진해 생활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려면 흥변 부민이 필수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생태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촌 당지부에서는 전통적인 발전 병목을 타파하고 변경 플러스 홍색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총 투자가 2억 6,100만 원인 동방제일촌 고 졸락 승격 대상을 앞장서 추진해 민속 전시관, 특색 상업거리, 정품 민박, 리저 관광 등 부대 시설을 완성하고 향촌 문화 관광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지부의 인솔과 당원들의 선도 시범을 통해 촌에서는 민박 경제, 향촌 관광, 특색 관광 등 부민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초민들의 현지 취업과 자주 창업을 이끌고 소득 증대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오늘의 방천촌은 편벽하고 폐쇄적이던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산업이 흥성한 인기 향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5년 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만 원에 달해 생태자원의 가치 전환과 산업 부민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촌주제사업팀 성원 김준일입니다.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종 당근설로 발전을 인솔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변경 특색에 입각해 문화관광산업을 최적화하고 전력으로 기초시설을 완성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조국의 변경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촌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초민들이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모두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실속 있게 높이는 것입니다. 변강소에서 민족단결에 이르기까지, 산업진흥에서 기층 7위에 이르기까지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기층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향촌 발전에 힘을 부여했으며 국가 5위급 풍경구촌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길림성 변강 기층 당건설, 변경 안정 흥성, 향촌진흥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단단계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당건설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연합 방비 공동 7위 민족 단결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심화하며 특색 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신시대 변강 행복 마을을 전력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당건설로 변강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고 부민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며 변강의 안녕을 굳게 지켜 동방 제일촌이 흥변 부민의 길에서 새로운 빛을 발산하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초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왕덕대, 리학중의 인솔하이 주보중이 이끄는 제5군과 만나 당위회의를 소집해 여러 지역의 항일 역량 연계를 강화하고 동북항일령군을 묻는 데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2월 위증민이 귀국해 제5군 군부에 도착한 후 국제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와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고 중공 만주성위 취소, 유격구위 구획, 항일령군 개편 등 보치를 확정해 두 군의 개편을 진일보 준비했습니다. 이어 위증민은 왕덕대, 리학충과 회합해 간부회의를 준비하고 관련 지시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위증민은 미혼진 회의를 소집하고 발일 선언 등 정신에 의거해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령군 제2군으로 정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군정지도체계와 병력편제를 명확히 하고 각급 당위 조직을 건전히 했으며 여러 반일 대우와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부대 사상 교양을 강화하는 등 사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0: 연길 소외탄 브라하트 몰입식 비나 야간 유람 특색거리가 그늘 정식 개방했습니다. 거리는 브라하통화 생태 풍광에 의탁해 다양한 경영 모식과 국제 공연 자원을 전면 승격시키고 정취 넘치는 문화 관광 융합의 새로운 체험으로 젊음과 국제적 감각이 넘치는 연길 야간 관광의 세명함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휴식의 새로운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브루하트 특색거리는 유난히 시원합니다. 해가 저물자 강변을 따라 조명이 차례로 켜지면서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공연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선보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춥니다. 주민들이 강변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의 여름밤이 선사하는 낭만을 마음껏 즐깁니다. 브루하트 특색거리는 브라통화 풍경대를 따라 조성됐으며 총 길이는 440m입니다. 연길 소외탄 브루하트 대상 책임자 장진명입니다. 올해는 브루하트가 맞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섯 개의 공연 무대를 전면 승격하고 여러 나라 외국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 마술, NPC 소통 공연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이시설, 술집 등 업종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올해 브라하트는 공연으로 야간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로 친수 공간을 더욱 빛냈습니다. 다섯 개 주제 무대에서는 특색 공연이 펼쳐지고 유행 가요, 마술, 춤 공연, 현장 쇼 등 다양한 종목이 순환 공연되면서 야간 문화 오락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어린이 전용 놀이구역도 마련하고 강변 산책길, 경관 조명, 편의봉사시설도 완비해 일괄식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느긋하고 편안한 도시의 야간 생활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최관우입니다. 이곳에서 저녁바람을 쐬고 석양을 바라보며 잔잔한 음악을 듣고 브라하통 성관을 거닐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학습과 업무로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렸습니다. 앞으로 연길의 문화 관광이 더욱 훌륭하게 발전해 전성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우리 고장의 독특한 풍토 인정과 민속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하트 특색거리는 10월 7일까지 개방됩니다. 매일 개방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저녁 6시 30분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악천후 상황에서는 공연이 중지됩니다. 올해 브루하트 특색 거리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시, 베네수엘라, 우간다 등 4개 나라의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면서 몰입식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브루하트 특색 거리는 도시문화 관광 소비 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야간 소비 공간을 확대했으며 연길의 한갈래 강 야간 관광 정품 관광 코스와 중국 조선족 민속원,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문화 관광 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브라하트 러시아 가수 마리안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기를 왔는데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쾌적합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의 공연을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1: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1연승을 거뒀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잔디 조건이 큰 변수로 됐습니다. 연변팀은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15분경에는 선제골까지 내주었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은 구가호가 서계조에게 짧은 패스를 내줄 때 상대 공격수 로사에게 차단당했고 로사는 그대로 빈 골문에 정확히 차넣으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35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에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가 걷어내고 공은 정확히 서계조에게 전달됐습니다. 서계조가 그대로 슛을 때렸지만 공은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연변팀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료가 중원에서 박스 안에 길게 올린 공을 포부스가 헤딩으로 떨고 놓았고 쇄도해 들어간 조반니가 강슛을 때렸지만 옆 그물에 걸렸습니다. 52분경 최태욱이 측면에서 45도로 아크 부근에 내준 패스를 고건형이 그대로 때렸지만 키퍼에 맞아 나왔고 포부스가 보충슛으로 확실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65분경 연변팀은 코너킥 기회에 호재겸이 헤딩슛을 했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3분경 조반니가 측면에서 상대 박스 안에 파고든 후 한 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때린 강슛이 그대로 골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안 돼 쐐기골까지 찾아왔습니다. 88분경 김태현이 측면에서 올린 공을 포부스가 헤딩슛으로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연변팀은 3대1로 화끈한 역전승을 거두며 홈장 1연승을 이뤄냈습니다. 7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석가장 공부팀과 제15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경신습지 물새 나라에는 여름의 풍경을 내와 훈춘 경신습지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 속에서 각종 물새들이 논이는 그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뉴스넷은 7월 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열기 뜨거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7월 4일 저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개서 대표팀이 홈에서 연변 대표팀과 맞붙은 이 경기는 두 지역 특색 냉면 때문에 축구팬들 사이에서 냉면 더비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서는 1전짜리 국수 등 활동으로 각지 축구팬들을 맞이했고 연변 명태 응원단은 원정 경기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말린 명태를 들고 응원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길림일보는 7월 7일 한갈래 도로에 의탁해 백령촌 인기몰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개통에 혜택을 안고 도문시 월청진 백령촌은 변경 지리적 위치와 조선적 민속 자원에 립각해 당 건설을 인설로 문화관광산업 발전, 민생보장, 변경 수호 등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며 당 건설로 촌을 강하게 하고 문화관광으로 촌을 흥성시키는 특색 향촌 진흥의 길을 걸어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리나였습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한 엄마가 아들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엉엉 운 것을 보고 어떻게 아이 마음을 달래줘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좋아하는 걸 해먹이자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엄마표 떡볶이에 주먹밥까지 해줬더니 정말 잘 먹더래요.

여름철 피부 관리법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에 영향 주는 음식을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 우울증인 원터 블루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에도 이와 유사한 서머 블루스, 즉 여름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는 6월부터 8월 사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늘어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서머 블루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계절성 정서장애는 겨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 일조량 변화, 생활 패턴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름 우울증을 극복하는 실전 대처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명상으로 마음의 온도 낮추기입니다. 무더위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도 고갈시킵니다. 하루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호흡 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들이마신다, 내쉰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뇌파가 안정되고 불안감이 완화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10분간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수분 섭취입니다. 여름철 탈수는 신체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집중력 감소, 피로감 증가, 기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이나 당분이 많은 음료보다는 순수한 물을 권장드립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명한 낮잠 타이밍 활용하기입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긴 낮잠을 자면 오히려 밤잠에 방해가 돼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들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15분 내지 20분의 파워 낮잠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보다 길게 자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으니 타이머를 꼭 맞춰두시기 바랍니다. 이어 아침 시간을 활용한 일광욕으로 생체 리듬 조절하기입니다. 여름이니까 햇빛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침 시간대의 부드러운 햇빛은 오히려 필수적입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15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고 세로토닌이 활성화돼 기분이 안정됩니다. 다만 오전 10시 이후에 강한 자외선은 피부에 해로울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무기력 극복하기입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하기가 싫어지기 마련이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서머 블루스 극복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한낮의 폭염을 피해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요가나 스트레칭, 헬스장에서의 유산소 운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름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 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의욕이 떨어지고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줄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첫 번째 명언은 시작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더 두렵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실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 명언은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 선명해지듯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진짜 가치를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첫 번째 명언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시간은 공평하게 흐르고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일이라도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습관이 큰 성공을 만듭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꾸준히 실천하는 힘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명언은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의 인생이 펼쳐진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결과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겁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느 지점에 두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가족과 나누는 대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까지 오늘 하루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큰 행복을 이룹니다. 이 다섯 가지 명언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분명 평소와는 다른 하루가 펼쳐질 것입니다. 누구든 완벽하지 않은 만큼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기에 가능한 피해야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파악하지도 못한 동료나 상사에게 진심으로 대하면서 많은 말을 했다가 경망스럽다거나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사귀거나 접하지 않은 사람은 무작정 믿지 말고 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나무인의 태도입니다. 천성적으로 교만해서 동료나 상사 앞에서 고상한 척하다가 미움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설수에 오르기 십상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와 절교하고 나서 반성을 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급속히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 후 같은 문제로 새로 만난 친구와도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잘못된 일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지나친 욕심도 삼가해야 합니다. 욕심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추구하든 간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합니다. 스스로 정한 목표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은 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도한 욕심과 의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통용되면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카드를 잘라버리고 현금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표현도 문제가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깊은 인상은커녕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쉬우므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단 이미 저지른 실수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 실수에 얽매여 끙끙거리다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면 난처합니다. 지나간 일을 잊고 이제부터 이러한 실수를 되도록 적게 범하면 인생의 한결 순조로울 것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과 높은 습도로 인해 피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여름철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피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땀과 먼지가 피부 표면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세안은 기본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선크림과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터리 타입의 클렌징 폼이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도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클렌저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보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에어컨 바람과 자외선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가벼운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이나 알로에 베라 젤을 사용하면 산뜻하면서도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자 기미, 주근깨, 심지어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최소 30 이상, 가급적 50을 선택하고 피해 등급은 3 플러스 이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주고 2, 3시간마다 더 발라주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뜨거운 햇볕을 받은 후에는 피부 진정이 필수입니다. 시원한 토너나 미스트를 뿌려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진정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주 2, 3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각질 제거는 주 1회로 충분하며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한 여름 피부 오늘부터 차근차근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피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매운 음식을 피부 트러블의 주범으로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다른 음식들이 더 큰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 피부에 악영향을 주는 음식을 공개합니다. 우선 설탕 및 고당류 식품입니다. 단 음식은 피부 염증의 최대적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피지선을 자극합니다. 당류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여드름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케이크, 탄산 음료, 과일 주스, 시리얼 등이 대표적인 고당류 식품입니다. 다음 흰빵, 흰쌀밥, 흰파스타 등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 반응을 촉발합니다. 국제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높이고 이는 피부 트러블로 직접 이어집니다.

특히 떡볶이의 떡, 마라탕의 면발은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트랜스 지방은 체내 염증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식품 성분 중 하나입니다. 과자,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에 다량 함유되었습니다. 미국 피부과 전문의 인터뷰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피부의 모공을 막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여드름과 각종 피부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인기인 치킨과 감자 튀김은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우유 속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성 인자가 피지선을 자극하여 여드름을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지유를 마신 그룹에서 여드름 위험이 24% 더 높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유혹하는 계절이지만 피부를 위해서는 적당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소시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과 패스트푸드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각종 첨가물이 피부 염증을 일으킵니다.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서 여드름 발생률이 50% 이상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 후 즐기는 햄버거와 치킨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모든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 트러블이 심한 시기에는 이런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곧 건강한 피부의 비결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식탁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은 더위를 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수박이 가진 놀라운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0% 이상의 수분 함량으로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수박은 약 91에서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g당 열량은 약 30칼로리에 불과해 다이어트 중인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 수박 한 조각은 갈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함량이 100g당 112mg으로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붓기 제거에도 좋습니다. 수박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놀랍게도 수박의 리코펜 함량은 토마토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리코펜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전 수박 주스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운동 후 근육통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리코펜의 항산화 작용이 근육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돼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박 섭취가 혈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이라면 수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 100g에는 비타민C가 8.1mg, 비타민A가 569IU가 함유되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비타민A는 눈

건강과 세포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햇빛으로 지친 피부와 눈을 회복시키는데 수박만한 간식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당뇨 환자는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수박의 혈당 지수는 약 72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소량 즐기거나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괜스레 울적한 기분이 든다면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울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혹시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무작정 몸을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꽃들이 아름답고 바람이 시원하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리와 마음에 온전한 휴식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가족이고 가정의 행복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떼어놓을 수 없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녀 교육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아이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기인데요. 요즘 AI 시대가 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쉽게 답을 얻는 세상일수록 스스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질문은 지혜를 여는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질문의 중요성을 꼭 알려줘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이 질문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고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입에 맴돌던 질문을 결국 삼켜버리죠. 사실 학습과 성장은 언제나 기본적이고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고 대담하게 질문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 좋은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까지 바꿔줍니다. 질문은 단순히 답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평소 친구나 주변 사람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왜 나의 말을 듣지 않을까 고민하기보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질문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캐묻는 아이는 더욱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기고 탐구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성장할 수 있는지는 얼마나 좋은 질문을 하고 끝까지 파고드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작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생각해보는 아이는 깊은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당장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남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부모 여러분, 오늘부터 아이에게 질문하는 용기를 심어주세요.

다음 주제는 모든 가정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관리입니다. 요즘 중학생,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숨겨진 위험도 적지 않은데요. 제56차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네티즌 규모는 11억 23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우리나라의 10세에서 19세 사이의 네티즌은 1억 4,40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 A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친구와 소통하고 취미를 공유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추천과 짧은 영상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시간의 블랙홀이 되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해 정보입니다. 숙제를 할 때도 자꾸 딴 생각에 빠져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조속한 내용, 폭력적인 말투, 부정적인

더 큰 문제. 정말 일부 아이들은 인터넷 은어와 욕설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우울한 콘텐츠에 몰입해 학습 혐오감까지 느끼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피해야 할 성장의 함정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어린이 건강 수칙을 발표해 너무 어린 아이가 일찍부터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제도적으로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규정을 더욱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은 함께 디지털 교양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간단한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숙제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하루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칙을 정하다 보면 아마 이런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함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서 환경은 정말 중요하죠. 평화롭고 따뜻한 가정은 아이에게 힘을 주지만 작은 문제들이 쌓이면 아이의 마음과 기력을 서서히 갉아먹기도 합니다. 네, 아래 가정에서 아이의 기력을 가장 크게 소진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소한 일이 대한 지나친 질책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바라시죠. 밖에서 놀다 옷을 더럽히거나 밥을 흘리거나 문제 풀 때 작은 실수를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잡아내고 꾸짖는다면 가정 분위기가 항상 긴장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점차 위축되고 겁이 많아지며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소한 일까지 모두 끄집어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부모의 잦은 다툼입니다. 아이를 잘 먹이고 입히는 것만이 양육이 아닙니다. 부모 서로의 감정을 관리하고 가정 분위기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주 다투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면 아이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과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기 때문에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눈치를 보며 살게 되고 성장 과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른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또 넘기는 말입니다. 생활의 스트레스, 일의 고충으로 힘들 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말을 무심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아이에게 큰 죄책감을 심어주고 어른의 감정 속에 아이를 가두게 만듭니다. 어른의 고통과 부담은 어른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아이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부모부터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이야말로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공감하실 법한 양육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학부모님이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올해 4학년인데 숙제를 할 때 항상 느리고 쉽게 산만해집니다. 인내심이 부족해 모를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짜증을 내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아예 모르겠다며 내팽개쳐버립니다. 아이가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아이가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렇게 해답합니다. 자제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야 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자제력이 갖추어지면 아이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의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성장 환경을 정리해 방해 요소와 유혹을 줄여주세요. 자제력이 약한 아이는 주변 작은 것에도 쉽게 시선이 끌립니다. 아무리 자제력이 좋은 아이도 지속적인 유혹 앞에서는 버티기 힘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하루 일과표를 함께 작성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의 충동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아이가 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거부할 때 무작정 안 돼라고 제지만 하면 아이는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아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세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제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학습만 강요해 아이의 흥미를 잃게 하지 마세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마쳤다면 적절히 쉬고 즐길 수 있게 허용해 주세요.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아이의 자제력도 더욱 탄탄해집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고 부드러운 지도를 이어가세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제력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번에 변화를 바라며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다그치거나 때리고 욕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해 주세요. 체벌과 질책은 아이에게 반항심만 키울 뿐 자제력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꾸준히 알려주고 격려해 주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면 아이는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집중력과 자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양육은 느리지만 꾸준한 여성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답이 없고 매 순간 고민이 따르지만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양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용한 가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보에서 추천한 아이와 함께 읽을 만한 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화면 앞의 동년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태어나기 바쁘게 인터넷과 휴대폰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여 아이들의 동년은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때론 중독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하버드 의과대학 강사인 수잔 리가 쓴 이 책은 이러한 주제를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저자는 장기간 상업 환경이 어떻게 아이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고 하는데요. 많은 인터뷰, 조사 연구와 이론적 지지가 작품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전자제품과 정보기술이 어린이 성장 배후에 스며든 마케팅 전략과 상업적 논리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근본적으로 화면 앞에 동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이의 심신 발달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 나아가 이 곤경을 해결해 가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건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산해경 동화라는 책입니다. 상고시대의 기이한 책인 산해경은 신화 인문 지리서로 산천 지리의 외관으로 현실 세계와 신화의 시공간이 교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례없는 기백의 허우와 실이 어우러진 전방위적인 공간적 구성과 복잡하고 신비로운 상상력은 산해경을 재정립하는 데 무궁무진한 터전을 제공했습니다. 동화작가 조정의 산해경 동화는 아마도 아동문학 중에서 현재까지 산해경의 원형에 가장 근접하는 서술 방식일 것입니다. 산해경, 해경, 대환경을 동화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시 풀어내며 더 광활하고 만물을 포용하는 세계로 녹아들어 생명 최초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낭만적이고 눈부신 상상 속에서 이 책은 어린 독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과 원초적인 생명의 본성을 느끼고 터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음으로 대하라는 책입니다. 이는 작가 서위파의 장편 아동 소설 신작으로 어린 시절의 한강을 매개체로 하며 가족의 고향과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기업과 집단의 공감을 녹여내며 하나의 큰 강을 어린 시절 부모 세대와 생명의 본질을 비추는 정신적 거울이 되도록 합니다. 작품은 아이들의 시각을 출발점으로 삼고 백마, 검은소, 모래톱, 나루터 등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고 풍성한 시골 생활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순수함과 자연의 정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묵묵한 헌신과 시대의 흔적도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글로 풀어내며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세세한 부분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 독자들이 동년과 가족의 정을 이해하고 생명의 깊이를 감지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라는 책입니다. 장소만이 쓴 실기문화 작품인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는 섬서성의 한 시골 출신의 어머니가 청소부 경력을 통해 서툴지만 심수라는 이 큰 도시와 어울리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통해 저자는 이 도시에서 고령 청소부들의 생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계기를 빌어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 모습을 기록하는 동시에 자신의 잊혀졌던 과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청소부의 시점에서 본 심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녀가 다시 서로를 향한 가족 간의 공감 그리고 심수의 신세대 청년으로서 부모 세대와 고향에 대한 회고 등 여러 감정이 겹쳐져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눈처럼 산처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는 장천익이 창작한 단편 소설집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들려주는 현대 여성의 생존 곤경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녀기, 청년기에서 중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책은 각 인생 단계의 여성의 생존 현황에 대한 관찰로 충만되어 있으며 결혼 생활, 산후 우울증, 독립을 잃은 아픔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섬세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7명 여주인공의 인생 단면을 통해 릴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성장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음력설 수송기간 기차에서 독자 맞은편에 앉아있는 조용한 여학생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 독자와 어깨를 스치며 지나간 아기를 안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자일 수도 있으며 독자 집 이웃에 혼자 사는 이미 노년에 접어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인에게는 하나의 같은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는 이처럼 다르면서도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가공범은 일본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85년부터 40여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게이고가 작가로 활동한 기간과 같습니다. 장르 작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대문호에 발열에 오른 게이고가 미래 세대에게 독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살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한 범인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동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유명 정치인 도도와 전직 배우 에리코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이 방화로 인한 질식사가 아닌 교살로 밝혀지며 타살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에 지역 관할소와 일본 경시청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수사본부가 꾸려지지만 사건은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협박 편지가 도착하며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한편 사건을 맡은 고다이 형사는 뜻밖의 인물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아까 유령을 쫓는 것 같다고 하셨죠? 이 상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는 모양새라 허탈하다는 뜻으로 말이지. 그렇게 말하고 쓰이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 우리는 가공의 범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닐까. 가공의 범인, 물론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지만 화려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사람은 무슨 비밀을 끌어안고 있는 것일까요? 촘촘하고 치밀한 구성,
생동감 넘치는 인물 형상, 허를 찌르는 반전, 모두 개고의 커다란 강점이지만 독자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인간미가 흐르는 미스터리야말로 작가의 전매특허입니다. 작품 가공범에는 이 같은 매력이 더욱 잘 발휘됐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인 찾기가 골자인 미스터리 소설이지만 작가는 인간 본성의 다채로운 감정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변하는 시대, 복잡다단한 인간사, 거기에 얽힌 크고 작은 사건들과 저마다의 사연은 독자들에게 마음속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만년이 된 개고는 인간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갔습니다. 경제의 흥망성쇠, 세대 간의 갈등, 연인과 가족의 애정 등 전 세대가 겪었을 보통의 경험에 기반해 굵직한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소설의 본령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가공범을 발표하며 개고는 이 소재를 작품으로 쓸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작가 생활의 소회를 함축한 한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마침내 개고의 새로운 시리즈인 고다의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다의 형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동분서주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느낀 사소한 의심이 쌓여 마침내 사건이 품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집니다. 천재의 캐릭터나 기상천외한 범죄 없이도 여러 번 숨을 먹게 하는 개고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작품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때론 일상의 고단함에 지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고다이는 가장 평범한 것이 특별하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대변합니다. 이 작품은 자신을 잘 노출하지 않은 수수께끼에 쌓인 작가지만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변 이야기를 작품에 녹여내는 인간 히가시노 게이고의 매력이 소설가로서의 완숙함과 함께 빛나는 그의 새로운 대표작이 될 작품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진실과 허위에 대한 질문과 깊은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초반의 느린 전개도 불구하고 고다의 형사의 현실적 수사를 따라가며 예상치 못한 반전과 복선에 한편의 영화처럼 몰입하게 됩니다. 가공범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딱 들어맞다니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도저히 멈출 수 없다라는 독자들의 수많은 찬사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게이고는 아시아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로 굳건히 자리하며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자담양, 자담양 홍화육 도구 전추광 복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를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에 힘든 여러 가지 종합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경락은 폐 경락을 절대 홀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준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문제가 심폐열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심폐열이 심해서 그 구체 증상은 일단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구체 학설에 속합니다. 한계 리런체계에 속한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림상 주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잇습니다. 가래가 성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한 핵심은 기침을 잘 잇습니다.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지켜보세요. 본인도 지켜보세요. 기침을 잘 잇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성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칠하죠. 이런 건 모두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 증상 가운데 핵심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입의 냄새가 자기도 모르서 한 두 달, 석 달 그간에 집에 식구들 같이 해서 냄새 맡아보라면 아무런 냄새도 없는데 기침을 그렇게 대고 하던 게 기침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가래 뱉는 차수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기침을 기지 않는다는 분들이 한 두 개로 정도 견제한 분들은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의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는데요.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라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을 1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각의 한각은 한 달 반 좌우, 아홉 각의 세 각은 넉 달 동안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주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드케 헨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으로서 판매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실력

0: 놓고 설 수 있습니다. 배달 전화도 가능한데요.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32-5개 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오기 불편하거나 혹은 편리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전화번호를 332-5개 5번 연락하셔서 직접 앉아서 문전 배달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환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 심장병을 관리하면서 증상에서 많은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른 특점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정심한 그 고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저는 예전 50대 거의 가까워져가지고 예, 맥이 없어서 예, 저 그 저는 정심한을 먹는데 기존에는 좀 이렇게 승계람 이렇게 운동하면 얼어내리고 하면 숨이 계속 차고 예, 그리고 또 잠 잘 못 자고 예, 이게 그런데 이 전 정심환은 이제 한 3개월치 먹었는데 예, 효과가 좋습니다.
0: 이제 네, 50대가 네. 거의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성들이 네. 40대 말 50대 초가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올 때입니다. 이때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잘 관리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그 후는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예. 예. 예, 이거, 저는 4개월치로 한 개 요정 다 먹고 계속 먹어도 괜찮지.
0: 그렇죠. 예, 예.
2: 예. 예, 예. 예 이게 또 주문하려고 합니다.
0: 예,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인데 지금 정도에 자기 이미 두 번씩 복용해서 괜찮다면 차수를 조절하는 예. 방법을 하고 한 번이 20알 내지 25알 가운데서 20알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신경 세겨서 신장에 두달을 두개 넣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또다시 가슴을 키우고 숨을 찾는데 지금은 가슴 키우자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은 게 이전은 정상을 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아, 그럼요.
3: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지금 아프지 않고
0: 예.
3: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게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예.
3: 괜히 이렇게 해봐서 오니까 예, 오늘 배달받아 더 쓰다 그랬네요.
0: 예, 배달 전화번호 332-5개 5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어쩐지 승진 1년 작년에 좀 잘 됐어요.
0: 아, 그래요. 예.
4: 많은 면은 내가 좀 효과 많아요.
0: 그래요.
4: 예. 이래서 냄새 나던 이거 어떤 냄새 나던
0: 냄새 나던 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4: 완전히 없어졌어요.
0: 아 예.
4: 이건 없어진 적 없어요.
0: 없어져. 예.
4: 그리고 밥 잘 먹고 안에 설거를 안에 네다섯 번 갔다 왔어요.
0: 예. 심장 약하면 네. 컴파치 하고 컴파치 하면 심장 약해지고 예. 그게 호상 영향 주는 기관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극상한 거 세 번 한 거 두 번 가면 돼요.
0: 정상입니다. 정상 예, 너무 정상.
4: 잠도 잘하고 예.
0: 예.
4: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내일이나 그 나 이 약 오늘도 사자고 그래.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시게 되면 확실한 효과성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특점이 있어서
4: 네, 부작용이 없어요.
0: 예, 그렇죠. 예. 이미 1년 한 차 그렇게 견제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부작용이 없다는 거 확신하게 되었지.
4: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아무것도 저번에 좀 어제 바카라 소나카 그래 어제 15일부터가 두 번씩 먹은 게 지금 그 정도.
0: 또 눌렀죠. 예.
4: 거의 다 없어졌어요.
0: 예, 이 봄 잡아서는 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또 다시 발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봄엔 특히 가강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4: 예, 지금 하루에 두 번씩 먹어요.
0: 아, 잘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죠.
4: 예, 예.
0: 하시오.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병이 핵심으로 놓고 말하면 부정맥,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심근이라 하죠. 이 몇 가지를 모두어서 심장병 핵심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가 보통

0: 영허 범위는 1분의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90차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좀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면서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1분에, 너무 빨리 떼서 1분에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부성맥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 심장을 왼쪽 앞가슴에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왼쪽 앞가슴에 아프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작아진다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 앞가슴에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걸까지 아파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심장병이고 다른 문제인가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자가 진단 가운데서는 이거 심장병하고 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제 몇 가지 후에 이런 상술한 증상들은 협심증, 신조통의 일종,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행으로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내 들어보게 되면 내 소음 주먹만한 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거기에는 판막까지 포함해서 심장 근육은 비교적 눈으로 보는 그 주먹만한 그 크기뿐만 아니라 판막을 포함해서 누가 이 전반 심장 근육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합니다. 근데 이 심장 근육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관상동맥이 일단 막히게 되면, 어느 정도 막히면 벌써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중도로 그 이상으로 막혀야만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중도로 막힌 경우는 관상동맥이 100분제 40 내지 70 막혔을 때를 말합니다. 제일 낮아서 100분제 40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증상으로 난 가슴 침침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내 나이에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인정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제일 낮아서 40% 거의 절반인 40% 그 이상 40 내지 70 이 정도 막혔을 때고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 90%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70 이상 90% 좌우 100%라는 거는 절대 이것은 뭐 주저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100% 막힌 경우는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 막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이 카이슝하지 않으면, 따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그 이식을 해야 되지 심장 이 앞 가슴을 해치고. 그런데 보통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히신 경우를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 막혔을 경우에는 보수료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료법으로 하게 되면 약물요법으로 하는 건데,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죠. 번지품 처음은 청심하는 부신몽약 유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몽약에 속하는 약힘이 좋고 희귀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초원에서의 이 약재들은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초원이라면 망망초원에서 충분하게 양광을 흡수하고, 그리고 기후조건이 저기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그 위도가 높고 이런 데서 자란 이런 약초로서 조성된 성분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제가는 몇 가지 보조제품 있죠. 이 보조제품은 40대 중후반부터 제일 늦어서 50대, 50 미국 발전한 나라에서는 이 몇 가지 제품 50 플러스라고 쓰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50세 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몇 가지 약품은 기본으로서 매일 견지하는 보건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네,
2: 그 심장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전화기 닫지 못하고.
0: 아, 심장으로 인해서 저녁에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이게 직접 심장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다 100% 심장병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는 분들이 밤잠을 자기 힘들어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에 있는 분들은 심율이 좀 빠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2: 그건 잘 모르겠어요.
0: 예. 혈압을 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
2: 심장이 뛰는 거 거의 만져서 가슴을 만져서 잘 알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런 거 하셔. 혈압 잴 때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혈압계를 사셔.
2: 좋은 점심 먹으면 어떻습니까?
0: 좋은 점심은 지금 예시가 어느 정도 계세요? 40, 50 어느 됩니까? 60 어느 대?
2: 50몇이 같았대.
0: 예, 50대에. 그러게 되면 이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대학방에 가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다음은, 예, 세곽쌈에 한각을 드리게 되어있으면 제가 생각한 데는 당전에 그 나이게 되면 50대 초반, 특히 남성들이라면 50대 초반에 꼭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건강에 상당한 이상을 초래하는 거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나이게 되면 바로 심장병, 지금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기 시작하는 그때에 속합니다. 이때에 되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다만 한각이라도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곽쌈은 한각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복용하면 많이 알릴 겁니다. 잠도 잘 오고.
2: 몸이 아이도 와서 내려가기 힘든데 이거 배달해 줄 수 있습니까?
0: 배달 전화번호 있습니다. 33-5번입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면 안된다.
0: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3: 예, 나는 예, 저기 심장에 넣지 못해서 저녁이기 다음에 이 약 쓰기 전에 저녁이기 다음에 몇 번씩 깨어났다.
0: 아, 잠자기 힘들어졌다.
3: 예, 예. 예. 그래서 이거 쓴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나는 심장에 좋지 못해. 예, 저 가슴이 아프고 뒷잔더니 개우고 예. 이러던 것도 많이 나왔고
0: 예.
3: 심율이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정사로 80이 되었습니다.
0: 아, 예, 100이 넘던 예. 게 80 됐으면 너무 좋은 효과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내가 이 정집을 사는데 저기 정집에 올라갈 적에도 이 약 쓰기 전에는 몇 번씩 쇠했어요.
0: 아, 예, 숨이 찼어. 예.
3: 예. 근데 이거 쓴다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럼요.
3: 어전 녹달 예.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예. 시간적인 너무 엄격한 국가성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는 게 아주 필요할 겁니다. 열심히 잘 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천 정신만 좀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예, 뭐, 기분 좋습니다.
0: 아,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 숨이 차서 오고도 꼼짝 못했습니다.
0: 아, 예.
4: 예, 그리고 예,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냥 골이 아프지, 골이 무겁지, 그도 정신 없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혈압이 정살로인데 그래도 아침에 혈압 깨서 댕기면 130도 되나 마나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0: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4: 예, 너무 용도, 예, 예,
0: 리상적인 용도. 혈압입니다. 리상적인 예. 정상일 뿐만 아니라 리상적인 혈압으로 돌아왔습니다.
4: 네, 예, 용도였습니다. 예. 필요 없으니 지금 밥도 용살 먹습니다.
0: 그렇죠.
4: 예, 소화에 대해서 흥 힘이 들었는데 밥도 잘 먹고 또 이 입에서 흥 냄새식이 납니다.
0: 예, 그렇죠.
4: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많이 나고 숨이 차는 거는 용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내 바깥으로 못 나갔습니다.
0: 숨이 차서?
4: 예,
0: 계단 내리시기 힘들어. 예,
4: 예. 예, 계단을 내려가다가 서로 후들거려서 예, 자꾸 떨기 나서
0: 예.
4: 그리고 구부러서 너희 발이고 서이고 다 끌려가지고
0: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4: 예. 예. 그래서 미래에 팔에 사는

0: 무슨 뭐 바깥으로 못 나가던 게 지금은 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야죠.
0: 예. 네, 나가서 주저러도 걸어 댕기고, 예. 오전 활동도 잘 합니다, 지금.
1: 예, 예.
0: 예, 용,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렇게

0: 주시죠.
1: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움직이면 숨이 차고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즉 심혈이 고르지 않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혈압이 높아서 이제 왜 어느 분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고혈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 심장 功能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면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한다는 것은 모든 심장으로 통하는 이 동맥 혈이 혈관이 충분하게 수축이완 정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서 뇌 혈전으로 되면서 동맥경화를 형성할 수 있는데 100분제 92 심장병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이 해결되게 되면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거나 너무 뚱뚱하거나 이러한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쭉 하면 뭐 숨이 차고 하품이 많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품이 적어지고 어깨가 견점처럼 뜸뜸 아프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 공능에 이상이 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가? 심장하고 소화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시는 방법으로서 전반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모든 순환장애를 포함해서 힘있게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자며 음식을 제대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공능의 약화가 직접 위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을 아침에 내가 10시 반 자, 7시 반 자에 위에다 담았다면 그게 온 하루 동안 위에 담긴 데리 있으니까 부딪히고 억지로 위에다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또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서 소변 차수가 작고 소변에 늘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심장에서 콩팥에 들어가는 혈액량은 1분의 2 근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피가 제대로 들어가서 거기 뇌가 돼서 좋은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고 노폐물이 노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었는데 이 공능이 심장 공능이 약화로 콩팥 공능이 약화, 콩팥 공능이 약화가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부르게 허상 연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분이 말씀 주시다시피 밤중에 몇 번씩 일어나 5~6번 화장실 나들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잠은 풀치게 되고 이튿날에 점점 면역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흐리고 혈압은 올라가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총체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심장 관리가 여러 가지 장기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원래는 이리적으로 자꾸 소화되지 않으니까 위에다 인위적으로 힘줘서 강트림을 하게 돼 있고 입금에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고 치아통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던 분들도 보온 제품을 드시면서 해결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발목 그 아래를 해내서 우리말로 말하는 장단지를 한 듯이 어떻게 그 짝을 해서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서 올라오고 근육경련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강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다리를 그 고동맥에 꾸구터 그 상해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는 전반 검사를 하고 나서 꼭 수혈하라 합니다. 뭐 때문에 당신이

0: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되는데 혈액이 모자란다고 이래서 수혈하라 하게 되는데 적기는 그때는 되지만 해도 장기적인 방법 가운데는 칭단바이 도타, 청단백 도타이라는 거 함께 쓰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0: 원충민이 주서성을 사장으로 삼자 주서성은 혁명사장이 되었다. 곧 주서성은 딸을 원충민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 사돈을 맺었다. 뒷이어 원충민은 사람을 보내 무한정부와 손을 잡았고 정식으로 주서성을 25군 군장 겸 귀주성 추석으로 임명했다. 왕가렬도 부군장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호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3년 뒤 주서성은 장계석이 보낸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순서대로라면 왕가렬이 귀주성 추석과 군장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다. 그런데 의형제 가운데 모광상이 그 자리를 발빠르게 가로챘다. 왕가렬은 분통이 터졌지만은 별 수가 없었다. 몇 해 뒤 그는 명령을 받들고 남경에 가서 국민당 대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때 고위급 관리 한 사람이 요새 모광상이 아래오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으니 왕가를 들어 그 자리를 맡는 것이 어떻겠냐고 운을 뗐다. 왕가래는 귀가 솔깃하여 한껏 재주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앞가림도 없이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위원장 앞에서 마음써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맹세를 했다. 왕가렬이 귀향으로 돌아와 보니 신문에는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식이 실려져 있었다. 왕가렬이 귀조의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흠은 누구에게나 있었다. 의사가 제병을 못 고치는 격이랄까. 왕가렬은 중대한 문제, 특히 자신의 성패가 달린 결정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는 항상 머뭇거리었다.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면 언제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신기하게도 세상에는 분명 전생 배필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관리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벼슬아치 일을 숱하게 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터인지라 거래를 할 때 거침이 없었다. 더욱이 예책도 꽤 읽은 탓에 권력을 움직이어 구멍수를 보는 재간이 기가 막히었다. 왕가렬이 큰일을 하는데 현명하게 내조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 기난 고비에 집이 없다고 하니
1: 마님이 왜 아직도 오지 않겠냐?
0: 그는 저택 앞을 서성거리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소리를 질렀다. 마님께서 이번 밤만 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호위병이 웃으며 대꾸를 했다. 이번 밤? 그는 못마땅하여 곧장 수의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1: 적분이요?
0: 왕가렬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1: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거요? 응?
0: 간다고 했잖아요. 아내는 불쾌감이 력연한 투로 되물었다. 이제 막 놀기 시작했는데 불이라도 난 것처럼 왜 이래요? 이란, 오늘은 그에게 중대한 일을 자문해야 하는데 이런 불유쾌한 분위기를 만들다니.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다.
1: 죽분이 화내지 말고 듣소. 오늘 정말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러고, 그러니 어서 빨리.
0: 왕가렬은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저택 앞을 거닐기 시작했다. 의논할 사람이 늦는다며 그동안 혼자 생각을 하면서 헝클어진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만 같았다. 귀주에 들어온 주왕홍구를 막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쉽게 판단이 섰다. 주왕홍군이 오기 전에 선봉대로 임필씨와 소극, 왕진이 이끄는 육군단이 이미 지난 10월 귀주에 들어왔다. 그때 왕가렬은 부대를 거느리고 그들과 싸우면서 실컷 쓴맛을 부었던 것이다. 8, 9천 명쯤 되는 그 부대도 막아내기가 아주 껄끄러웠는데 지금 주황홍군 4만에서 5만 명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게다가 귀주에서는 내란이 일어나 두 해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얼마 전에야 끝이 났다. 유국제가 반강을 따라 늘어선 8개 지역을 다스리고 후지담이 적수, 인회, 습소동 현을, 장제진은 정안하 연안에 있는 여러 현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들이 모두 왕가래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가 진짜 지휘할 수 있는 군대는 4-2개, 5개로 다 합해야 15개 탄이었다. 이 병력으로 어찌 주황홍군을 막아낸단 말인가? 이제껏 고생스럽게 다스려오던 귀조 땅을 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이 준 것처럼 홍군을 막아내는 일보다 장계석을 조심하는 일이 더 까다로웠다. 장위원장의 주황군이 홍군을 뒤쫓아 귀주로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주황군이 귀주에 들어오는 날이 왕가래리 망하는 날이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 어찌나 날카롭고 정확한지 속이 다 서늘해놨다. 더구나 왕가래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옛일마저 있었다. 재작년 그는 장계석이 귀주에 침 흘린다는 것을 알고 전전긍긍을 하다가 서로 도움이 될까 해서 광서의 리종인 백송희, 광동의 진재당과 손을 잡고 반장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만 이 1급 비밀자료를 진재당의 수하인 연한모가 빼돌려 장계석한테 척 갖다 바친 것이다. 장계석이 어찌 이 일을 잊겠는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 오늘 새삼스레 떠올랐다.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왕가래는 불에 댄 듯 벌레 물린 듯 속이 따끔거리었다. 문 밖에서 빵빵 경적 소리가 울렸다. 호위병이 재빨리 나가 문을 열었다. 왕가래의 아내가

0: 몸에 꼭 맞는 중국식 검은 원피스를 입고 문으로 사뿐 들어섰다. 원피스 앞서편은 모란 꽃이 수놓여 귀티가 흘렀다. 왕가렐의 아내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걸음걸이나 눈매,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장군의 아내다운 도구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앞편 때문에 얼굴이 벌써 노릇구레한 빛이 돌아 그걸 감추느라 화장이 무척 두터웠다. 그녀는 아까 남편의 재촉이 어지간히 못마땅했는지 왕가렐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또각또각 구두소리만 길게 폭도를 울렸다. 왕가렐은 머쓱해서 뒤따라 들어섰다. 그는 팽팽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얼른 뒤따라오는 호위병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1: 마나님이 먼저 쉬실 수 있게 담배 등잔을 켜라. 넷.
0: 호위병은 박달나무를 깎아 만든 자줏빛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뛰어갔다. 그러고는 반짝반짝 연이 나게 닦은 담배 등잔에 불을 날았다. 화가 좀 풀렸는지 왕가렐의 아내는 담배 등잔 곁에 가서 누웠다. 왕가렐도 곁에 얼굴을 마주하고 누웠다. 피우기 좋게끔 담뱃대를 들고 몇 모금 빨아주려 하자 아내는 획 가로채며 벌통해서 말했다.
2: 누가 빨아달래요?
0: 그는 좀 누렇게 된 손가락으로 익숙하게 담뱃대를 눌렀다. 그리고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취 담배통에서 앞편 동이를 꺼내 요리 등에 대우기 시작을 했다.
2: 무슨 중년일이길래 그렇게 급하게 날 찾았어요?
0: 딱딱한 분위기가 풀린 듯하자 왕가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아, 저기 홍군이 왔소.
2: 홍군이라면 진작에 오지 않았어요?
1: 아니, 그건 소국과 왕진이 이끄는 부대지. 이번에는 주덕과 모태동이 거느린 주왕홍군이 5만에서 6만 명이나 온다니까.
0: 담뱃대가 불 위에서 잠깐 돌더니 한참 멎어 있었다. 그러더니 가느다란 손이 다시 재치있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 그럼 목숨 걸고 싸우는 수밖에 더 있나요?
0: 왕가렐의 아내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2: 그 사람들 오면은 우리 살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1: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호되게 총치는 수밖에 없지.
0: 왕가렐은 조심스레 아내의 눈치를 살피었다.
1: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소. 친구들이 그러는데 장계석의 조항군이 뒤따라 들어와서 일석이조를 노릴 확률이 크다는걸.
2: 뭐라고요? 일석이조라니?
1: 말하자면 이참에 공산당만 지는 게 아니라 나도 없애버린다는 거지.
0: 불에 땅콩만한 갈색 담배 거품이 일다가 다시 꺼져버리었다.
2: 그래요. 그럴 가능성도 많지요.
0: 그녀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설마 장계석이 그렇게까지. 왕가렐은 기어드는 소리로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었다.
2: 설마라니요?
1: 뭐 한때는 장계석도 나를 푹 좋아했으니까.
0: 귀조성 주석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모광상이 아니라 왕가렐이라고 했지. 또 그동안 아래오로 우리가 보낸 물건이 좀 많소?
2: 여보,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0: 아내가 웃으며 대꾸했다. 당신이 추진한 반장 동맹을 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역한무가 팔아먹지 않았어요? 그걸 장계석이 잊을 리가 있을까요? 왕가렐은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시려다가 불에 댄 듯 손을 움츠려뜨리었다. 넙죽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하다.
1: 그럼 나도 이제는 끝장이군.
0: 그는 금붕어처럼 눈을 슴뻑거리며 울먹거리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방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아내가 고운 미간을 몇 번 찌푸리며 천장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담배

0: 통해서 금이며 옥이 마디마디에 박혀 화려하기를 이를 데 없는 담뱃대를 꺼내들었다. 그는 앞편 거품을 담배꼭지에 꽉 끼우고는 등불에 대고 꾸르륵 꾸르륵 빨아댔다. 그러더니 담뱃대를 담배 쟁반에 던지고는 물을 한 모금 마시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왕가렐의 아내는 정신이 나는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을 반짝이며 남편에게 말했다. 방법이라니. 왕가렐도 눈이 반짝였다. 장계석을 찾아가야겠어요. 그네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있게 말했다. 오해는 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잖아요. 장계석을 찾아가다니. 왕가렐은 망설이다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간단 말이지? 누구라니요? 당연히 저지요. 왕가렐은 배장 시절부터 옆자리를 지켜온 아내를 무언간에 쳐다보았다. 사랑인지 감격인지 탄복인지 아니면 이 감정들이 한테 어우러져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아내를 꼭 껴안아주고 싶었다. 마침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호위병이 들어섰다. 백사장과 혁사장이 아래층에서 기다린다고 하였다.
1: 어허, 어서, 어서 모셔오게.
0: 왕가렐이 들떠서 말했다. 두 사장은 모두 왕가렐이 뽑아 쓴 신복이자 가까운 친구였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일러서 왕가렐의 손발이라고 하였다. 왕가렐이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15개 탄이 바로 이 두 사장이 이끄는 부대였다. 백사장은 왕가렐과는 의형제 사이로서 허옇고 멀숙한 얼굴에 키가 크고 제법 영리한 사람이었다. 고등군사학교를 나온 사람인지라 왕가렐의 진앙이나 다름이 없었다. 혁사장은 작달막한 키에 분도분한 얼굴인데다가 배가 쑥 나와 막대먹은 사람처럼 보이었다. 군인 출신으로 백사장처럼 총명하지는 않았지만 왕가렐한테는 더없이 충성스럽고 고분고분하였다. 소문에는 왕가렐과 먼 친척벌이라고 했다. 이윽고 두 사장이 방으로 들어왔다. 왕가렐과 아내가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두 사장이 말리하다.
1: 가만히 누워 계십시오. 우리가 남입니까?
2: 예, 형수님, 그냥 누워서 피우세요.
0: 두 사람은 스스럼 없이 등나무 의자를 침대 가까이에 당겨다 앉았다.
1: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0: 백사장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1: 형님이나 우리나 이번에 까딱 잘못하면은 목숨이고 뭐고 다 날아갈 수 있어요.
0: 왕가렐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다.
1: 지금 공산군도 주한군도 우리 귀주로 오려고 합니다. 마치 앞에서는 늑대가 달려들고 뒤에서는 호랑이가 쫓아오는 격이죠. 모두 우리가 여태 쌓아놓은 걸 빼앗으러 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활한 장계석을 경계하자면에 나온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0: 왕가렐은 잇따라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두 손을 벌리며 한숨을 쉬었다.
1: 아, 그렇기는 해도 어쩔 수가 없잖아. 주한군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오겠다고 하니 막을 수는 없지만은 조심은 해야지요.
0: 백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주한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찔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주한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렐은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1: 저도
2: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사에서 괴조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장편소설 대장정 1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젊은 시절은 인생의 항로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청춘의 고뇌이기도 한데요. 시대에 따라서 그 고뇌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의 의미나 삶의 가치, 그리고 또 꿈의 시련을 두고 가지게 되는 고뇌나 방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춘들을 울리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에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안 되는 사회 초년생인 젊은이들의 고민을 헤아려보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먼저 임호연 씨의 수필 거리의 철학자를 감상해보겠습니다. 거리의 철학자 임호연. 그 버스 정류장에는 몇 년째 구두대학 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구두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언제나 곱추 아저씨가 열심히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긴 종식이가 처음 이 구두 병원에 들른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종식이는 한쪽만 달아버린 구두 밑창을 갈기 위해서 구두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온 아가씨가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종식이가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구두 밑창 좀 갈아주세요. 네, 그러죠. 좀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종식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수선비는 얼만가요?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37분쯤 걸리고 요금은 30원입니다. 지금이 7시 17분이니까 정확히 7시 50분에 끝나겠네요. 정식이는 좀 놀랐습니다. 3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닌 37분이라니. 37분이라고요? 왜요? 못 믿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구두 고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척하면 삼천리죠. 알았어요. 종식이는 먼저 온 아가씨 옆에 앉아 아저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니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저씨는 구두 고치는 모든 기기를 불편한 자기 몸에 맞춰 개조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구두 뒤쪽을 가는 회전 숫돌은 왼쪽 발 앞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나오게 돼 있었고, 못을 박을 때 필요한 쇠받침대는 오른쪽 페달을 밟으면 몸 앞으로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도 끈이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사포가 내려오고,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접착제가 담긴 통이 내려오며, 어떤 끈을 잡아 당기면은 도구가 내려오게 돼 있었습니다. 종식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아이디어가 생겼죠.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연장들을 고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발명이죠.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뭐 어디 알아줘야만 맛인가요? 내가 즐겁고 편하면 되는 거죠. 종식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저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워야 손님들도 즐거워하시죠. 종식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쨌든 대학 졸업 후에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은 조그만 여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난 내 일에 만족을 합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었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졸업반 때 열심히 입사 원서를 냈지만은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식이는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불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월급도 별로 많지 않았고 언제나 귀찮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쏟아지는 짜증나는 문의전화, 끝도 없는 서류 처리, 출발 하루 전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 남의 여권 수백 장을 들고 대사원 앞에 줄을 서야 할 때 느껴지는 자괴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동료들, 이런 것들을 돌리니 종식이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구두닦이 아저씨에게는 또 다른 신기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저씨는 일을 하면서 계속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렸습니다. 가끔씩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고 머리를 지휘자처럼 흔들기도 했습니다. 구두 닦는 아저씨와 모차르트를 도울 일이 도무지 안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래식 좋아서요? 왜 내가 클래식 들으니까 이상해요? 당황한 종식이가 얼버무렸습니다. 아,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저씨의 풍자적인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클래식은 가사가 없어서 좋아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면 자꾸 옛 사연도 떠오르게 되고, 노래 가사가 다 내 이야기 같고, 그런데 클래식은 가사가 없으니까 곡만 음미할 수 있잖아요. 종식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건 그렇나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의 왼편에는 시집 한 권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시도 읽으시네요. 종식이가 눈이 동그래서 자꾸 물어보자 아저씨는 마치 동생에게 이야기하듯이 말을 슬슬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좋아하지. 소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해.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헤어지기도 만들고. 하지만 시는 단 한마디로 많은 걸 전해주잖아. 이쯤하자 종식이는 자기도 모르게 스승 한 명과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보세요? 왜? 자네도 이거 하려고 그러나? 응? 이것도 기업이야. 구두 잘 닦고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면 돈 버는 거고, 구두 못 닦고 불친절하면 돈 못 버는 거지 뭐.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은

0: 무언가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종세기는 한 번도 여행사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한 번 더 전화를 하고 한 번 더 뛰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대충 일을 하고 오히려 밤늦게 소주잔을 기울이며 회사나 상사를 욕하는 데 더 열심히였습니다. 생각하세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공평하고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거지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게 내가 이미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평할 수 있겠어?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면서도 아저씨 손은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낡은 뒤축을 뜯어내고 사포질을 한 다음 새로 붙일 밑창에 접착제를 바르고 불에 달구는 모든 과정이 아저씨의 구두약 묻은 손에 의해 차근차근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직장 다니고 있나?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작은 여행사에 다니고 있어요. 재미있나? 재미있기는요. 죽지 못해 다니는 거죠. 그럼 죽기 아니면 다니긴 해? 응? 아, 그렇게 되나요? 죽는 것과 바꿀 정도로 선택했으면 열심히 다녀야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더 큰 물로 가는 거야. 열심히 안 사는 것도 버릇되는 거라네. 버릇이라뇨?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하지. 지금은 열심히 살지 않지만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한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모든 곳에서도 열심히 살지 못해. 버릇이 들었기 때문이야.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죠? 이보게 내가 이 자리에서 구두를 닦은 지 20년이 넘었어. 이 버스 정류장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여기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변화가 느껴지거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구별이 되지. 응? 하여튼 전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내일 옮기더라도 오늘까지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네. 생각도 하면은 안 되나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자네 생각을 모를 것 같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달라지면은 금방 눈치를 채거든. 아마 자네 직장 상사들은 자네를 보면서 그럴 거야. 저놈 곧 그만둘 놈이라고. 그런데 자네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겠나? 응? 정식이는 뭔가 깨달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말이야. 동료든 상사든 거래처 직원이든 고객이든 언젠가는 다 자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야. 무슨 증인이죠? 세상은 좁네. 우연이라도 자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자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거거든. 두렵지 않나? 좀... 걱정은 되네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마음은 고쳐먹어. 잘 안 돼요. 일단 아침에 소풍 가는 것처럼 기분 좋게 일어나서 나가고 어차피 할 일을 웃으면서 일을 해봐. 머릿속에 자꾸만 쥐꼬리만한 월급 액수가 떠오르면 지워버리고 월급쟁이 월급 다 거기에서 거기야. 조금 더 받는다고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기껏 차이가 나봐야 소형차와 중형차 차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인상 좀 펴고 다니게. 젊은 사람이 자, 다 됐어. 이거 받아. 아저씨가 어느새 수술한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순간 종식이는 시계를 올려다 봤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작자는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초년생인 주인공과 구두를 수선하는 곱초 아저씨의 대화를 통해 사회의 첫 발을 들여놓은 젊은이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으며 보잘것없는 일터에서도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구두 수선공 아저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크고 광활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이 광활한 대학에서 단련해 곤란을 이겨내고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어 남이 씨의 수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를 감상하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남이. 네, 구멍탄. 북경에도 구멍탄이 있었습니까? 전

속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사무실 젊은 동료의 놀라움에 찬 소리라. 북경에서 30여 년 살아오는 동안 구멍탄만 8년 가까이 떼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내가 듣기에 그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경탄이어서 일순간 어기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지만 또한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반증으로도 되기에 일단 웃음으로 넘기고 내 추억의 메모리에서 구멍탄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냈다. 누구와 더불어 지난 날을 이야기하랴. 북경에서 1980년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창고를 개수해 만든 조그마한 뜰창문이 달린 단칸방에서 구멍탄을 떼던 아련한 추억이 되살아난다. 신혼 초 구멍탄불이 자주 꺼져서 이튿날 출근해서 한 사무실 선생님들께 하소연할라 치면 그거 요령을 장악하면 차차 될게요 라고 하면서 구멍탄 떼는 요령을 알려주곤 하셨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제일 싫은 것이 추운 새벽에 잠자리에서 억지로 일어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집게로 새 구멍탄을 집어다 갈아야 하는 일이었다. 두 말 할 것 없이 이는 주로 남편 담당이었는데 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석탄불이 빨갛게 살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꺼져 있으면 추운 대로 꼭 참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새 구멍탄을 들고 이웃집에 가서 빨갛게 달아있는 구멍탄을 바꿔다가 다시 불을 살구는데 그 불길이 쉽게 올라오지 않아서 아침밥을 해먹으려면 한겨시나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이웃 간에 오가는 인정이 있어서 많은 위안이 됐다. 아들애가 태어난 뒤 구멍탄 부루에 우유를 올려놓고 끓이는데 불길은 올라오지 않지. 아이는 배고프다고 보채지. 급한 마음에 숟가락으로 우유를 저으며 우유야 우유야 빨리 끓어라 우리 아기 맘마 빨리 끓어라 라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며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어렵게 키운 아들이 어느덧 장성에 장가까지 갔으니 격세지감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리라. 그때 우리 사는 창고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2층 집에서 화려한 선율의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집에 손님들을 청한 듯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보다 더 부러운 귀족 생활이 또 없었다. 아들애가 한 살이 됐을 무렵의 어느 휴일날 참대로 겨울은 유모차에 아들애를 태우고 산책을 나갔다가 부식물 상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유모차 안에 서 있던 녀석이 어느 결에 매대 위에 있는 앉은뱅이 저울을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저울이 땅바닥에 떨어지며 저울 가름대가 절반으로 동강나는 이외의 일이 발생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당황해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영업원이 당장 저울을 배상하라고 잡아댄다. 그래도 사정을 봐줘서 절반값만 내라는데 그게 자그만치 그때의 반달로임과 맞먹는 30원이었던 것이다. 때는 한창 아이 키울 때라 가꾸지 않은 내 행색이 초라했던지 나를 녀석의 본모쯤으로 알고 가서 빨리 주인을 데려오란다. 기가 막혔지만 그런 억울한 상황 같은 건 모두 생략한 채 남편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입을 하 벌린 채 천정만 쳐다본다. 월말이라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지고 세 달 로임이 나오려면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어디 가서 그 돈을 구한다. 그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가슴에 맞춰오는데 기억을 더듬으니 남편이 선배 동료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한 후 어렵사리 남의 돈을 구워다 저울값을 갚았던 것 같다. 가을이면 겨우내 뗄 구멍탄을 사서 바람벽에 차곡차곡 쌓아놓느라 얼굴에 석탄 검댕이가 묻은 줄도 모르고 환하게 웃음 짓던 남편 얼굴과 김장용 배추를 쌓아놓고 김장을 한다고 분조스레

먹고 입는 것 때문에 고뇌하던 우리를 이제 물질의 풍요 앞에 세워놓은 것이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구멍탄 얘기가 사라진 듯 했던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될 줄 몰랐다. 선배님들이 쩍하면 옛날 얘기를 꺼낼 때면 고리타분한 얘기를 또 꺼낸다고 속으로 웃었는데 내가 이제는 젊은이들과 더불어 지난 날에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는 한편 고태스러워 보이기는 하겠지만 엉뚱발랄한 매력을 풍기며 톡톡 튀는 젊은이들과 어울려 지난 옛 일을 얘기하는 멋 또한 좋다. 지금의 젊은이들과 마주하고 그때 나에게 있어 문학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등으로 얘기를 할라치면 여러 코드들이 들어맞지 않아서 키득키득 웃으며 리해불가라는 표정을 짓는 그들이 역시 이해불가지만 그래도 그들과 마주하고 지적 대화를 나누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그들의 지식 축정량에 한 번 놀라고 솔직함에 당돌함에 두 번 놀라면서 신선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세대들에게 내가 늘 가졌던 잣대는 지금의 젊은 애들은 참 라고 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우세대들이 우리한테 가졌었던 바로 그 잣대이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뇌와 방황을 털어놓을 때면 속으로 고까진 일로 무슨 우리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심리를 가지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준 적 없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제대로 보듬어 준 적이 없다. 내 젊은 시절 사느라 정신없이 돌아치면서 고뇌만이 아픈 것이고 구멍탄을 사들이는 것 같이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는 물질의 풍요 시대에 사는 요즘 청년들의 고뇌는 고뇌도 아니라고 간주했었다. 한편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세대보다 훨씬 살기 힘들었던 100여 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고뇌와 방황인들 어찌 적었으랴. 재직에 가난할지라도 피를 팔아서 책을 사보겠다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에 기가 차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 절실함이 쉽게 피부에 닿지 않듯이 현대 젊은이들의 정신적 고뇌와 방황 역시 피부로 다가오지 않기는 매일반이었다. 몇 년간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가르치면서 각계각층 젊은이들의 글을 만나 그들의 영혼 심처에 깊숙이 들어가 볼 기회가 많아지게 됐다. 높은 학력을 쌓고 한껏 부푼 기대를 안고 사회의 발을 들여놨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높은 현실의 병만치나 그들의 고뇌와 방황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연장 잔호라고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옛날에 비해서 살기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해졌는데 인간의 고뇌는 왜 줄어들 줄 모르고 갈수록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일까? 다시금 인간의 정신적 초고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단순한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된다. 결국 청춘의 고뇌란 시대에 따라 그 고뇌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인생의 의미나 삶의 가치 그리고 꿈의 실현을 두고 가지게 되는 고뇌나 방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청춘들을 울리고 아프게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다. 그러고 보면 글을 쓰는 과정은 정직하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 글을 쓰면서 자기의 고뇌와 방황을 털어놓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사유의 뜻을 정리하는 과정에 어느덧 혼란스럽던 것들이 가닥이 잡히면서 상처들이 치유된다는 그네들은 말한다. 그래서 글쓰기는 힐링이 되는 과정이라고 기뻐하는 그네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서른쯤에라는 노래가 앳된 목소리를 타고 절절하게 울린다. 멀어져가는 것이 어찌 청춘뿐이랴. 이른바 꽃중년도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훌쩍 가버리는 것임을 가고 나면 상실의

아픔과 함께 후회가 남고 동탄이 남는다는 것을 지나온 사람은 다 알리라. 한편 나이를 먹어가며 잃은 것도 많지만 얻는 것 또한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스런 편견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며 이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눈을 타락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분복으로 삼고 그들의 고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토로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작은 일상에 별치 않은 것을 두고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한바탕 열변을 토하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기도 하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는 안도현의 시가 허를 찌르는 겨울밤이다. 아직도 철이 덜 든 채 서른쯤에 머물고 싶어하는 어느 50대 안악의 하루가 또 멀어져 간다.

네, 작자는 그래서 어려웠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억하면서 지금은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젊은이들의 또 다른 고민과 방황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황을 이해하고 자신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은이들과 어울리면서 젊게 살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청춘 시절이어서 고민하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관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자신의 추구를 향해 청춘을 불태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경희 작사, 방동글 작곡의 지혜란 가수가 부른 향기의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하얀 구름처럼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맑고 순수한 마음을 하얀 구름에 비유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가장 단순한 풍경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 마을을 감싸는 아침 안개,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 그것이 바로 시골의 전경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소연 가수가 부른 시골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죽을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0: 용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단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기 가격 498원이고요. 8과를 사시면 7과를 더 드리고 15과를 사시면 15과를 더 드리면서 홍남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과기 가격 598원이고요. 6과를 사시면 4과를 더 드리고 12과를 사시면 12과를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기 가격 698원이고요. 5과를 사시면 3과를 더 드리고 10과를 사시면 10과를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과기를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역할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이 며칠 남지 않은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98원인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는 특수한 우대 활동의 초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498원에 15가게 되며 200원 남짓하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은 홍남강 치료의 길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남강 치료의 길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시신이로 건파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으뜸으로 가는 좋은 제품이다 하는 뜻인데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2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열흘 더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각에 698원인데 10각에 10각 무료로 줍니다.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홍남강 치료의 길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한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홍남강 치료의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남강 치료의기는 아주 그 효과성이 특수하면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치료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을 통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제품은 구복하고 바르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황차 이런 작용에 더불어서 홍남강 치료의기는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600부터 700남이

0: 이런 광선을 이용해서 소화할 필요성이 없이 직접 세포에 투입해서 빠른 효과를 보는 안전한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어떤 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되면 거기 광을 조절하는 창, 중, 루, 강하고 중간이고 약한 이런 그 조절 코드가 있게 돼 있으니까 딱 조절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에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콤파체 문제가 있는 분들,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심장 내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기본으로서 이 제품 쓰게 되면 혈액이 쭉쭉 막힘없이 마음대로 통하게 되었고 소변이 딱 한 번에 많이 나가면 잘 통하게 되었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그러니까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세포를 그 수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집에 작은 병원을 모신 것과 한 가지로 좋은 이런 계기로 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게 뭔가 혈압이 운동되지 않아서 지금 전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먹은 다음 또 예, 혈압이 운동됐습니다, 지금.
0: 아, 그게 기발 겁니다. 예,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나지 않고 예.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고 심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예, 전화기 뭐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요. 정신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예. 예, 이게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는 이제 예, 우리 남편은 그날 위 아프고 소화 안 돼서 예, 밥맛이 없어서 예, 밥 매달 못 잡수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다니 밥이 맛이니까 예, 맥이 난답니다 지금.
0: 아, 그럴 겁니다.
2: 네, 예. 예. 예, 이거 전립선 비달려서 소변 보고 영심들이 해서 예, 많은 약을 써도 안 되던 게 이번에 세심이를 쓰면
0: 예.
1: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천이 박사를 넉 달 먹었습니다.
0: 아, 좋은 제품이죠.
3: 예. 예, 영 좋습니다. 이게 예, 노벨사 두 번 받아 그러는지 흡수 잘 됩니다.
0: 그렇죠.
3: 예, 제일 처음에 예, 이게 혈압 조절이 좋습니다. 나는 녹공세 부두도 있고 또 이게 이 경추염 심합니다.
0: 그렇죠.
3: 근데 거리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띠 하고 정시하에 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 납니다.
0: 맞습니다.
3: 그리고 그다음에 이 또 제일 좋은 게 천이 박사 모임 감이 기억이 많이 돌아옵니다.
0: 그렇죠.
3: 나는 예. 옛날에 친구들이라면 간을 생각나는데 이름이 어떤 때는 생각 안 난단 말입니다.
0: 네.
3: 아 그래 영 애나고 물건도 또 어디 두는 거 잘 몰라 탔느라고 애를 떼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천이 박사를 먹고 나니까에 기억이 돌아올까에 그전에 잘 생각 아이 나던 이름도 명확하게 생각나고에 그다음에 물건도 둔 곳을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 먹기만 하면은 또 80 넘으면 다 치매 온답니다. 세 사람 먹으니 둘이 그러니까 이게 늙음하게
0: 네, 위축 때문에
3: 치매하는 걸 예방해주는 데는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신경조직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 쓰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뇌위축을 많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예, 이게 위도 잘 도와준다.
0: 그렇죠.
3: 밥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세심이로도 씁니다.
0: 예.
3: 이렇게 전열선염이 심한다. 한날 밤에 소변 대여섯 번 보느라고 무슨 쉬지 못한다.
0: 그렇죠. 그 정도게 되면.
3: 예. 아, 많은 약을 써봤습니다. 근데, 아, 그 점이 술 먹어 약간 그래다 또 임차 재발하고 쓸데없을 때다. 근데 이 세심이로 정말 좋습니다. 우선은 소변 사서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보니까. 밤에
0: 너무 정사이죠.
3: 예. 예. 맥이 나고. 왜 밤에 꿈이 많이 잘 쉬지 못했는데 이 세심이로 잡순 다음에 꿈이 없어지면 잠이 잘 온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왜 맥이 없어서 자꾸 누워있던 게 어서는 동네 돌이랑 잘한다.
0: 콤파치 좋아지니까 콤파치 원기가 보충돼서 그런 겁니다. 예예.
3: 예. 예 그리고 이게 간과 담낭도 잘 도와준다.
0: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냥 이렇게 예. 옆구리 아파서 그

0: 지구초하고 우리 남편이 다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다 떼니까 그것도 돈이 얼마인가?
1: 그렇죠.
0: 얼마 썼습니까? 편리해서.
1: 여기 강과 콤파츠 도와주는, 강 도와주는 저실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간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예, 간, 콤파, 오장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예. 간이 좋아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나는 천이 박사를 저 배달받고 우리 나그네는 제 세심이로로 배달받자고 그래서 나 한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번에 이건 어제서 다시 말았다요.
1: 아,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좀 비달려 서변보기 힘들어서 예. 많은 약서도 안 되던 게 지금 세심회를 쓰면서 예. 그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홍남강 치료기를 가졌는데 그거 같이 있으니까 예. 야, 어쩌면 서변 영시 원이 잘 나가니 살 것 같다.
1: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좋은 이력에다 좋은 약을 함께 쓰는 게 그게 콤파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일 겁니다.
3: 아, 예, 정말 그 기계 썼을 때다 어디 아프면 어디로 대하면 그저 통증, 감옷이 싹 사라지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 우리 동생도 예, 혈지 혈압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우주 왔다가 이 기계를 떡 써먹었으니 야 너무 효과 좋다며 이 기계 너무 좋다며 기계도 욕심나고 또 이게 뭐입니까 전이 박사도 욕심나고 그래 지금 오늘 전이 박사를 배달받겠다며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능 저하를 정상으로 올려주는 데는 천희 박사가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나도 이 천희 박사야거든 네, 한 몇 달 살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네, 이거 쓴 다음에 야, 많이 도와주니까네 이게 어떻게 돼서 예, 니네 혈압이가 진짜 아무리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왜 잠 니네 못 잤습니다 내 옛날에 그리고 낮에는 이 뒤에서 전기 소장이 자꾸만 하지 예. 이런 증서가 예, 내 지금 그거는 벌써 한 달 쓸까나 진짜 잠이 잘 없대다고
1: 예, 심장에 이상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예, 귀에서 전기 소장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예 그리고 뭐이 또 그런 각이 되면 이게 손발이 때문에 어떻게 돼서 마목 이 저립니다 저립.
1: 신경말초의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순환 장애가 생겨 신경말초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4: 예, 그래 한참 이렇게 움직이고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뭐니까 숨어도 누가 한번 좀 낫고 예. 그리고 어떻게 되면 되는지 이게 뭐 크게 뭐 다른 큰 몸이 없네 자꾸만 예, 어떻게 맥이 미냐 없어가지고 때문에 사람이. 백이 똑똑해가지고, 어디 일어나, 아침에 한번, 밥 먹고, 바로 넣어 있기 싶고, 일어나기 딱 싫어서,
1: 제가. 원기부석입니다. 원기부석이. 예, 예.
4: 딱 놀리기, 몸 놀리기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 이거 먹은 다음에 맥이 나고 정신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서 한 8시간씩 운동도 하고, 낮에도 뭐, 옛날에 그냥 넣어버렸던 게 나가서 좀, 친구들과 같이 말 돌아다니고, 영, 이 약 쓴 다음에 완전히 정신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정신하고, 예.
1: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4: 다른 증서가 아주 뭐, 마목이야, 뭐고, 저지 좀 인성서 이렇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가웠는데, 지금 몸이 많이 따뜻해납니다, 지금.
1: 그렇죠.
4: 예. 어쩌면 이거,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정신이 예, 다 고르고 도와줍니다, 이야기가. 지금.
1: 그렇죠. 예.
4: 예. 선생님께 오늘 또, 예, 국민이 오래 쓰려고 좀 오늘 배달 받으시나,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서울학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5: 저는 예, 세심이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아, 사변이 썸이 허리도 아프고, 썸도 간파치도 아프고, 아, 서병장애가 있어서 서변이 급하고, 빈도 나고, 저리고 통신하고 맥이 없어서 영 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맥이 없으니까 예,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담백이 나옵니다.
1: 예.
5: 예, 약방에서 약을 예, 며칠 먹다가서 예,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인춘 싸서 먹었는데 갑자기 주문할 전에 봤어요. 예, 효과가 예,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없어지고 조금 예.
2: 네,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천희 박사 저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는 감히 혈압이 높고 혈지도 높고.

0: 지방 가는데 그것도 힘들다 해서 뭐 소화도 안 되고 항상 내게 그 피곤하고 예, 감기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방사 듣고 서니 천이 방사 나교사도 받았다지 그래 한번 써보자 했었습니다. 그게 요즘 반이 있었습니다.
1: 예.
0: 예, 지금 그런데 지금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70, 180, 120 정도 되고
1: 와 대단합니다. 예, 그렇지 바로 그렇습니다.
0: 혈지가 정상되면 지방간이 없어도 됩니까?
1: 아 그렇죠. 혈지가 정상 돌아오는 과정에 지방간이 해결받는 겁니다. 예. 간에서 모든 지방 대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제품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지방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그래도 심장이 좋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 요즘 침침하지 않고 숨이 많이 차고 특히 소화가 잘 됐대. 소화가
1: 그렇죠.
0: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소화가 잘 밥을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고 그래도 면이 내기 더 낮았습니다. 조금 간격이 땡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1: 네. 점차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 세포 대사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일제 다효일은 여러 개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그러니 노벨상 받은 약이 얼마 안 됐다. 써보건 확실히 효과 잘 보였대.
1: 그렇죠.
0: 예. 그래 이번 활동이 참고하고 하나 물어봐. 그리고 그 홍남강 진흥이 됩니까?
1: 예.
0: 이게 더 좋을 때 써보니까 예.
1: 좋은 그게죠.
0: 어디다 찍고 수행 경추되면 어느새 아픈 게 강박이 떨어지죠. 아픈 증상이.
1: 예.
0: 그게 대단 좋을 때.
1: 이게 안전한 1호기기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면서 거기에 유효적인 광선을 딱 비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립자다, 벌이 얼샹싱이라는 이런 게 과학적으로 논증되고 있는데 우리 소화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포를 규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지금 그 기계가 바로 1호기계가 홍남강 치료이기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된 거죠.
0: 예. 그래 하나 물어봐 주세요. 세신이가 저희 형님이 젊은 비대에 소비 자꾸 허리하고 다이하고 항상 맥이 없어요. 감기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1: 그런 분들한테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을 쓰시면서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갖춰놓게 되면 기본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내마 부지런하게 약을 드시고 이 홍남강 치료기를 쓰시게 되면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쉽게 해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그래, 저는 객관한 천희 박사, 저희 형님의 세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남편분이 그런 위축성 위염도 있고, 심장이 심장 심률이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항상 뭔가 가슴에 짙이 누른 것처럼 예.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예. 혈압도 좀 높고 해서 이 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맥도 나고 매일이 뒤에서 계속 또 감기 걸리고 그랬습니다. 감기 걸리면 또 기침이 꽃이었고 그랬는데 이 약을 얻어놓은 한 1년 거의 쉬었습니다.
1: 예.
3: 효과 좋고 예. 지금 감기를 다 좋아야 하니까 예. 맥이 나고 또 소화 아이든 게 소화도 잘 되고 아까 식사하고 아까 몸도 부드럽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1: 여기 32가지 중약제하고 전력권하고 녹혈정 이거 드시는 게 너무 집에 어른한테는 너무 잘 맞습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3: 예, 그래도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예, 약수 써서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공부하기가 이번에 쌌는데 또
1: 홍남강 치료기
3: 예, 치료기를 주제입니까? 예, 이료기를
1: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또 예, 큰 병원 오는데 요즘만 투수하고 무릎 관절이 나빠서 계속 아파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남편은 약 쓰고 나는 그거 쓰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그 조이는 거 간편하고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1: 그렇죠.
3: 네. 그래서 또 부모님 다 같이 써도 되고 이번에 혜택 받은 게 아주 정말 이게 가정이 하나 쌓아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1: 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병원을 집에다 모신 격으로 되어 있다고 이 제품 수시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리러시를 찾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3: 예. 예, 예. 그래 어깨 아파도 젠도 아파도 그렇고 어디 아프면 어디다 써니까 예. 아이 두 분이 같이 써도 뭐 아무런 손상도 없고 오래 쓸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3: 네, 이번에 상급 참 잘 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아, 예, 건강 교환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은 건파치 허해지는 이 감을 건파치라고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건파치 허함으로 인해서 오장이 많이 허해집니다. 특히 심장 功能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건파치로 인해 가지고 귀에서 소리 나니, 건파치로 인해 가지고 골격통이 형성되니, 건파치 허함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잦네, 남성들은 전열선에, 여성들은 뭐 비뇨계통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단백뇨가 혈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심각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느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혈뇨를 본다면 뭐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되는 분들은 혹시 오해해서 이게 뭐 월경이 아닌가,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혈뇨가 생긴다 하게 되면 뭐 자궁이거나 혹은 건파체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파체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거기에 그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특수하게 치질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소변이거나 혹은 변에 혈뇨가 나온다면 제일 악성적인 이런 전제하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 암일 가능성도 있게 돼 백분제, 천분제 일이라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그 방면에 관한 유관 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기하는 새신이로라든지 혹은 또 천이박사라든지 오히려 항암 효과는, 항암 치료제는 아니지만 해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역력 깨고 모든 대사를 정교화하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귀해가 그 아주 얄밉게 이렇게 돼서 어떤 제품을 쓰셨는데 피나가는 같은 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새신이로라든지 혹은 천이박사라든지 그의 제품들은 오히려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암이 아니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건파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의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차원에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특히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특수 성분으로 인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녹혈정, 우리 사슴이 피로되어 있으니까 빨리 흡수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 닷새 한번 딱 풀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풀어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기억이 잘 되고 허리다리가 시끌도 문제가 해결받고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해결받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소판 감소증 주의해야 됩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면역력이 낮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이 방면에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서 전녹건 사슴이 전반이 좋은 성분에 속합니다. 다른 처분에, 다른 그 처방에는 이런 성분이 거의 없는 걸 낸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다면 부선정약, 콤파치 양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소화를 잘 시키는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금음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백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조항군과 힘을 모아 공산당을 무찌러야 합니다. 반드시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하죠. 그러면서 비밀리에 사람을 광서 광동에 보내 그쪽 군대를 귀주로 불러들여 조항군을 견제해야 합니다. 왕가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혁사장에게 눈길을 돌려 의견을 물었다. 혁사장이 몸을 바로 잡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백형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군장님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려 왔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군이 강서에서 괴주까지 쭉 싸우며 왔다는 건 전투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가 힘을 너무 써버린다면 귀주는 유국제와 후지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거야 장군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왕가리를 물었다. 저는 일을 잘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국제를 오강 남쪽으로 보내 귀주 동부에서 홍군을 막으라고 하고 후지담들에는 오강 북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부의 오른쪽에 있다가 불리해지면 광서로 가면 되지요. 왕가리는 놀란 얼굴로 혁사장을 바라보았다. 그가 이처럼 좋은 국리를 내놓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금세 마음이 개운해져서 얼굴이 활짝 피었다. 생각들이 모두 훌륭하니 내가 잘 고려해봅세. 우리 형제들이 똘똘 뭉치면 방법이 나지기 마련이지. 백사장은 얼른 맹세하듯 말했다. 여보가 있겠습니까? 형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우리 동생들은 어디든 따라갈 것입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이 마음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가래를 안 해도 앞에를 한참 빨고 나니 기운이 오르는지 일어나 앉아서 머리를 매만지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요. 잘들 해보세요. 길은 생기기 마련이죠. 망망한 강물 위에 진눈가비가 흩날린다. 감강강가의 죽공이 총명과 지혜를 보여준다. 홍군은 귀주로 들어가 금하, 진원, 시병, 여경과 대공, 황평, 옹간을 따라 진군했다. 비록 바람이 구름을 휘몰아가듯이 밀어제낀 것은 아니지만 크게 힘을 들이지도 않았다. 연말이라 날씨가 꽤 추웠다. 홍군 가운데는 아직도 헛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 보이고 맨발로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신은 가뿐해 보였다. 강사나 복권, 호남 같은 성에서 온 전사들은 귀주 땅을 밟으며 몹시 신기했다. 이곳은 소수민족이 많았다. 묘족, 요족, 의료족, 이족, 부이족, 뚱족, 바이족. 정말 누가 무슨 민족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떤 큰 산에는 산후, 산허리, 산 아래에 사는 민족이 저마다 달랐다. 장날이 되면 별의별 민족을 다 볼 수가 있었다. 민족마다 옷차림과 장식이 서로 달라서 이채로웠다. 그런데 지명들도 모두 이상했다. 이를테면 우장, 양장, 저장, 계장, 토장, 그리고 구장,

부잔도 있었다. 이런 이름들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만일 이름에 따라 그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 소, 양, 돼지, 닭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후장은 뭐란 말인가? 산 높고 숲이 무성한 이곳이 선호공의 후대라도 번식하는 곳이란 말인가? 아니었다. 주왕종대가 후장에 들어갔을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낮고 아름다운 작은 산들 뿐이고 널찍한 골짜기에는 금방 수확을 끝낸 논일 뿐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당지 사람들이 알려주어서야 영문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 많은 시장들이 이름을 자, 축, 인, 묘 등 지지의 상징물로 명명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장들이 우아하거나 우아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게 된 원인이었다. 1934년 새밑 주왕종대는 후장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인 1935년 새해 첫날 홍군은 산빛 아래 있는 높다란 저택에서 주왕정치국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박고와 리덕을 비판하였다. 박고와 리덕은 여전히 이 육군단과 합류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강을 건너 천금 근거지를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에서는 도망치려는 태도와 편안히 지내려는 마음가짐을 반대하며 이 지역에서 반공격으로 먼저 적 일부를 소멸하고 주은이를 중심으로 하는 귀주 북부에 소베트를 세운 다음 사천 남부로 모두 나가자고 결의를 다지한다. 임무는 급박했다. 설악과 광동, 광서 군대가 강대한 병력으로 뒤를 쫓고 있어서 조금만 지체를 해도 궁지에 몰릴 위험이 있었다. 다들 이곳에서 숨을 돌리고 잠시나마 쉬어가면서 설을 쐬기 바랐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강을 돌파하는 일은 한동정에게 떨어지었다. 독자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종석이 박고와 다툰 적 있는 한동정은 성격이 강직한 团장이었다. 발에 입은 상처는 다 나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날이 굳으면서 쿡쿡 쑤셔났다. 한동정의 团은 상강전투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아 다른 团과 합하여 한 개 团으로 재편성되었다. 团 정치비번 황소는 한동정과 잘 나는 사이였고 한동정이 다시 돌아오자 몹시 기뻐하였다. 황소는 중학교를 졸업해 뱃속에 먹물이 좀 들어있고 게다가 배우기를 좋아해 진보가 빨랐다. 부지런하고 세심한 사람인 황소와 용맹하고 단호한 성격의 한동정은 서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줄 수 있는 단짝이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이 파는 오강에 있는 강계하 나루터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 강을 건널 만한 배가 있나 찾아 나섰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다. 배라는 배는 모두 적들이 빼앗아 간 것이다. 이튿날 아침 한동정과 황소는 참모 몇 사람을 데리고 강가로 정찰을 나갔다. 하늘은 몹시 흐리었고 한이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꽃이 흩날리었다. 날이 몹시 추웠다. 다행히 한동종과 황소는 정한테서 빼앗은 털옷을 입어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호도차림의 참모와 호위병들은 젊음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들은 오두막 몇 채가 늘어선 산빛 아래 이르러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안개구름이 낮게 드리워 흐리터분한 골짜기 밑으로 검푸른 강물이 보이었다. 강 양쪽 산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고 깊은 산골짜기 아래

0: 의 강물은 어둠침침하고 을씨는스러워서 마치 검은 용이 가파른 고개 사이를 질러가는 것 같았다. 강폭은 200m가 채 되지 않았다. 강 양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나루토가 있는 쪽만 좀 완만했다. 한동정과 황소는 모두 망원경을 꺼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강 건너 뾰족한 산봉우리 네 개는 평평한 곳마다 적들이 만들어놓은 사격진지가 어렴풋이 보이었다. 산허리에도 황급히 손을 본 듯한 사격진지가 나루토를 굽어보고 있었다. 사단 정찰대는 저장과 나루토를 귀주군대 후지담의 두 개탄에 지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1: 이보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0: 황소가 망원경을 거두고 웃으며 물었다. 황소는 작달막한 키에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다. 조그만 눈은 밝게 빛났고 항상 맑은 기운이 흘렀다. 한동정은 대답을 아끼었다. 그는 마치 골짜기 하나, 봉우리 하나를 모두 마음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 뚫어지게 부었다.
1: 저기 구불구불한 오솔길 보이지?
0: 그는 망원경을 내리지 않은 채 한쪽을 가리켰다. 황소는 다시 망원경을 들고 한참 보더니 말했다.
1: 오솔길이라니? 어디 오솔길이 있다는 건가? 참 황동지, 시력에 문제가 있구만.
0: 한동정이 입을 삐죽하며 타박을 했다.
1: 저기 상류 쪽을 봐. 사격진지에서 1000m쯤 떨어지는 곳에 난 건 오솔길 아니고 뭔가? 산에 걸어놓은 듯한 저길 말이야. 응? 보이는군. 똑똑히 말해야 알지.
0: 한동정은 망원경을 거두더니 나루토에서 1리쯤 떨어진 곳을 다시 가리켰다. 그곳은 강폭이 좁고 강기슭도 비교적 험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1: 나루토는 적들이 방어를 하는 중심이지. 이곳은 비탈이 가파롭지 않으니 적들은 우리가 여기로 공격할 거라고 짐작할 거네. 그러니 우리는 이곳을 거짓 공격 지점으로 삼는 게 좋겠어. 군사위원회에서 여기다 다리를 놓으라고 하니 우리는 여기 다리를 놓는 것처럼 해가면서 상류의 저 오솔길 아래로 기습하자고.
0: 말을 마친 그는 기대찬 눈길로 황소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떤가 되겠나 하고 묻는 것 같았다.
1: 생각은 참 좋은데 말이야.
0: 황소가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을 했다.
1: 그런데 대체 뭘로 강을 건넌단 말인가? 어? 그거야 자네가 공리를 잘해봐야지. 안 그래도 어젯밤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알아보았네. 사람들 말이 오강을 건너려면 우선 배가 있어야 하고 날씨가 좋아야 하고 또 솜씨 좋은 사공이 있어야 한다더구만. 그런데 우리는 배가 한 척도 없다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뗏목을 엮는 건데 여기서는 마땅한 재료를 구할 수가 없지. 나무를 베어 오려니 너무 먼 곳에 있고 품이 많이 들어 시간도 안 되지. 이련이는 감강 가까이서 자란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연장대로 방법을 생각하려고 해놓았지. 황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맺었다. 두 사람은 건너편에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 네 개와 발 아래 검은 용같이 검푸른 강물을 바라보았다. 자욱한 구름 안개에 쌓인 우강은 더욱 신비롭고 가늠하기 어려워 보였다. 눈은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강 건너 산봉우리들은 벌써 흰 눈에 덮여버렸다. 어깨도 어느새 눈이 두툼하게 쌓였다. 뒤에서 권총을 찬 홍군 간부가 다가왔다. 그는 한동정과 황소 앞으로 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했다. 저는 군사위원회 공병령 연장 정위입니다. 명령을 받고 여기에 다리를 놓으러 왔습니다. 24대쯤 돼 보였는데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쓴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정의의 손을 덥석 잡았다. 동지, 어젯밤에 급히 왔다면서?
0: 한동정이 물었다.
2: 그렇습니다.
0: 정유가

0: 고개를 끄덕거리며 강을 가리키한다. 어제 강물이 들어가 제보하는데 강폭은 250m이고 강 한가운데 깊이는 6, 7m, 물의 속도는 초속 2m쯤 됩니다. 그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작정입니까? 한동령이 거무스레한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지금 저희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대답했다. 어제 제가 홍군학교 공병학부에 들려보았습니다. 공병 교훈이 두꺼운 책 몇 권을 가져다 주길래 찾아봤는데 책에는 초속 2m가 넘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 재료도 없지 않습니까? 벌레를 잡으려 해도 거미줄이 있어야 합니다. 공병연장이 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자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말을 찾지 못했다. 북풍에 사나운 물결 소리만 애꿎게 실려왔다. 이때 키가 껑충하고 얼굴이 길고 마른 이련 연장이 오더니 힘있게 경례를 붙이고는 기운차게 소리를 지었다.
1: 보고 드립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우리 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은 전사가 있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금방 눈에 환한 빛이 돌았다.
2: 김월의 동지, 어서 말해보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1: 그 전사를 데리고 왔는데 직접 들어보십시오.
0: 김우래는 자신있게 말을 하더니 고개를 돌리고 손을 저었다.
1: 양이랑 어서와요.
3: 연장 동지, 지휘관들 앞에서도 농담을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다 진짜 이랑신이 노하십니다.
0: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전사가 투덜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격려를 하고 나서 웃으면서 덧붙였다.
1: 이번들이 멋대로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저는 양미기라고 합니다.
3: 진짜 이름이 뭐라고?
0: 한동전 이름을 똑바로 듣지 못했는지 되물었다.
1: 미귀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쌀이 귀한 때에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0: 한동정과 황소는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첫눈에 성격이 밝고 재미있는 전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양미귀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급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2: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0: 양미기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1: 단장 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0: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2: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기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장편 소설 대장정 1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때로는 조용한 마음의 울림으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한평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나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는 그곳,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노래한 가요, 최미영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려봉 가수가 부른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와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전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이 출신인데 42여 년이라는 중이 서의에 조의, 조선조 이하를 말합니다.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요양원하고 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뇌혈관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관심병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감기를 잘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기관지 천식에 급성 만성인후염 이러한 말이죠. 호흡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결장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관심병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관심병이라 할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심장 밖에 있는 말이죠. 관상동맥에 주경경화가 오면서 일으키는 심장병을 말합니다. 발병률이 심뇌혈관 질병 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상당히 높습니다. 40% 이상을 말죠. 차지하는데 어째서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관상이라 할 경우에는 모양새를 말하는데 이 동맥을 놓고 본다 할 때 심장 자체 피를 공급하는 이런 동맥인데 그 모양새가 말이죠. 황제가 쓴 모자와 비슷하다 해서

0: 관상이랬습니다. 관상. 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인체 내부에 말이죠. 지질대사가 문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혈액 중에 있는 말이죠. 지질이가 레알하기 14번 화합이라 해본 분들이 있겠는데 당구촌이라든가 강유산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물질이가 말이죠. 아주 매끌매끌하던 말이죠. 이 동맥에 관상동맥에 말이죠. 특히 그 동맥 내막에 말이죠. 쌓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말이죠. 혹시 티젠중심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보고단이 나옵니다. 그 보고단이 말이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빵块이 형성되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빵块이 형성된다면은 말이죠. 점차적으로 이 동맥강이가 말이죠. 졸바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혈액유동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히 관상동맥이 말이죠. 혈액유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모자라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관심병이 말이죠. 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증세가 생기게 되면 이 관심병이 올 징조인가 우리 뇌랄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 제때 말이죠. 검사를 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늘상 보게 되면 관심병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말이죠.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으로 짓눌러 노는 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흉골통에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 발작할 때 보게 되면 멀렁하네. 식은땀이 쫙 납니다. 더 심할 때는 말이죠. 길을 걷다가도 하늘 땅이 말이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는 현은증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방외에 방외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토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목이라든가 어깨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부위까지 아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몹시 차합니다. 이런 증세가 있다게 되면 환자분들은 제때 가서 병원에 가셔서 있잖습니까? 상관된 검사를 진행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의학적 각도에서 우리 관심병이 발병률이 높은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떤 분들 속에서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맞는가 레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연령 단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남성분들을 볼 경우에는 말이죠. 4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성분들 경우에는 월경이 끝이 난 다음에 이 말이죠.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가족사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그리고 말이죠. 가족사. 예, 접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오늘 한 가지 자문하다 오게 됩니다.
0: 예, 예.
2: 지금 우리 집에서 왼쪽 다리 관절이 부어나고 앉았다 일어못 납니다. 걔 어느 의사를 지금 가 보이면 좋겠는가 오늘 가서 오게 됩니다.
0: 예, 숙충량 원장을 찾으세요.
2: 예.
0: 원장 선생을 하면 됩니다. 예.
2: 원장 선생.
0: 예, 예. 가나하게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 무슨 관절염이라고?
0: 퇴행성 관절염, 예.
2: 아, 퇴행성 관절염.
0: 예, 퇴화된다는 퇴짜입니다, 예.
2: 아, 퇴화.
0: 예, 예. 예.
2: 퇴화증.
0: 예, 예. 예. 예, 예, 환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그 가능성이 많은데 이 수건자이가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지금 예, 이제 한 달 좀 넘는가, 근데 안 닿다 이러면 안 돼.
1: 글쎄, 내 지금 환자분이 말씀을 빌어서 이거 내 지금 결론은 못 내리지만 예, 이분이가 예. 잘 치료하니까 한번 보여보십시오. 예?
0: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예예.
3: 예예. 예, 저는 여기 허리로부터 여기 엉덩이를 해서 이게 다리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무릎까지 지금 막 저리고 무슨 뭐. 수신호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길태 그 중의관인가요? 거기 그 광고를 듣고 저기 가서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예예.
3: 예예. 그리고 뭐 친구도 받고 저기 중약도 저 가지고 해서 아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예 전.
3: 예예예. 예 많은 효과 봤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예 오늘 또 가서 한번 더 보이려고 예약하려고 좀 전화하는 중입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3: 됐습니까? 예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4: 저희 오랜 당뇨 돼 그런지 종합을 이 장단지 딩지 붙여서 그러고 예 무겁고 예 걸지 바로 걸지도 못하고 반쯤 어제고
1: 예
4: 그리고 말초신 게 바깥이 이게 다 예 징징 소리 나고 예 밤잠 자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고 예 소변이 잦습니다. 그래 수건자인데로 오늘 예약하자고 저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결 됐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예.
5: 저는 예, 노공후유증으로 해서 그런지 요즘 들어와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예.
1: 예.
5: 또 날씨 탓인지 예, 맥이 없어서 꼼짝하기 쉽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오늘 예. 원장 선생님한테 가서 좀 약 지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저 오늘 저 박창호 선생님 예약합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아이, 땀은 많이 흘려가지고
1: 예.
6: 약 쓰는데 약이 떨어졌어요.
1: 예. 그냥 하세요. 예. 예, 연결됐습니다.
6: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그 박청호 주임 이사한테 예약하자 그랬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7: 아, 나는 예, 이제 선생님 얘기하다시피 내 딱 그런 증상, 이 심자의 아이소 다 말입니다.
1: 예.
7: 심자의 아이소가나에 항상 이, 저 뭔가에 밥이 나 엔스가 맨날 소화에 대해서 소화제를 계속 먹었댔습니다.
1: 예.
7: 이게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타고서 근데 뭐로 얘기하는 게 이게 심장에 아이 좋았다 그렇다며 이랬대다. 근데 큰 병원에가 검사할까 신전토 할까 괜찮다며 이래더라 말입니다.
1: 근데
7: 그게 조금 발작할 때내 이 저 방송도 듣고 발에 그런 누기 얘기하는 것도 듣고 내 길태 중이 박창호 선생 내가 배웠고 그 실제 이렇게 맥을 보던 게 심자 아이소탐에 이랬대다.
1: 예예 그렇죠.
7: 고를 때려놓을까 예, 예. 내 약을 쓴 게 그래도 밤에 잘 때 누워 잘 수도 없었습니다. 앉아서 그것도 이래 어떨 때에는 막 밤 새고
1: 심했구만요. 예. 예
7: 심했습니다.
1: 예.
7: 그래도 금년에 들어서 많이 났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때 그래더라 말입니다. 막 쪼벌한 막 오고 이랬댔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 한번 더 오라면 여름에 이렇게 우리 좀 노는 게는 숨이 차하고 이렇게 그럴까 그러니까 여름에 더 오라면 이랬대다. 근데 요지간에는 그래도 뭐 크게 발작하고 이렇지는 않는데 그래도 선생님 얘기대로 내 한번 여름에 가자 가자 하면 요지간에 좀 개체가 내 아이 같다만 오늘 내가 보이겠습니다.
1: 예 오십시오. 예예.
7: 약을 더 찍고
1: 예.
7: 그다음 겨울에 한번 또 예, 이래와 1년에 두 번씩 그래도 와 보이라며 이랬대다.
1: 예예 그렇죠. 예.
7: 그리고 약을 제가 오늘 내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오늘 예약해 주시면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예 감사합니다.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7: 예. 예.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하십니다.

0: 하신다. 예. 예, 네. 병원이란 병원은 여러 곳에 가서 약을 먹어도 어제 낫지 않습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0: 나는 예, 그래도 이 부긴다 몸이 많이
1: 아,
0: 다리고 예, 그래 강철수 약방에 약을 쓰면서 예, 허리 다리 바등이 뭐 없이 그래도 아팠습니다.
1: 예.
0: 그래 그래도 밤이 먹어도 지 올라오지 아. 서서 오늘 그래 해냅니다.
1: 예.
0: 그래 예, 강철수 약방에 가서 침도 막 맞으니 또 많이 났습니다. 그래 예. 또 가서 더 배우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수고하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좀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박창호 주임 선생님, 저 위 아프고 그 설사로 나가네. 예. 아래 빼기 그냥 가끔씩 양 아파했습니다.
1: 예.
3: 그 선생님,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예. 두 번 썼는데 많이 났습니다. 예. 오늘 가서 좀 더 쓰려고 했는데 오늘 어전에 가야 되지?
1: 예, 어전 오후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배 아픈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예, 예, 예. 수고해 주시오.
1: 예.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좀 약을 썼고 이래서 지금, 예, 아니, 나도 저 몸이, 예, 무거우면서 조금만 걸으면, 예, 숨이 올라 안 오고, 숨이 올라오면, 뭐 예, 갑갑하면서 심장이 막 뛰는 것 같고.
1: 그렇죠.
4: 근데 병원에가, 예, 병원에가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계속 결과가.
1: 그래요, 예.
4: 이래서 방법이 없어서 저도 방송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 방면에 또 잘 보신다 하니까 치료를 받으려고 가서 약을 지금 세 번 썼습니다. 썼는데 네. 아주 걸어도 그런 감각이 옛날 예전처럼 그렇지 않고
1: 네.
4: 여기 급분하고 갑갑하던 게 많이 없어지고 해서 저도 기분도 좋고 또 계속 약을 써서 지금 건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약을 써보려고 합니다. 박창호 네. 주임 선생님은 어전에게서 보시니까
1: 예, 어전 오후 다 됩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 예 더 쓰려고 건강하게 해서 이렇게 났으면 얼마 좋습니까?
1: 예, 예 그렇죠.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전에 가면 되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세요.
4: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예, 숨이 잘 나오려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예, 병원에 가서 신덴트도 하고 약방에
1: 예.
5: 가서 그 약사들이 추천하는 좋다는 약들도 다 먹어보고 그다음에 여러 병원 돌아다니면서 6만 원 유학을 썼댔습니다.
1: 예.
5: 그런데도 나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예. 그, 이 길태 종이 문진에서 광고하는 거 듣고 박창호 선생님을 찾아갔댔습니다.
1: 예, 예.
5: 근데 효과가 완전히 좋더라 말입니다.
1: 예, 예.
5: 답답하던 그렇지. 것도 엄청 통 뚫린 것 같고.
1: 예.
5: 와, 진짜 예, 이거 예, 내가 같이 혼고생했던 분들을 딱 알리고 싶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5: 예, 이런 분들은 길태 종이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쓰시고 예, 저처럼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 예. 예 저도 더 건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 오늘 박창호 선생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1: 예,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불면증으로 와서 알다가 거기 중의원에 그 박윤도 교수님이 진찰을 받고
1: 예.
6: 약을 3주 동안 써먹었어요.
1: 예.
6: 예. 그런데 많이 효과를 보았습니다.
1: 예.
6: 머리가 이렇게 그리 흐리멍텅하고 얼굴색이 싹 누렇게 뜨고 하던 게 지금 얼굴색도 맑아지고 눈이
1: 예.
6: 나거든요.
1: 예.
6: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보고 왜 그렇게 얼굴이 불쌍하게 하얗게 됐는가 하고
1: 예.
6: 문의 하더라고요.
1: 예.
6: 그래서 제가 그 길대 중의 중의원에 그 박윤덕 교수님이 진찰을 받고 중약을 먹은 게 이렇게 많이 나왔었다 하니까 자기들 게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1: 예, 예, 예.
6: 예, 예. 그래서 그 예약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1: 예, 완전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0: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아, 심장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가슴이 아프고, 예. 어떨 때는 숨이도 잘 나지 않아가지고.
2: 예.
1: 예, 막 식은땀이 나는데, 지난번에 바창호주님 약을 쓰고 나니까, 그런 증상도 좀 적어지고, 했을 때가 많이 낫다고 이런 느낌이 날까, 숨도 아예 타고.
2: 예.
1: 예,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2: 예, 그냥 오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1: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1: 수고하셔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니다.
2: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이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예, 정신이 나고, 결국 기억력이 떨어지고, 맥이 없고, 이래서, 예, 저번에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서약도 쓰고 한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2: 예.
3: 오늘이 약이 지금 한 철이 남아서 또 가서 떼야 되는데, 오늘로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2: 그냥 오세요. 연계됐습니다.
3: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2: 예, 예.
4: 병원에 가서 예, 진찰하니까, 그, 저, 무슨, 신경성 리폐라 합니다.
2: 예, 예, 그랬니까. 예.
4: 예, 이게 그 보면 예, 경상적으로 위가 더부룩하고,
2: 예.
4: 가슴이 답답하고 예, 트림이 자꾸 납니다.
2: 예, 예.
4: 그리고 예, 한숨이 많이 나면서 예, 예. 저녁에는 예, 이거 잠도 못 자겠어요.
2: 예, 예, 예.
4: 예. 그래서 예, 거기 저, 길태 중에 그 저, 신경내과에 그 저, 박윤덕 주임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
2: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4: 오전에요?
2: 예, 오전에.
4: 예, 알겠습니다요.
2: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예, 관심병에 걸릴 수 있는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가족사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예, 부모님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 하게 되면 예, 그 자제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예, 쌍거증이라 하는데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증에 이 쌍거증이 있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예,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 생활습관 속에서의 예, 생활습관이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 술을 말이죠, 과음하는 분들, 이런 분들 속에서 예,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체중하고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비만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예,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예, 생활습관 속에서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딱 움직이기 싫어하거든요. 예, 운동을 하지 않고 예, 그냥 누워있는다든가 앉아있는다든가 예. 예,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분들 속에서 예,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수고하십니다.
1: 예.
0: 저는 길태순이 박성원 선생님 한테 다니는 고객입니다.
1: 예, 어떤 동안에서 치료받습니까?
0: 어떤 동안인가면 예, 항상 위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해서 좋은 음식을 보고도 먹을 수 없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길태순이 이 방송을 듣고 박성원 주임 선생 한테 가서 정말 점약을 두 번 10초씩 쏟아 먹고 지금 다 이롭습니다. 그런 예. 중에 우리 신입이 남편이 한 분이 계시는데 내처럼 이렇게 예 많은 고생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 그래 이 여름에 예 두추 가서 점약을 쏟아 먹고 예 많은 이 신체상에서 예 회복이 다 되고 해서 온 가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0: 예, 오늘 아침 이 시간 비롯해서 예 일태중이 저 박창호 주임 선생한테 예 고마운 인사를 올리는 길입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예, 운동을 말죠 너무 말죠 예, 하지 않은 분들이가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예, 정서 상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예,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예, 정신적으로 압력을 느끼는 분들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관심병을 예, 제때 말죠 발견하지 못하고 예,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예, 심근이가 말이죠 예, 늘상 말이죠 최쇄 최양의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교통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슴이 몹시 아프단 말입니다. 예, 칼로에 있는 것들에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예, 심근경색 현상까지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말이죠 예, 심력쇠갈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1: 이런 분들 속에서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졸사 현상이 생깁니다. 길을 걷거나 예, 밤에 쉬거나 불시에 말이죠 예, 사망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말이죠 예, 기관이라든가 계통에 말이죠 병발증을 인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합병증에 문제는 관심병을 진단받은 다음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 사실에 관심병으로 고생한 분들을 우리 임상에서 관찰해 보게 되면 반복성이 많습니다. 예, 서약을 잡섰던 중약을 쓰던 예, 조금 효과를 보다가 말이죠 예,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 또 재발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도 중요하겠지만은 예,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는 말이죠 예, 음식 습관상에서 산스생외에 이런 말이죠 예, 포함된 음식을 많이 잡수는 것이 좋고요. 지방 함량이 높거나 말이죠 예, 이런 디즈인스 이런 걸 말이죠 예, 우리 제청합니다. 그리고 짜게 다시지 말고 예, 특히는 말이죠 예, 가공식품을 말이죠 예, 공제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 네, 그래요. 예, 네.
1: 시간이
2: 네. 됐구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네,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 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당근서를 인솔로 변강 안전 공고, 민족 단결, 향촌 발전 등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2: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빈곤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고 향촌진흥을 추진하려면 기층 당조직을 튼튼히 건설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이 강해야 대중들이 부유해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는 전국 선진 기층 당조직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동방제일촌에 뿌리내린 이 기층 당원대원은 변강수호의 초심을 굳게 지키며 당건설을 인솔로 변강 안정 공고, 민족 단결, 향촌 발전 등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신시대 변강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군춘시 경신진 방천촌은 중국, 러시아, 조선,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했으며 우리성의 가장 동쪽에 자리한 변경촌으로서 동방제일촌으로 불립니다.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변경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것은 촌 발전의 첫째 가는 책임으로 됐습니다. 기층 지리의 핵심 역량으로서 방천촌 당지부는 먼저 변강을 수호하고 뒤이어 촌을 흥기시킨다는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경 당건설 보루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당건설 인솔, 군 경민 련동의 변경 지리 새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촌 당지부는 조직 련합 건설, 인재 련합 육성, 활동 련합 개최, 변방 련합 수호, 책임 련합 부담의 다섯 가지 련합 사업 기세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당정, 군, 경민, 기업, 협동 공동 질의 모식을 심화했습니다. 또 련합 경계 순라, 위험 우한 조사, 정책 선전 등 사업을 상시화하고 부대 지방 공동 건설의 훌륭한 전통을 전승해 매 한 명 당원이 수변 선봉으로 매 한 가구 초민들이 변경 수호 역량으로 되게 함으로써 변경 안전과 안정의 장벽을 확실히 구축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당지부서기 김웅입니다. 우리 방천촌의 가장 큰 책임은 국문을 잘 지키고 고향을 잘 건설하는 것입니다. 단행간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동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고 변강 수호를 당원의 첫째가는 직책으로 삼았으며 당원과 대중들을 상시적으로 조직해 변경을 순라 수호하고 변방부대와 연동해 공동건설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시종 변경의 안전 안정이 발전의 전제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발 밑에 이 땅을 잘 지켜야만 고향 사람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경을 굳게 지키는 동시에 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기층 질의 전 과정에 융합시켰습니다. 전 당지부에서는 민족 단결 선전, 애국주의 교양, 이웃 간 호조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단결 공감대를 응집하도록 했는 바 선호하여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 전국 문명 촌진 등 여러 국가급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초민 리두현입니다. 촌의 당원들은 줄곧 앞장서 실제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촌 건설이든 이웃 돕기든 그들은 모두 앞장에 섰습니다. 여러 민족은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을 지키고 발전을 추진해 생활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강을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려면 흥변부민이 필수입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생태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촌 당지부에서는 전통적인 발전 병목을 타파하고 변경 플러스 홍색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경로를 모색했습니다. 촌 당지부에서는 총 투자가 2억 6,100만 원인 동방제일촌 고 졸락 승격 대상을 앞장서 추진해 민속 전시관, 특색 상업거리, 정품 민박, 리조 관광 등 부대 시설을 완성하고 향촌 문화 관광

0: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당지부의 인솔과 당원들의 선도 시범을 통해 촌에서는 민박경제, 향촌관광, 특색관광 등 부민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촌민들의 현지 취업과 자주 창업을 이끌고 소득 증대 경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오늘의 방천촌은 편벽하고 폐쇄적이던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산업이 흥정한 인기향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5년 촌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만 원에 달해 생태자원의 가치 전환과 산업 포민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훈촌시 경신진 방천촌 촌주재사업팀 성원 김준일입니다. 우리 당지부에서는 시종 당근설로 발전을 인솔한 것을 견지하면서 변경 특색에 입각해 문화관광산업을 최적화하고 전력으로 기초시설을 완성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조국의 변경선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촌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촌민들이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모두의 행복감과 획득감을 실적 있게 높이는 것입니다. 변강소에서 민족단길에 이르기까지, 산업진흥에서 기층 7위에 이르기까지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시종 기층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발휘해 변경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향촌 발전에 힘을 부여했으며 국가 5위급 풍경구촌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길림성 변강 기층 당건설, 변경 안정 흥성, 향촌진흥의 본보기로 됐습니다. 다음 단계 방천촌 당지부에서는 당건설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연합방비 공동7위, 민족단결, 문화관광융합발전 모식을 심화하며 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신시대 변강 행복마을을 전력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당건설로 변강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고 부민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며 변강의 안녕을 굳게 지켜 동방제일촌이 흥변 부민의 길에서 새로운 빛을 발산하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항일령군 제2군의 설립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6년 초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은 왕덕대, 리학중의 인솔하이 주보중이 이끄는 제5군과 만나 당위회의를 소집해 여러 지역의 항일역량 연계를 강화하고 동북항일령군을 묻는 데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2월 위증민이 귀국해 제5군 군부에 도착한 후 국제공산당 제7차 대표대회와 국제공산당 주재 중공대표단의 지시를 전달하고 중공 만주성위 취소, 유격구위 구획, 항일령군 개편 등 보치를 확정해 두 군의 개편을 진일보 준비했습니다. 이어 위증민은 왕덕대, 리학충과 회합해 간부회의를 준비하고 관련 지시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위증민은 미혼진 회의를 소집하고 발일 선언 등 정신에 의거해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령군 제2군으로 정식 개편했습니다. 아울러 군정지도체계와 병력편제를 명확히 하고 각급 당위 조직을 건전히 했으며 여러 반일대우와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부대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등 사업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0: 연길 소외탄 불하트 몰입식 비나 야간 유람 특색거리가 근일 정식 개방했습니다. 거리는 불하통나 생태풍광에 의탁해 다양한 경영 모식과 국제 공연 자원을 전면 승격시키고 정취 넘치는 문화관광 융합의 새로운 체험으로 젊음과 국제적 감각이 넘치는 연길 야간 관광의 세명함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철 휴식의 새로운 공간을 선사했습니다. 저녁 무렵의 부르하트 특색거리는 유난히 시원합니다. 해가 저물자 강변을 따라 조명이 차례로 켜지면서 화려한 야경이 펼쳐집니다. 공연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선보여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춥니다. 주민들이 강변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의 여름밤이 선사하는 낭만을 마음껏 즐깁니다. 부르하트 특색거리는 부라통하 풍경대를 따라 조성됐으며 총 길이는 440m입니다. 연길 소외탄 부르하트 대상 책임자 장진명입니다. 올해는 부르하트가 맞는 두 번째 여름입니다. 올해 우리는 다섯 개의 공연 무대를 전면 승격하고 여러 나라 외국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 마술, NPC 소통 공연이 번갈아 이어지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이시설, 술집 등 업종도 전면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했습니다. 올해 부르하트는 공연으로 야간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 예술로 친수 공간을 더욱 빛냈습니다. 다섯 개 주제 무대에서는 특색 공연이 펼쳐지고 류행 가요, 마술, 춤 공연, 현장 쇼

0: 등 다양한 종목이 순환 공연되면서 야간 문화 오락 체험을 더욱 풍부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어린이 전용 놀이구역도 마련하고 강변 산책길, 경관 조명, 편의봉사시설도 완비해 일괄식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들이 느긋하고 편안한 도시의 야간 생활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최관우입니다. 이곳에서 저녁바람을 쐬고 석양을 바라보며 잔잔한 음악을 듣고 불화통 선반을 거닐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학습과 업무로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렸습니다. 앞으로 연길의 문화 관광이 더욱 훌륭하게 발전해 전성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우리 고장의 독특한 풍토 인정과 민속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화하트 특색거리는 10월 7일까지 개방됩니다. 매일 개방시간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저녁 6시 30분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악천후 상황에서는 공연이 중지됩니다. 올해 불화하트 특색 거리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시, 베네수엘라, 우간다 등 4개 나라의 배우들을 초청해 상주 공연을 펼치면서 몰입식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불화하트 특색 거리는 도시문화 관광 소비 시간을 효과적으로 연장하고 야간 소비 공간을 확대했으며 연길의 한갈래 강 야간 관광 정품 관광 코스와 중국 조선족 민속원,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문화 관광 명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 자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화하트 러시아 가수 마리안나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길에 왔는데 이 도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 날씨도 아주 쾌적합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의 공연을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1: 11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14라운드 소주 동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령정 커시안팀은 3대1로 역전승을 하며 홈장 2연승을 거뒀습니다. 쏟아지는 비 때문에 잔디 조건이 큰 변수로 됐습니다. 연변팀은 그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15분경에는 선제골까지 내주었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은 구가호가 서계조에게 짧은 패스를 내줄 때 상대 공격수 로사에게 차단당했고 로사는 그대로 빈 골문에 정확히 차넣으며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35분경 연변팀이 코너킥 기회에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가 걷어내고 공은 정확히 서계조에게 전달됐습니다. 서계조가 그대로 슛을 때렸지만 공은 골대에 맞아 나갔습니다. 후반 들어 48분경 연변팀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료가 중원에서 박스 안에 길게 올린 공을 포브스가 헤딩으로 떨고 놓았고 쇄도해 들어간 조반니가 강슛을 때렸지만 옆 그물에 걸렸습니다. 52분경 최태욱이 측면에서 45도로 아크 부근에 내준 패스를 고건형이 그대로 때렸지만 키퍼에 맞아 나왔고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확실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65분경 연변팀은 코너킥 기회에 호재겸이 헤딩슛을 했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83분경 조반니가 측면에서 상대 박스 안에 파고든 후 한 명의 수비수를 가볍게 제치고 때린 강슛이 그대로 골문을 파고 들었습니다. 얼마 안 돼 쐐기골까지 찾아왔습니다. 88분경 김태현이 측면에서 올린 공을 포브스가 헤딩슛으로 쐐기골을 뽑아냈습니다. 최종 연변팀은 3대1로 화끈한 역전승을 거두며 홈장 2연승을 이뤄냈습니다. 7월 17일 저녁 7시 30분 연변 령정 커시안팀은 원정에서 석가장 공부팀과 제15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경신습지 물새 나라에는 여름의 풍경을 내와 훈춘 경신습지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풍경 속에서 각종 물새들이 논이는 그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뉴스넷은 7월 5일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 열기 뜨거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7월 4일 저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개서 대표팀이 홈에서 연변 대표팀과 맞붙은 이 경기는 두 지역 특색 냉면 때문에 축구팬들 사이에서 냉면 더비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서는 1전짜리 국수 등 활동으로 각지 축구팬들을 맞이했고 연변 명태 응원단은 원정 경기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말린 명태를 들고 응원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길림일보는 7월 7일 한갈래 도로에 의탁해 백령천 인기몰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 개통의 혜택을 안고 도문시 월청진 백령천은 변경 지리적 위치와 조선적 민속 자원이 립각해 당 건설을 인설로 문화 관광 산업 발전, 민생 보장, 변경 수호 등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며 당 건설로 촌을 강화

하고 문화 관광으로 전을 흥성시키는 특색 향촌 진흥의 길을 거론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리나였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흐린 날씨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도나 안도 등 부분적 지역에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20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석금형 총석이께서 연변을 시찰하신 지 어느덧 11년이 됐습니다. 지난 11년 사이 우리 연변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대학문학원 권희 박사가 나오셨는데요. 석금형 총석의 연변 시찰 후에 연변이 거둔 희화한 성과에 대해서 이모총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석금병 총석이께서 연변에 다녀가신 지가 어느덧 11년이 됐죠. 지금도 그때 전경을 떠올려 보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가슴 설레는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곽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지난 2015년 7월 16일은 우리 연변이 발전사를 놓고 볼 때 길이 빛나고 또한 기억해야 할 이 날인 것입니다. 그날 3월 9일 석금평 총석이께서는 제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 길림성 대표단 심의에 참석하셨을 때 당시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상이었던 류영호 대표가 총석이께 연변을 한번 방문해달라는 이 요청을 정중히 드렸습니다. 이 총석이께서는 오래전부터 연변에 가고 싶었습니다. 다음번에 길림성에 가면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답을 주셨죠. 이 약속은 불과 4개월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0: 네네.
1: 바로 2015년 7월 16일 석금평 총석이께서 연결 조향선 국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연변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다그쳤죠. 총석이께서 길림성을 시찰하시면서 첫 행선지로 연변 조소족 자치주를 선택하신 것은 연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0: 네.
1: 우리 연변은 중국 최대의 조선족 집거지이자 장길도 개발 개방 선도구의 창구로서 그 중요한 감안을 한 행보였습니다.
0: 네.
1: 예, 그날 오후 총석이께서는 해랑강 기슭이 화룡 동성진 광동촌으로 이동하셨고요. 바로 그날 우리 노래에서만 듣던 해랑강방 벚꽃피네라는 널리 알려진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예, 총석이께서는 논두렁을 따라 벼밭으로 걸어가면서 벼 생육 상황을 살펴보시고 농민들과 농업기술자들과 대화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석금평 총석이는 식량도 브랜드를 만들어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다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향후 연변 입살 산업 방향이 이 방향을 제시한 이 시점이 된 것입니다. 또 총석이께서는 광동촌 주민 리령지 어른이 집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중국 조선족이 풍속에 따라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 생활을 살펴보신 뒤 이불을 펴고 앉아 이 마을 주민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총석이께서는 우리 전면적인 자유사유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이 빈곤 퇴치 사업은 한 사람도 빠뜨릴 수 없고 그 어느 소수민족도 빠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 재래식 변소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 변소 혁명 계획을 통해 우리 농촌 주민들도 위생적이고 이 고품질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0: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죠.
1: 네.
0: 이 광동선을 떠나 정석희께서는 또 길림 5등야급 연길 주식회사로 향하셨습니다. 이 공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목전 생산 상황과 향후 이 생산 방향을 깊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습근평 정석희 연변 시찰은 단순한 방문을 떠나 연변이 발전이 새 지평을 연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석희께서 다녀오신 곳마다 남겨진 간곡한 당부 그리고 지침들은 연변 각 민족 인민들이 지난 11년간 분투해온 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요. 그해 뭐 7월 16일 오후에 습근평 정석희께서는요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맨 처음 또 이 연변 박물관 여기를 이제 향해서 여러모로 또 많은 시찰과 함께 좋은 조언도 이제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이 첫 번째 방문지로 연변 박물관을 선택하셨는데 이는 연변 방문이 첫 걸음 즉 이 또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이 당시 연변 박물관에서 정석희께서는 약 40여 분간 머무르시면서 우리 주위 총체적 상황을 청취하시고 우리 주위 이 성취 전시관과 중국 조선종 민속문화 전시관을 참관하셨습니다. 정석희께서는 연변주의 발전과 성과와 또 조선족이 풍부한 민속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요. 이 전시관을 돌아보는 내내 만면이 미소를 띠시고 박물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해설을 맡았던 이 김휘관장의 증언에 따르면 정석희께서는 각 전시품에 대해 매우 세심하게 관람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강한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또한 정석희께서 조선족을 비롯한 연변에 거주하는 기타 이 소수민족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셨음을 이 또 지적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박물관 상관에서 정석희께서는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의 이 계획건설 상황을 특히 주의깊게 살펴보셨습니다. 당시 정석희께서는 장길도 개발개방선도구 설립은 중앙이 중요한 배치로서 변경지역 개방을 확대하고 동북아시아 향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동북지역 등 이 노후 공업기지를 진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선도구는 전 지역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자원 소모를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동북지역이 대외개방 시범구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석희께서 연변 박물관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연변이 역사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연변을 동북지역 대외개방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하고 계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연변이 발전과 전략과 또한 우리 민족문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후 11년간 연변 박물관은 우리 정석희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2024년 9월 3일 연변 조선조사 지수 성립 72주년을 맞아 또 연변 박물관에서는 전면적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였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연변 역사문학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총 5개 막으로 구성되어 연변 각 인민이 교류, 교육, 교섭현 역사를 전면적으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시는 1,400여 점이 문화재 전시품을 통해 중화민족이 다원일체 구도가 연변 대지에서 불이 내리고 아름답게 꽃피어온 이러한 장면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습근평 정석희께서 다녀가신 11년간 연변 박물관은 이 규모도 좋고 또한 투자도 좋고 6천여만 원이 자금을 투자해 문화재 보호와 전시 최적화를 제공하였고 루저 관광객 200여만 명 그리고 해설도 3만여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때 당시 뭐 또 이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논두렁에서 간곡한 부탁을 하시던.

0: 있던 그 전경이 아직도 눈앞에 선이 떠오릅니다. 뭐 시간이 11년도 지났습니다만 그렇죠. 예?
1: 네. 이 전경은 우리 연변 각 민족 인민이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노래에도 잊지 못할 그날

0: 있는 이 여름철이었습니다. 청소기께서는 논두렁을 따라 벼밭으로 걸어들어가 벼 생육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농업기술자가 모내기 때 심은 벼가 현재 30, 40그루로 분열했다고 회보하자 청소기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중국에는 13억 14인구가 있으니 량식 생산을 우리가 스스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청소기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량식도 입살도 브랜드로 만들어가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다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광동촌 입살 산업이 발전의 방향을 정확히 명확히 제시한 이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청소기께서는 또 량식 안보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초라고 하면서 국가는 량식 주산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량식 주산지 경제 발전과 재정 수입 능력을 증강시키며 식량 주산지 이 생산 방식과 경제 실력 증강이 유기적으로 통일을 실현하고 이 식량 증산과 농민 소득 확대를 함께 실현하여야 한다고 동시에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이 청소기께서는 광동촌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재래식 빈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농촌 현대화 발걸음이 빨라짐에 따라 신농촌도 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변소 혁명을 통해 농촌 주민들도 위생적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신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공공서비스는 농촌에 더 많이 노약 빈곤 지역에 더 많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 청소기께서 광동촌을 떠나실 때 이 마을 주민들은 청소기께 둘러서서 조선족 춤을 추며 환송하였고 청소기께서도 그들이 춤을 보시며 한 수 한 수가 정말 다르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청소기께서는 광동촌 논두렁에서 농업발전, 농민들이 생활개선, 농촌 환경 정비 등 전방위적으로 간곡한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시장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마시다 브랜드 입살. 네, 그리고 이 광동촌이 지금도 우리가 뭐 우리 연면대학 신문학부 학생 사생 지부에서 당 뭐 주재 당일 활동으로 우리 광동촌에 다녀온 적이 수차가 되는데 천지부 옆에는 이 변소 박물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단순히 우리가 연변 이 광동촌이 하나의 축소도인 듯 하지만 이 변소의 계획으로서 우리가 당이 정확한 령도 아래 동이 당이 따스한 이 정책 아래 우리 연변이 한 발 한 발 발전하고 또 연변이 각 민족이 민족 단결로 돌돌 뭉쳐서 우리 당이 올바른 지도 우리 당이 따뜻한 정책을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서 더 한층 잘 과시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싶게 되네요.
1: 그래, 이 동성진 광동촌 논두렁에서 우리 습근평 주석께서 이제 여러모로 관찰하고 또 보고 그때의 전경과 함께 지금 많은 변화 지시가 있은 후로 많은 변화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봐도 그 변화를 놀라울 정도로 예전에는 농촌 마을이 이렇지 않았지 않아요. 뭐 어수선하고 뭐 가옥도 다 뭐 찌그러지고 이랬는데 가옥도 전편실을 가져오고 뭐 그 논두렁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비가 오는데 지금 일행이 있어서 가봤는데 예. 광동촌하고 해란촌 들려봤는데 아주 뭐 논두렁이 뭐 꺼질까 무너질까 전혀 근심 안 해도 되겠어요. 그 보니까 물이 잘 빠지게 돼 있고 거리나 뭐 어디나 뭐 큰 물이 질 위험은 하나도 없대. 농촌 말고 웅덩개진 그 논벼밭이라도 아주 참 그 영농 그리고 농민들이 알심들을 가꾼 그 터전이 그야말로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좋은 변화 좋은 모습 뭐 이런 걸 보니까 참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관심 배려가 참 대단하구나. 농민들한테는 혜택도 좋고 이런 면을 보면서 참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지만도 참 좋았어요.
0: 네, 저도 보면서. 이 박사 기간에 새집 사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비가 올 때면 이 창문이 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아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0: 휴역해 보았습니다. 광동 손에 가보면 농민들도 없지 않아 이 장마철이면 비가 많이 올까 맞아요. 논이 잠길까 걱정할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이 농촌하면 네. 집이 초가집이 아니면 기와집이더라도 그렇죠. 비가 오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농촌 건설로 집도 뭐 도시의 집 못지않게 별장식으로 형태했고 네,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1: 여러 만찬에 좀 풀이 무성하고 나뭇잎도 좋고 뭐 벼파도가 이제 파래가 30-40cm 정도로 자라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넘실넘실 춤추면서 참 이렇게 그 전경을 비가 오면서도 느꼈지만 요즘 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 근심도 없고 참 편히 보낼 수 있는 사실 수 있는 그런 전경. 농촌에서도 자네의 아름다운 그림을 펼칠 수 있다는 거. 눈이 아름답고 마음이 좋아지더라고 그 풍경을 보니까 농촌 벼밭 그리고 주변이 아 정말 변화무쌍한 그 모든 변화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건설에 대해서 그리고 그번 연변 시철제 총서기께서 오동야급에도 이제 다녀오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0: 네, 길림 오동야급 하면 우리 연변이 자랑이었던 이 길림 오동팀, 연변 오동팀으로 네. 잘 알려진 이 제약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에서는 정말 령도 이 선두에서 달리는 이러한 기업이죠. 예, 스크명수께서 연변에 다녀오신 이 그 날이 마지막 일정지였습니다.
1: 네.
0: 청소기께서는 공장에 도착하셔서 제품 전시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생산 차량으로 이동하여 공장의 흐름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직원들과 교류하시며 기업이 생산 경영 상황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청소기께서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 지시 방침을 내리셨습니다. 생물제약이 최전방 동태를 추적하고 연구기술 개발에 합작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함량과 부가가치가 더욱 높은 제품을 힘써 만들어 인류 질병 난제를 해결하고 대중의 신체 건강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한다. 또한 약품 안전의 책임은 태산보다 무겁다고 하면서
1: 네.
0: 약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기술 문제이자 관리 업무이며 동시에 도덕 문제이자 민심 공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제약기업은 이 사회적 책임을 진지하게 리행하며 모든 약품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험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종석이 이러한 지침은 오동약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리정표가 되었는 바 이후 11년간 오동약업은 종석이 지시 정신을 철저히 관찰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생산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는 바 10여 원을 투자하여 국야기지 3기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10개 제형 그리고 12개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 구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 바 현재 회사는 100여 개의 약품 품종 150여 개의 허가 문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제품 이 생산 흐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 성과에도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는 바 최근 10여 년간 누적 생산액 77.6여 원을 하였고 누적 납세로는 이 10.8여 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약회사 100강 중 39위 그리고 중국 이약시장 중약기업 100강 중 58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변경 지역이 한 기업으로서 중국에 그렇게 많은 이 제약 공장 중 그리고 그렇게 많은 중약 또 이 기업 중 38위, 58위 이것은 매우 기꺼운 성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앞에서도 있었겠지만 스크평 주석께서 정확한 이러한 지침 방침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원동력이 되어 이 11년간 더욱 뭐 획기적인 발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디팀돌 그리고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1: 그래요, 그래요. 앞서도 좋은 얘기 여러모로 이제 해주셨습니다만 석근병 총서기가 해랑강변의 논밭에서 조선종 마을농가에 또

0: 구두를 위해서 제약공장 작업장 기계 앞에서 박물관 전시판 앞에서 등등 여러 곳을 다녀오시면서도 간곡한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1: 네, 이 2015년 7월 16일 이 단단 짧은 하루지만 앞에 얘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 우선 연변박물관에서는 이 총석이께서 장길도 개발 개방 선도구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는 중앙이 중요한 배치로서 변경 지역 개방을 확대하고 동북아시아를 향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동북 지역 그리고 이 노후 공업 기지를 진흥시키는 데 중요한 이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0: 네.
1: 또한 선도구는 전 지역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자원 수요를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동북 지역이 대외개방 시범구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다 이바지할 것을 재차 강조하셨죠. 그리고 해랑강 기슭이 광동청농밭에서는 총석이께서 량식 안보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차라고 하면서 국가는 이 식량 주산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식량 주산지 경제 발전과 재정 수입 능력을 증강하며 식량 주산지 식량 생산 발전과 경제 실력 증강이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며 식량 증산과 농민 소득 증대를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하는 우리 광동 입살, 국내 시장 또는 해외 시장 진출에 이 큰 방향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조선족 농가 이 촌민들이 집에 들어가 구들 안에 앉아서 총석이께서는 촌민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초요사회 그 우리가 말하는 쇼캉 예, 여기에는 한 사람도 빠뜨릴 수 없고 어느 소수민족도 빠뜨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농촌산업이 실제 효과를 경험하는 중요한 척도는 바로 농민들이 호주머니가 블루카가에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경로를 통해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고 증수할 수 있는 장기 효익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획기적인 이 변소혁명 여기에도 포함되는 것이죠. 마지막 일정으로 이 오동제약회사에서 정석이께서는 생물제약이 최전방 동태를 추적하고 기술 연구 개발 합작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함량을 높여 부가가치의 더 높은 제품을 힘써 만들어 인두지병 난제를 해결하고 대중의 신체 건강을 촉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경려하였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중화민족이 비물질 문화재 하나인 이 중약산업. 이 중약산업에도 오동하면 오동약업의 중약 뭐 실면에도 좋고 뭐 심장 질환에도 좋고 여러 많은 이런 질환에 뭐 로경도 좋고 이 연변이 많은 산업 이 오동약업이 하나가 창출됨으로써 부가 이 중약 재배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슴 뭐 기르기 여러 가지 산업도 연이어 함께 발전하는 이러한 시점이 된다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21년간 연변 각 민족 인민이 분투해온 방향이자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이 방향을 습금평 총석이께서는 정말 명확하고 간단 명료한 이러한 언어로서 당이 배려와 이 따스함을 몸소 우리한테 전해지는 이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에 제가 2019년에 졸업하고 20년에 입사한 후에 연변대학에서는 당 창건 이 주제 합창대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때 잊지 못할 그날을 함께 소리 높이 불렀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1년 세월이 흘렀어요.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요, 총석의 간곡한 부탁에 훌륭한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억석에 분투해 왔지 않았습니까?
1: 네, 우선 경제발전 측면에서 연변은 혁신주도의 공업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주는 5천여만 이상 프로젝트가 400여 개나 개공되었고 재건되었으며 총 투자액은 1,000여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발전 측면에서 연변은 특색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산업을

0: 향해 농촌진흥이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입살 가격은 키로당 6원에서 15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명품 브랜드 고품질 입살 이 국내 시장 그리고 국외 시장을 향하는 이 상품 입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광동촌이 마을 집채 경제 수입은 100만 원을 돌파하여 2015년에 비해 근 10배나 증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 1인당 순수입도 2만 4천여 원으로 3.8배 증가하였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관광문화 발전 측면에서 연변은 인터넷 유명 관광지에서 인터넷 유명 도시로 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외 개방 측면에서 연변은 동북아시아 국제협력과 이 국제협력에서 이 선두주자 역할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촌은 러시아 이 활개 수입이 주요 거점으로 2025년 첫 분기만 하여도 3,690여 토리 활개를 수입하여 7억 3,800여만 원이 이 화물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7월 1일부터 실시된 우리 민족단결법 이기에 대한 이 재해석인데 민족단결 측면에서 연변은 연속 5회나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직단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꺼운 성적을 따낸 데는 우리 당이 따뜻한 배려 그리고 당이 정확한 지도도 있지만 또한 우리 연변 각민족 인민이 그해 이 많은 뭐 심혈을 기울인 이러한 정확한 답안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맞아요.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청석이님께서 광동촌에 다녀가신 후로 광동촌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농촌 일대 변혁이 일어났어요.
0: 네, 광동촌은 이 습기평 청석이 지침에 따라 특히 녹색 자원을 발굴하고 녹색 농업과 관광산업을 접목시키는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북위 42도 선해에 위치해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황금벼 재배지대에 위치해 있고 장백산이 깨끗한 물로 관계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녹색 유기농 쌀은 품질이 좋고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광동촌의 변화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잘 체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동촌은 지금 집집마다 농촌 이 벼 재배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산업
1: 그렇죠.
0: 여기에 보면 네. 민바 그리고 쌀을 뭐 택배로 배송해 주거나 혹은 또 우리 찰떡 체험 여러 가지 민속 체험 이것으로서 매매 농가는 농망기, 농한기를 따로 없이 우리 이 수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1: 벼밭이 일대 혁명을 가져오면서 관광지로 됐어요.
0: 네, 지금 이 광동촌이 이러한 한 가지 현상은 광동촌뿐만 아니라 우리 연변 8개 현시 전 지역을 이루는
1: 맞아요.
0: 우리 이 큰 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농촌의 환경 정비에도 큰 변화가 이루었는데 청석이 변소혁명 지침에 따라 화룡시는 1,7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광동촌의 변소혁명과 집중 하수관 개설을 진행시켰습니다. 우리가 농촌 하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하수구에 뭐 오물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이런데 이 광동촌으로 가보았을 때 광동촌도 좋고 연변이 기타 현시 어느 진이 농촌에 가봤을 때 이게 농촌이 얼냐 이러한 정도로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뭐 잡냄새도 없고 뭐 아주 우리 중국 특색 현대화의 뭐 신농촌 건설 여기에 이 명칭에 부합되는 알맞는 그리고 경제 창출 방식도 뭐 우리 재래식이 있는가 하면 현대화 그리고 각 집마다 보면 우리가 뭐 핸드폰을 설치해 놓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민박도 소개하고 매우 뭐 알차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저는 한번 우리 당이 우리 중국 공산당이 이 정말 시대에 맞게 발전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이 습금형 총석이께서 다녀가신 11년 사이 연변박물관에 샀던 놀라운 변화 발전을 가져왔죠.
0: 네. 우선 내용 전시 혁신입니다.

0: 2024년 9월 3일 우리주 창립 72돌을 맞아 이 전시는 중화민족이 중화문명이 동력 새벽 즉 고대 선인들이 연변의 대지에 남긴 역사적 추억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서는 한맘 한뜻으로 당을 향해 영원히 번영한다. 즉 연변강 민족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해온 확고한 발자취 이러한 등 다섯 개 부분으로 구성된 전시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연변강 민족인민이 연변에서 뿌리 내리고 그 장엄한 그림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 혁신과 융합입니다. 이 연변 박물관은 디지털 전시를 적극 도입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형광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AI 그리고 VR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추도할 때 옛날에는 종이를 태우고 어떻게 하였다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클릭하면 인터넷 형광판으로 생화가 이 체현되는 이러한 고첨단 기술이 부여되었다고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셋째는 사회 교육이 활동이 확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제 당일도 이러한 학교 사무실을 떠나 박물관에 가서 직접 형광막을 통해 혹은 우리가 말하는 VR 이런 영사막을 통해 이 체현되는 그림으로서 우리가 주제 당일을 하는 것처럼 많은 이 사람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동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익이 비약적인 증가입니다. 이 연관 수치에 따르면 2025년 5일 연후에는 최대 하루에 1만 8천여 명이 관광객을 기록하며 새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재 보호와 이 연구의 강화입니다. 지난 11년간 6천여만 원이 자금을 투자해 문화재 보호와 전시 시설 개선을 투입하였고 국가 귀중 문화재 500여 점을 포함한 1만 5천여 점의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좋은 발전을 가져온 거죠.
1: 네, 이스금병 총석이께서 탄핵하신 뒤 오동 야곱의 수도 총석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의 전력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일처럼 세계 거두지 않았습니까?
0: 네, 바로 여러 개 면으로 간략하게 총화 짓는다면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 고도의 비약적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연구 개발에서 혁신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성과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였는 바 납세액이 10여억에 달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업계 내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는데 중국 제약 백강에서 39위를 기록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이 오동제약은 스금병 총석이 이 부탁처럼 인민들에게 실어놓고 먹을 수 있는 이 약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러한 면에서 진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1: 네, 스금병 총석의 고무 경리에 힘입어서 지난 11년간 연변주는 연속해서 천지개벽의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0: 네, 첫 번째로 교통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네. 즉 우리 연변은 비행기 그리고 고속철 그리고 도로 이 어느 전국 각지 어디에도 다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전적인 교통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이 질적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전주 5천여만 원 이상 프로젝트가 400여 개 재개되었고 총 투자액은 1000여억 원에 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광산업이 전면적으로 개척화된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볼더라도 연변중의 관광액은 3,370만을 접대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개방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우리 훈춘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수부인, 주부인 영길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민족 단결과 사회 발전에서 모범을 보여준 것인데 연변은 연속 5회나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집단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농촌 진흥

0: 에서 시행을 놀래울 만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바로 광동선을 위수로 하는 농촌과 관광융합이 발전을 통해 마을 집체 경쟁 수익이 2015년에 비해 10여 배 증가되었고 농민 1인당 수입은 3.8배나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변 전역에서 변소혁명이 심화 추진되어 농촌 인구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연변 각 민족인민이 총서기 고무경례에 힘입어 지난 11년 동안 억세게 분투해야 한 이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연변이 앞으로도 총서기 지침에 따라 더욱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개척할 우리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죠. 석금병 총서기의 시차로의 연변 대지에서는 거대한 혁신 원동력을 방출할 수 있게 돼서 전주 경제사회 발전을 포함한 사회 재반분에서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여기에서 보면 우리 연변은 앞으로도 좋고 이 지난 11년도 좋고 당이 정책 그리고 당이 따뜻한 이 관심 아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특히 석금평 총서기께서 11년 전 몸소 이 연변 대지를 찾아 당이 따뜻한 이 마음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도 여기에 힘입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확고하게 수행하면서 앞으로 연속 5회, 6회, 7회 민족 단결 이 모범주가 됨으로써 우리 56개 민족이 단단히 뭉쳐 우리 공산당 주변에 단단히 뭉쳐 새로운 행복한 나날을 개척할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 함께 여기에서 그려보아도 좋지 않냐 싶습니다.
1: 그럼요. 그럼 힘이 되고 역사적인 도약 실현 앞에 그리고 또 경제사회 발전을 포함한 연변대제 거대한 혁신 원동력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발전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 청산 이루는 그런 날이 더 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석금병 총서기께서 연변을 시찰하신 지난 11년간 연변의 발전 변화를 뒤돌아 봤습니다. 석금병 총서의 간곡한 부탁을 받들어 훌륭한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전주 상하가 하나같이 뭉쳐 다 함께 분투 노력하여 이룬 우리의 자랑스러운 발자취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휘황찬란할 연변의 앞날을 그려보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주십시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